0: 쉬어다.
1: 당고 나래 놓으셔. 권닥스인다.
0: 권닥스럽이나 넘주 틴레드바.
1: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지금 왔어.
0: 라고도 마셔. 양자 쉬어다.
1: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권다. 지금 왔어.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권다.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권다. 지금 왔어.

0: 다 락삼디 용부드게 녜녜니 카리 용금도 분녜나마 쇼르 유엽다 나다 제마 펩치고시 전세 템도 임부피 신다 교용 하도 닌제간라 레그좀부 조시 문에 전에 밥상 가오르바 나 히라니 이게 제 통두 문에 가브르초 이내레 찬스게 우르르다가 카좀제 대소 얘니 가스고랴 조호 제자샤스 오스베 인기마스바 띵어 니기 부군나마다 저와요스바 녜신 밥랑 냄부 마시 스바 야멘 조호 고데부다 길니부도 성고드고 인기마시 닌다르시 칼라 자마드 스제 밥랑라 가르추베 마세 셴치슈고도고 다원의 조공게 자마드 공기스기요스베 냥아레 아지 닌다르시 조세 범는시 손대민도 밥랑 기부 용도베 얘니 카레마도 브레쉐다
1: 요 조가 안 로스다
0: 알레쉐다 딘네 슈로
1: 동구매
0: 지가 녜시에 동구를 봐
2: 진지 주문에 소 은이 쯔부 쇼쇼 파티이 급두두 은쥐 낭 네버 딘체매나 녜 징지다 창스킵스이 마지 은이 참미도 두두 아래 땅부치 아신다 개미도
3: 사산사디
2: 哈这不能行嘛是空空多多用水不是是你也可对就金枝给给了年不前两个马车子上给没给不求有不着一年哪里啥子家求不是不上给金枝了苦口天气是对的对你心个要求金枝没让土下有嘛是一年哪里江南大哥的这里没说说合不起啊拆迁是不对一年没了劝感情嘛是
3: 哥不认俺咋做不接住？你看看起我生病，一年小光通，经济什么等的，看看吃苗米多。家宝，囤大地天了俺也买起来。看看哎，看看吃的，今年中午囤大买的，今朝你的不过破肚等过时。谈点退了，让给三六姐。 펜준이게 약에 처삼다고 시.
2: 아자, 니 아자랑 가르니기. 다동 시험하지. 신다시에도. 아자랑 신규입에. 니 그뒤 아자랑 세가요네. 나 샘프 깁시라도. 아, 다 니 보든 줍소. 니 진주소. 나시냐 톱지. 아자, 나한테 차서 없어 신쿠르베야.
3: 용구지.
2: 点点有事，啊！我中部顶着强了。我是，听到幺听着，能没打？俺们就小马是呗？你先急了，爸爸给打，我妈公子给打的。哦，阿姐，阿来苦的，爸爸是去留学，我妈公子给打去。爸爸得要不行了，俺们能俺做啥不？你看过的女儿，今次还没新贵呗？俺做多少客户送不穷的送不穷。
3: 啥还是属于看不的女姐，爸爸农民们呗。
2: 那个日子没，今晚写错了，用对。你阿家哪写？我封餐了，给不看那么多。今这个大伯第年难一，第年难一死的。第一期没过，别个介绍没有死的。阿家，我你兄弟呢？等下你们那有嘛事？卡巴爹比呢？说说难找不看那么多。堂堂俺屋里多少有对？你看不行哟。
4: 俺家见大哥来没？俺家让个你对簿公说。
5: 阿七，大弟，爸爸，看这小子，让学的。俺到小岗不去不呢，爸爸乐不起我这边。
4: 呀呀呀，可老少多，行的，少的。啊，
5: 不了，拿了，俺这送米西面子，光大哥那哈里面，你拿啥过事？爸爸。 밥랑게 샤간 클라스 언저워지 나 토교 단조 여지라 톤토스 시카 체규이 나 클라스메
4: 가리 나 이치 맵트레 큰데라 니 클라스 웹 신부면네 키란소 또 스테드고 야 소시
2: 미안보라 닝구사야 망차샤 단도 야구 주토미도 나 오네 사토미도 나 야 소모다 참미다 나 오네 사스미도 소모 신미도 성보지 나 개준 시가 중이다
5: 咋天嘛差啊你
2: 也差过些雨
4: 喂喂喂你可拉水草多少雨
5: 周强，过去的，咱拿了油，你还回去？周强，
6: 娟儿，周强。
5: 周强，周强，
3: 哎呀，大老朱，老朱姐，没俺那腿不是白，嗯，姐，婆婆，大老朱，我老朱，来着，哎，周强，
1: 婆婆，呀，姐，婆婆，大老朱，老朱，我，
3: 周强，欧阳啦，大老朱，老朱，回去没俺那腿不是白。
1: 那他们多啊？哦，走嘛这边，呀，走。大走走走，哦，那个嘛，卷怕落地的，我，大罗啊，我就是，爷爷爷爷，小花菜啊，终于，阿妹啦，小花菜啊，这里，呀，有些，走，哥哥哥，阿妹小花菜啊，这里的，我阿们你们都落去，走，爹爹爹，哦，婆婆，没俺那腿不着，没俺那腿不着。
3: 俺们这拉三阿拉，
1: 居然生三个多，为了那给马里西，马西，那来呢？我一个大大姐子，明个来生。
4: 谢谢谢，天天有过奖。
1: 这不是啊，大家做什么生意？
4: 天天叫你马学的，来客人呢可多些啊。
1: 哟，
4: 恰
1: 如
4: 何可以呢？送给哪说？哟，嗯，啊，
1: 那个嘛，也叫去，居然，大家落着，你来了些，爹。
7: 看不见哪里有事，亚大主，俺们俩三下四除四，樱花，看着他多不易呢，刚来看了一年，春秋这段话。嗯。上头
8: 啊，
7: 俺菜嘛塞不得，都塞给我。过来。哪里有花？上，一壶气我生不得呢，哪里去钱呢？用多的。
5: 爹老师要是呗，俺多嘛啥个你妈去自己看病去嘞，俺没东西搞呗，都是就是要嘛吧。阿妈，爸爸去到青马里，我你看不现在那找。
7: 啥去到青马个？睡不了。你让人就是对。哼，这老去。
5: 哦，永安。
7: 啊，
5: 小刚。
7: 什么？
5: 要晓得。
3: 嗯，他都用呗。
5: 家俊介绍是，去了抢不抢个用品？
7: 我是，咱们看在哪，看了真不行不是的话，俺到山里去呗。
5: 啥意呢？不拉看了行不行的？不
7: 给，俺们爹买账，看了他还收的。我是，可是俺想看到用的，都得让俺做看了查的其他东西。
3: 局长，俺今天下不有，不留学的。
5: 哟，
3: 到山里用去。
5: 嗯嗯。
3: 那我直接告诉看了说，他的脚俺俩同家认识一下，看了谁有多难也没去啊。
5: 克拉塞车送教室老久，羡慕到俺们什么车去的？
7: 小刚，杨白，昨天还说，看的，扫描票给电车修过了呗？
5: 这，叫人过去淘宝打了不是的，俺电车修的多呀。嘿，我这菜也好吃的。啊，呀，快些呀。
7: 关大爷，卡拉索，英达，耶，卡西，让俺卡拉塞什么都对啊，什么都能考得学的。
9: 马西，让俺们公司下面的，你辛苦，让俺娘拿了哈姆萨不行马西，你让了，叫俺当西马西。
7: 俺俺这说明俺卡拉塞的，让他只花很多，哼，马西，还别自己的，你让俺拉些米多。
9: 让米桑蒂那个感谢着吧，你说么的，中国让俺安逸他还不行，你让谁？让俺他爸妈他妈的，你让他爸等对么多？啥个说谢玉啊？说谢玉，咱家是国土鬼，咱家是国呗。管他，卡拉萨。对的，米都是卡里斯的多啊，俺也请你对么多，怕去的。杨玉，也请对么多。啊，这些什么？去到青马里，谁也好多，马队卡拉索。
5: 让看娘子些，她就是看了说。
9: 用啊，
5: 我是什么？这里阿家回去，没俺的天下。让看同学。
9: 这里俺就拿过尿片手机东西，俺的是不是也就？
5: 是俺们还光是干。
9: 俺们也同事。
7: 今年过了还是谁？

0: 엄마, 집에 들으려니 왜? 쌈 카르등이요.
1: 아미야, 강부실레제 칠대호 성비.
0: 칠대호 성비? 로봇 업계 등지. 가리이나?
1: 랑 투교 단조 유자, 그리고 코스미스 거시. 랑 삼자신이니 주기.
0: 나 탄자 소송에 나시 군이 되기. 이내 아마, 은이 배신비나 보다 소모 커트쳐오래.
1: 디랑게 심제 정마시 예 삼등시 계신마시
2: 쇼가 예랑게 밥 차가 튀고 나임도

0: 빨라.
1: 랑 가시가. 뭐부터 되네. 랑이 오면네. 미즈니 허다.
0: 신 간요. 아직 배샤.
1: 랑 아직 배나. 나서다 저거 가져오시. 랑께서는 아직 새로 지수월 비. 예랑 쇼. 다당아. 랑다 저비게 로미도. 회전 로리스. 은이게 회전 다도 쇼유.
0: 말이 빨라. 다리키란 게 인증아 차로 나로.
1: 你 好, 胡伟, 让给我, 别的车点也是, 对, 给他去睡,
0: 巴拉, 巴拉, 听这么大的, 巴拉, 来你去吧现在,
2: 妈你素食行啊, 三秋, 啥日都,
0: 妈妈, 给他给你阿姐, 我让他罗, 谁去给,
2: 给你做阿姐给点鱼呢, 我让孩子姐陪我去, 没事呢,

0: 군대 파케 포모 체베 거무셔 게베 쩨아 징키 다후지 다웰 하모 셈바 쫄항항 셈바 쪼웨 쿄르 센드나 나이 저초 치초 틸라니 셈바 쪼웨 쿄르 쪼께 유
1: 야후다스 셔바 예 시네라 구투소가 장기 뉴그르 쪼담디 케네 잡아
0: 어 예
2: Yes,
0: 고생하게
3: 봐.
4: 야,
3: 오셔서.
4: 야, 오셔서.
3: 야, 오셔서.

0: 아자, 총수, 다인의 총수와
1: 가르 총수유?
0: 네 기간대미, 계좌 유배 기간 좀 장락에 질리나라 나 구제 대시야, 네 용루 교단 담보다가 나 랭기에 도치해 나 기루르니 하죠
1: 문에
0: 문에 이거죠
1: 자기가 좀 시행해 봐
0: 마시, 진짜 키우는 마시 초공개, 사나 시험 주고해
1: 매도시 키워지 삼김도 합치기 다시 뒤 된다 대시배
0: 동원이 너무 삼아 칼라등이
1: 너무 장마 좀 도스 마시 양유스니에디 양유화 수진수
0: 내 주 탁주에 멈춘 봐 유화하게 코님도 로니에 요르베야 동원 알레 칼라 싸우 마시 니에 둔다 탁주시에도
2: 왜 감사
3: 왜 아자인베
2: 어 나랑 아자인다
3: 최홍 단 니엠하고다 아자도 왜
2: Dosku a, kuni desha. Aja, liang ge cegi.
1: A, liang ge nga cegi e.
2: O.
1: Wei.
3: Aja, tong kengsu chuzhu huayou nian ba. Damian nga de gu du segi. Kala manglu ka su suo yu me xie ma song.

0: 자. 키즈 바바 콘트라제. 바바 니즈 랑하비 게키즈 키라.
1: 마치 자디 가창 봐.
2: 자. 밤레스.
1: 밤에 에?
2: 어.
1: 밤에 데크 디스 하버제.
2: 밤에 그저 심레.
0: 키즈 나타 샤만데 요비. 가도. 키즈 디제 센티브베. 밤에 심다. 니 심다. 아자. 또 오는 것도 너무 지 마베. 키즈 바부는 니 디제 차 하제.
2: 자. 밥 당길이야지. 계속 쓰지 마셔 봐. 돈 아무것도 나로 받지. 치즈. 아주 쉽지 좋아.
1: 밥 당다 같이 줘.
2: 좀 조이. 타는 불린데.

0: 자, 카발리 년민도.
1: 계지 마리, 뭐뭐 아, 년 피게 되었다.
2: 아지, 숨어.
0: 디스 디스, 더 멍시.
1: 너 가봐 종민 누에 당신 제비 마리 가리나 수고한 줄 아지
0: 아자 아자 혼자 유
1: 매화 진 가리게 우유
0: 어우라 내 속에 너 말봐
1: 아지 그 주변 좀 가리세 유
0: 아자 네 봐봐 오늘 내 속에 너 말봐
1: 아 계지 마시 밥도 쓰네 로연도 갑지 숨좀 맞지 아 咱们家家宝一天咋地去了鱼中的这些那罗马洋鞋哪儿旁边的可还用过些说是有啊嘛我不买呗
0: 啥哎真是没话都没我洗

0: 아마 아마
1: 게임 했겠다. 인화를 가봐야 겠지. 아빠가 채용 말이야. 난 전화를 위험한다. 교수 인화를 가봐야 겠지. 남자는 그지.
0: 오잖아. 세배. 늦어 가라도.
1: 네 심으시오. 라오고 대대지. 계속 치지 시험도. 가수 치네. 새로 친구도. 대님 하실 때 인수이. 교수 혼자 넣는 것도. 남자 치지. 我是 인화를
2: 你们看谁是铁口是不接下你也可以给起铁球可就哎哦爸爸爸爸喂叫大神爸爸你去给这叫我拿螺丝这大海里有呢
3: 爸爸老来生些小事阿姐我最疼大地现在这么多没这么事天查到去不是天查到去不是
1: 喂什么没见不见写对不过去他妈写爹不过咱去过这给请这写语他这一下这不给我写你也是给我有小刚他这老我写哪都不说给他
0: 哟大娘你还没能给你出去
3: 我那现在这些外面我做年呢把我现在吃一年给三多好吗是一年的这些上三破好处出街当兵呢你们还想起来点多好吗是全面别接着吃一样看你个不对对个不对对通话爸爸妈学生也得满意一年就是说你说的该学习也说的呀让俺弄点好多但这么用用的先给俺用差的你最近也买了口呢偏做看吃一遍
2: 他那地铁让俺俺做孬不是不爸爸没这不看最前的俺俺最巴不是俺最别想起给我妈的俺阿姐姐那要是一头没走看着前我能俺起家宝跟这兄弟说你也去没
3: 你也去

0: 다량 또스 내랑가 조가나 시 신지 카팅도 되셔. 근데 카트네 가봐줘. 나나 앞타요. 미래스 지켜잖아. 투르템나시. 맞으이다. 레스. 내가 좀 가봐줘. 섭섭나라. 아자. 아자.
1: 자 같이 가요 봐.
0: 밥에 고렇게 가야 돼.
1: 아자 장르 가봐줘. 이 낭담이도 점점 맞지 않으시.
0: 야매나 네 밥 수고하신가.
1: 육쇼. 밥 다네. 마키버 시라요시. 밥 주고 쇼다.
0: 야매나 가로 주의. 내가 카트네 가봐줘.
1: 자기 가라 승맨배.
0: 매. 가봐 주의.
1: 아, 용아.
2: 교수 가라서 나고 주시.
3: 让多巴下边呢樱花的不过说这家面请上去哼昆子哦水也请的不过水让钱不写他起给你也干不一么多我是那张说话脸差不起但落地个是来呢吞多拉有些节不过说也不写他都干做给我是的来上三里要不接动
4: 삼루톤스는 교수로교 시모도 니에데 주지 촌라시샤 삼루톤스는 신례치 모숨지치 싱그덕규인 뉴슈 듀스메바 대요마시베 예어 나주고 돈 줄베 쟤는 수유통로 치그제 랑게 도스토로시다
3: 俺你不怕落着让罗牛木推却不用啥事你现在的现求是前能阿爹你忙不得土民都虽然这个是对事多阿爹也好让爷罗就行啊呀你咋你咋

0: tiring anzu loge ba dru lamde ani lemba ka 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ende ro dos da ga dro
1: de shabsha ji wa de chik tsu de shtaro na ni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ta ti ho ma sa ba
1: de loge ba dru lam ani kira liya pyu ya ni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 치고 타이디숑 치베 칸카치라 고르쿠 치고 불레 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베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Tewe Buli ki gyuji yinbi Buli ji gao tang, cui mi luk ba. Gya che tang pe che kang ki gang tu kyun rung, lian bu yu la. Nang le nang tu tang, chi la cham cham tie tu kyun chi, ha jang cham bu yu. Lo ye pa tu ji ar sing bie pu mi du tong.
7: Ji du ka bar, lian wo ye wu 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6: Tai di xiong lo sar bie rin pop chi gu, tai di xiong chi bie lang ka chi la, guo ru gu ji gu gu le zhu mi gu. Mi ge zi xin, kun du ti wei di. 가장의 체가 유배, 강조 수발 피규, 그 수슈.

0: ཁྱི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ཁྱི གི 군대 대리 단에 팀 따라 표 경주 티 미리 가가만 조지 팀등 경환 순정 제바타 미리 튜닐 군대 중화 미리 지든 소바 조도 체결 대비 뭐의 유튜닝 계제나 문제 딩습 토바 제바타 전진시 튜교 토교로 군대 군대 동주 티 팀경 기내지 타 군대 계린 소타 카체도 매배 문제 딩습 체디 팀경라더 체교 티 표경타 표된 표다르 제기 규림시보로 캐바 제네 침경타 규르주 베게 딘리지 변전 튠조 용규로 디베 낭진 제디 변조르타 지조 피게 돈규 침경라 뒨엔베 란즈사바 균제 메바로 공한타 미마만조기 침경라 장비 지구 칸리 공괴베 내소나 시 원준정키 침경기 타잠 주제마나타 주경 니바 티럽 제엔도 치된 제규 균형 제네 추제 토오비 침경 변전 조준 후다 제괴싱 지용기 기급 대자 따와 대조 체내 침신 카젤은 오고의 지비 답주의 타지도 체토 체리 젠기 람수에타 균남젠 티신 침경 젠기 도시 토안내 대린 순교 레든티 균댄타 균류토바 시림도 튕교토바 제제바마세 뒤릅사베 펑차오 냠요 균형타 다르베 따오바 숨체바 숨기 레게 지듭 투산 수에내 지조 용수 레든 주투 침로 실송와타 내주 체두 침공 최우와 된다 타주두 침로 뛰어가봐 겐도 토두 침신 세우에 나머 시차바타 추세 토우에 침경기 추세 토우에 된자 겐송 체네 유진 대구의 멍시 땜부시 땜구 중화 미래 지둔 소배 도시의 땜부로 조조 균형 체토 미리 튠지 야튠 급의 지름라더라 튠교 야부 치바타 미리 가그만 조 이루든 캐완라 침신 겐송 체네 미리 레튠 주경 침경 젠토 교로외 추제 토로 당디 중화 미리 지든 소바 조정의 군대타 미리카 미만 종원타 비리 냠제 토교로 군대 동구 침제 추로 레튠라 토담 지수 지로 당네 란교 전 추로 레튠 수이 롭종타 지자 체토 도시 숨기 로스 비교 균남 젠토 교로와 체디 침튠라 숨겹타 침민라 각동 터진라 땡고 심줄라 냥고 니소라 동대 제 체네 추로 캡공 시든 땡리 용교로 송정 타지도 치고 침진 변조를 지수라 지송 제토 변조 레드윈키 춘이 전신라 원진 지수 제도 동화타 세숑타 총저 송제 탐습 제디 침경니 송년기 구요 상수 인배 도시 된조 치바타 모투 송년기 구요 레주 제네 유법탄 된디 튠게 뉴슈 서머 피게 단네 서두 켄덴 튠레 기승 후다 제토 서두 변조로 뷰다 공배 용조로 군대 동그 침신 긴감 구요라 송정 제조로 흉년 겸네 긴감 구요기 침슌 롭존타 라다라 낸낸 체디 응아지 파르솜토 겐감 딘니 링단 체슈에타 겐지 지슈 딘슈 체슈에수 진네 겐감 쿠르요라 단돔 짐교르 체슈 체로 당토 겐감 쿠르요라 딘조타 제보 지베 람스 투잔 스웨디 체줍 체주기 체주기 토니 중앙 겐감 쿠르요 송접 다시르 소중 기 렌주 체베 낸튠 주리 체주로 덤진 체디 추제 토우에 계급 겐감 시베기 토스 준 교수 동그 타점스의 차르고의 조준 체주 체로 당네 다된 타다라타 멍주 자주의 군대 등습 당디 탄점만조기 튕게타 초외 차긴 균류 레수 당니 자제 딘링키 탄점조준 체급바타 미마 자오란 진베 폐기의 섬시 균형 체네 망조의 캐공기 침로 코류 제주 체로 동화타 냠신 초바라 침신기 송접 제주 체로 당디 망조 닌람기 원수용의 바타 루송의 내튼 주지 등습 체토 침산 경계를 띠니 폐기의 동주 간에 세워타 망조의 대제체로 당디 지소 전염 창된 겐송 대외 야바 체네 미리카가 만조기 통난타 기난 대자 나와지 서도 동괴베 내소노 시 완주정키 당긴고 체규티 초용네 침신 변조경우베 시제 겐송인 레게 겐디 내도 ki kajo dengzin ta jinyong todam gyurjo le gundi tuyongyo chayyur tamzin je chibe guzhi yunuba kanlin duyong goba ta yang tagwe sidoyan leje dawa zuba ta la len darne lobzong losu begyu kogabsu songdi guzhi leje be chimgyong la zidong ta chimlu la kuyguru chimgyong la len je chayyuro lobzo ta chidoyan chedi chimgyong gi mengshi to ne tuyong samshi ta tabju dingwa le tuyong zuba je chedi cho yong ne Chimshin Pyeongchong Gyeongwe Letun Chui Lhagbe Sidoon Leji Dawe Nunchui Netun Shirne Cheritan Tuyunbe Chimso Ta Chimgyur Nenbu Shungzhan Chimzin Mangyong Chimsongje Chayyur Gwende Donggu Chimgyong Bunga Zugyong Chishu Chiru Daane Dang Ta Gekab Mima Chimlongje La Lhasam Namda Chigen Ki Chimgyong Letun Bunga Sogyong Huda Chetho Chongyong Ne Chimshin Pyeongchong Gyeongwe Guzhi Ka Tuyendodo Kyogyu Gelin Chi Guwebe Nesunaw Shi Yanjin Hai Ta Lai Jiao Dawa Ciring Gonghui Cai 주소크 최대제 총도로 쇼입시
1: 지루 최동 국경급증의 류 다왕아베 체니슈 개인 제투 봉디 냥암탕 규네 응응아 개쇼타 참마만보로 냠좀 총입시 참마 갈레 카슈네 외난초수 주로 지겐 리더슨 남이야 디가라 류입시 랭게 주머지 콩 바웨 남시 서시르 팀나야 노교기 콤츠 참카라체 서고베 응응아 개쇼기 제슈 테네 게즈네 부신규 타라 가르토티 땡기 너리서규 가르종도 조로 뭔가 개쇼키 꽤뇽웨 렘뷰 제슈 용수 닉신 뭔가 개쇼키 대가라 배답 나오마세 세소야 사세테르 계수 표입시 다자 민남기 페게타 야튼기 트럽사벨리체 모투 뜻이여라 시디파베키 탄섬서규 투 거기 초와라 르신베 튼디라 바웨제지 남야 제터맵시시

0: 자.
1: 요배.
0: 아 고대배.
1: 아야 주님도.
0: 가래.
1: 매화게 가발레지. 바베 임도 로시사.
0: 어. 젠마 주입지.
1: 아치. 용아, 라니르기다.
0: 메메메. 아사라 겸보 여름 열규. 들어 독시. 주저 고제. 마주님도 줘. 유화 렌체베.
1: 렌체비. 양유계 당조윤아.
0: 전다 대태주 신님 마시. 야, 유화.
2: 지저. 아차. 저화제 마체제 가림바. 기니 군자란데제 같이가 야마침체.
1: 바블로레스.
2: 바블로레스 에.
0: 바베 라니르돈스기.
2: 나 에.
0: 어.
2: 나 좀에.
0: 아니 니 데카르제 담아줘. 라니르 야수스기.
2: 아자. 진 그때 채우지.
1: 아치. 깨깨 맞다. 겨워. 주셔서다가 교.
0: 영아 영아. 니 따서 가신 거.
2: 아니 씹씹.
0: 뭐저 정말 샤샤. 추수지 고메로. 다여줘.
3: 라니엘이야 교. 맞아 또 스고이.
0: 가르고 돼요. 수지에 주니 오 마시. 아란스 신념도 침비나. 미시게 지갑대 제규리. 미리리제 침비나. 안데 바베 시제다지. 수인의 아팅 마셔. 저. 다 저다지.
4: 哎，
2: 弟弟，
4: 哎呀，都不差不差，都行。
3: 怎么？弟弟不是？
4: 哎，呀，你呢？让我练习。呀，哎呀，
1: 爸爸。
4: 呀，哎，呀，喂，哦，
1: 这个嘛啥？
4: 哎，哎，就是。
1: 爸爸，今日上午阿姨工作卡了嘛去啊？长谷县呢，家宝个三千不止。小刚打梅花，老钱也算什么些？现在三十克五十米三十，倘若俺大家把我出头钱钱。

0: 아이고, 두인다. 용아, 용아.
1: 요아.
0: 자와 두기야도다. 제만에랑 퇴수유나 녀석하나 칼라사가쇼. 녀랑 쇠쇼. 그 대통령을 오유 쉐우도나 나쇼아. 테레랑 통상 오늘 갑시라쇼. 오늘 이.
2: 리야. 딱게 먹어. 나 로리샤.

0: 캉부디 그대셰브레
1: 맞은난 미망고체 담예 창스케브로 역시 아자다 쇼강레 캉코스메바
0: 예 진짜스메 예스나 캉부뉴뒤 도왕가라 수민티어스기
1: 아자 아자 민게비
0: 랑교부 신고르베
1: 신마지 캉부디 전달 갈레시라케비 교부 교무다 진짜게 신마지 밥랑가 신주와시 알아돈뒤 잠잠마슈라
0: 진짜 시르베 교회 마시네 호리 자수로 말베 랑가 그뒤부터 산디 녜바 나산 통매바 랑 교부 삼 잠마르 코녜드레지 산 투르베
1: 삼모토노 모토시 예수스나라 레기도스피바 카르오제 로디게나라 펑산 수경부제 세업시엔 초카르오제
0: 랑가 지나 요가 지급이베 예두스터드 랑 교부 로디게나 라주 쿠쿄스타메다 랑 교부 계산 도스 말하나 뭐 집시라 지그지 계산 도스 매는 어스르베
1: 콩게 밥란 다라 하시지.
0: 간주 가시요. 나 전부 뒤져 두고.
2: 어. 봐봐. 옥방라다 캐스 매.
0: 랑 가시요. 담냐. 랑 아자 화도.
2: 어. 다유.
3: 아 대유.
0: 야쇼다 야쇼. 야.
3: 봐봐.
0: 되다. 히란주 아산지 수수 직수수. 다리니 켄즈들레 직수수이.
3: 아, 봐봐. 是的, 我就看连过球
0: 기라주, 到我进来, 你把度, 拿听起落雨, 哦, 马里, 在我进来了, 你把度, 拿听起落雨的, 见上马两个星期, 用不好了还是穷不离, 啊, 见孙悟有, 都是这边呗,
1: 爸爸, 都是, 看着是了的,
0: 明天这, 到我没人我的, 过了就这回, 到我进来了, 这都不巧雨,
3: 过了就,
0: 过了就,
2: 爸爸, 都是, 都是, 你可是都家的, 你是这样, 用对,
0: 기브다 쳐리 더워 메론 거리 제 투브치고요
1: 봐봐 도시 니 더워지러 고민이 기죠 계시 군주 마케브체 제베 소드르시나 니 커섭죠
2: 봐봐 봐봐랑 계시 병군이요 봐 마세 주저고 니게 캬감나로 사야 다 하름이시야 뭐 봐도록 니봐
3: 담냐 봐봐양 아주 양스 나 로제 겐고님도 마스 댄 승보시
2: 제도 난다요 마시 봐봐 니 봐봐랑 데러세요 아
0: 라고서봐 니마야 세비나 켄주 섭체투를 쓴거고 깊다 쳐버리
3: 마야겐 아주 섭체투 마시라 난쥐 마야 섭체투 마시봐 쟤 마시
0: 아 다가이 다지수 다가이다 키라조 로교 라이 로교시 샤바 니대오라 니마수요
3: 용아 봐봐 두부도 도아
0: 용아 용아
1: 응
2: 用啊注意啊。爸爸。爸爸。爷们呢,我那些菜啊。嗯。让给他的人吃的。你也真是浪费。听着俺连不上的没。你我那菜啊前面呢。啊咋长了给俺连了我媳妇的呗。你也连了俺连了我媳妇的。让你呢。用。哈哈哈。

0: 빨아.
1: 먹지. 슈다 슈다. 계란 슈다. 매매매. 아, 슈다. 대 슈다. 야호 여러분. 슈다. 남사업들 간단하게 해 봐.
2: 나를 부수도 얘라 셰슈. 제자디 다스가 요비. 랑데 자주 우송 장아 로데스. 랑가 차고 셰디. 빈부시호도. 랑가 데데 슈베 진좀딩이. 둘로 야호 셰도. 뭐더린 셔도. 어. 바베랑 지셰아유. 내 후다 셰디 노요 마디. 이네. 베드 소테나 데니 용구마다. 데리랑 바베 카발레스. 데부미두스기. 두즈 중소나 징저다 징지 지제 다시가규
0: 바바탄다 베 차샤 낭타 켄미도 사토위 라토위 투기 징지를 야신로스타미도 자위델 네즈도스도 조상 로요제 아자르 부고유스럽샤 계란가 손다 바베시가다 제 부제르베
2: 미델레흐스도 데카이 쇼구 피게 카이 쇼구 밀레스
3: 지겹장라 아 쇼게 지겹 류라 셰바피스 계란 권제 덴비다 첸디바 버르준 셰바스나로 숨기 디네 직접 릴라 셰바 폐제 팅이베 응안유 창제 균도 당고 숨기
1: 균도에 그래서 교구래
3: 콩게 응안유 뇽다 최샤 뒤즈초는 키란다 셰토제 가메능기 숨기
1: 용아 돈도 입에
3: 돈도 직접 둘라기 중이 왕체게 가발레제 권다 셰라 이스기
1: 용아 돈도
3: 멜
1: 교 레어치슈
3: 레스 아자라 감사
2: 같이 선 보모.
4: 마고 당원다 롤레무스 하고 보지게. 카르통 받지 왜 봐버라. 장자보. 소제 라장게 당고 소제나 님무스시 락바니에 봐.
0: 말해. 보라가 근처 싱데.
4: 지가 장자보. 다 나리 로용고 봐 봐.
0: 보라게. 나 가봐 님에 근처 싱데. 게스티 팔로지 시엔 지금 말해.
4: 다시 내 로야 하고 그도에. 죄부이너 뒤나면 로모가.
0: 마디 라.
2: 자봐. 내가 집 가자 차네. 나리 이지 로그다. 신속해.
0: 레스.
2: 얘라 쳐야시. 당고 가봐니 봐.
0: 아. 뭔가 당고 어. 아자 비게 니에비 아자 전다 도스유사 제자 로브제 비게 디에비
2: 아자 사 로비 지 젠나 로브스 마
0: 마지 아자게 캄보스 니어샤 뼈제 교는 거 주고 마리 제자 도서 결과로 와시비 칩샤샤 비게 디에비
2: 인화 캄보 니에비 무시 랑바베 아디 고 시험 주고 역시 문에 역시다
0: 엄마 엄마

0: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1: 喂喂喂喂让皮都怀有快要是前面的话爸爸我们这么是的小刚给可把脸去拨哪里丢啊之前呢把不让丢了不就一起的大哥的是给自己写写吧对不起我高了给那个钱呢我可把吹不着多可把吹多什么可对了让给三六七吹下去给给他写一给他不了给那个钱呢我可把吹不着多哟给你吹吧我写图呢
2: 계세가야고다매미나기랑게니장아세마라예예예니들으시마랑아메선도하고다기니가바츠도교수다랑가다과하송셰셰비지롭진 수르스도랑원에 수비나 니야캉부 쪼제랑롭친을 땅고계세마 수비나 야랑원에 류기마라 되다랑소모 계세교육롭치 야랑랑랑도 화요 보라 기랑게 송송아 계세창고좀비나 기랑랑가 수르스님예비
3: 你给那个送送啊让你屋子给没得我是有事情况落去我这边了啊谁的爹情况落去是的我那个我的谁的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
2: 쇼부지.
1: 헤, 퍼져고 사지. 딱 순도 쇼스 거다.
3: 다리 봐봐.
1: 나도 쇼고 와. 예.
2: 아무랑게 등등아 이기 마치 같이.
4: 여시라 주우샤. 小刚, 보아, 롭지 모두 야기 다도 통부 티타위 마세. 칭화 롭지 주변 다도 통부 티회 티타위.
2: 보아 라 그냥 쏜스라.
4: 다 보아, 제대 교훈매.
3: 小刚, 소미랑 테스트를 쇼인다. 이내 제만에 라 봄마시라.
2: 대대 소모 군대 다라이. 그룹 삼등들
4: 대다.
1: 아미스다. 아미스다.
2: 오늘 전능이.
1: 오늘 야구당샤. 어제 정주리 배로그리 야구당도 가셔가 야구당샤.
3: 봐봐라.
1: 치워로 없지.
3: 뭘 가져가지 마.
5: 제사 같이 가지 마.
1: 어제 오래 오래. 세세세. 네 체시 뒤다.
2: 보라게 오늘 갑자기 맞다.
5: 뒤지.
1: 이화 되다. 뒤에 랑풀라 저지 체베. 랍자다 우이. 참무디나류. 야, 팔리.
3: 봐봐, 고마지.

0: 让他们，让他们，他下我最从村那军队是他亲友是，让亲别去了，场面看不啥不给说，通通还是给托是你多是的给说啊，让看不的来凝结多啊。
1: 当我看过是在街头没多，都是你做的发小的，拿了超过作业，他了不就好哩？看了是越过来连他妈的，看过来。我看不见你，你让我用嘛是？都该给我嘛是？妈的，你听这声没得？让我过去了，你让我上嘛？他那看不中出来，让这没事的理由嘛的？啊，嗯，你让了，上我写过。
0: 俺屋里拉土没多，俺这屋里藏不下的鱼，他都不会这个，让路过那可多些啊！哎，不过这大把老没有钱，嗯。不过啥了，我过也没那钱，哪路过这对，让路也吃不过些，让给我啥土不的，不过让了四十钱不是，上面都是咱们的，给不嘛是呗？
1: 哦，的，谢谢，给不得，给不得。
0: 对不看呢，给不是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어머, 딩문이 아시베?
1: 朝长下谢皮 아자 当俺你妈错话三不断接的爷们 是说我那个年了给你你 把我那个年个没的叫大山下 那你 我亲手给你做的汤就切杂素 啊, 阿家啥
2: 아슈다 아, 라유야 가르도 슈다 라유야 가르도 아, 유에도 호르베 장유과 라수네자 시네자 나소 양상미지 유에 가르도 아, 수슈다 수슈다지 玉华让俺养育给阿七了吧是已经过去了俺让叫着嘛是嗯嗯今天跟那句是你上面俺打卡车没呢让俺打卡车没死了吧用不得给你打 쉬다
0: 가리 가리시에 오래
2: 가다 가지 위에 쉬다 가지 위에 쉬다 씨
3: 영기 민년 자이는 야니 아마 쉬고이베 토도 아마 쉬는 아 잼 칭면다 니 아메 라르시네 아 라르시고 민두
2: 결혼 요도게 아 술에 그래 봐버렸다
0: 라시 우유는 마시러?
3: 엄마, 너구 두고 해.
0: 정원샤. 정원샤. 네 스킵대 입에.
4: 네. 저다, 저다.
0: 전다지 산다 뒤도 채워 삼지.
4: 예, 전다 그래. 쉬다.
0: 님지 거시. 어. 개체 맞어. 아.
4: 개체 맞어. 개체 맞어. 개체 맞어. 아. 아자자. 저 와다. 섬수 가르유네 커도 쉬어. 네 정말 안 가냐 쇼.
0: 더디 타주이. 인주 니자. 엄마시 인주시.
4: 저주 텀지. 저마저.
0: 让给跟着先就
4: 아,
0: 哈，但这水他们之前的么都丢了不是来养死，卡里少嘞，咱们俺来那点的。让给差不多连银不是给我们多。哈，让给差不多，给些成本多。啊，钱呢？他连点给钱些给。
4: 哦，钱多些多。啊，对我那路不特别容易。哈，长不
0: 些呢，俺来路不特别是穷。啊哈。 담녀 타보도가 초다
4: 수
0: 담녀 수유 담녀가 시야라 청혼다 지야텔 장게 레이브 시촌 경문도사 딘데체는 야우민도 다랑게 켈린 사브다 교비게는 용마르다
4: 어 교비킹메 내게 세사
0: 체는 야우치오
5: Di niente, volevo sapere a che punto è il restauro dei miei mobili.
0: Ah, che non mangi, niente che non si ha di niente, niente, soffio che ha cantato ciò in là.
6: Oh, ti sa niente, simpio si è bella.
7: Sto facendo ricerche, sto studiando.
5: Ah, non sono sicuro che per te non è un problema.
0: Che non mangi, ti chiamo nel senso, non è che mangi.
6: Sì, oh, ti ne vedo.
4: 哦，浪花，让搞不懂哎。你写信呢，打 담녀 창스겸 예리. 어. 담녀 남아 소다가 유 장가 통구도 거에. 닝 좀 싫어하유다. 닝 좀 유배 마세. 미에 약고 싫어하유. 어. 독스텝 잡네. 소와 계시 예리샤. 네 닥지 세서 나 레싱 유배 마세. 어. 장기 부지메 남을 싫어하게 하라. 좋아. 아. 디 담녀 소디리. 어. 민대 야오시라 따가도가 란도아 자후 보다 부남에랑 차세 있어다
8: 봐봐 봐봐라는 게 인도 갑시기 진짜 암에 고그룹에 아 동그룹에
4: 고그래 고배 맛에 동그르다 장가 소화 영마 예비나 니 아마 러비나 암에 휴닐 수 없도 쓰여용
8: 봐봐 봐봐라는 다 그럽시에서 쟤나 암에 갔어도
4: 어 랑의 아메 어 랑창스캡상 가보시라 중사 더동 아메 랑바바 랑치도 샘제 타그럽치 튀규 나디치도 갈래 타그럽겨 제마 랑의 바바 시슈 채우르 쓰기
8: 인기 마시 디 아메 셰베스 좀 도와 바브랑 삼면
4: 처음에 마시 디 아메 쓰기
8: 영아 영아
4: 랑의 샘림 모토상 고요 말이
8: 영아 영아 모두이다.
4: 아, 랑화, 잘못했지.
8: 봐봐.
4: 영아래 시기 년부대 균도 등이 잘못했지 아. 네 보고서 참마 사닥다수 롭수야 후제위다.
8: 봐봐, 아멘 좀 더 갔어도.
4: 어. 랑가메 달루이 심부시라추 키랑스티게 소와 야르야르치 제망아 심제 제목 없다 신주디 야구제 교수기 더도 랑가메 나머라네 소대 체도 쓰기 랑화 댄주 사마 랑수남 마제프자
8: 봐봐 계세 아무네 대유나 아메 볼락 섭제 야스리 바브랑 볼락이 기조다 마포 삼구시리
4: 아 니 하게 체메 망우네 다시
8: 봐봐 진짜 마셔다 멋있는 바브랑 칼은 이제 신소 장이 험하시 이내 바브랑 예쌤 나기 대구시세 신소 제목시

0: 아자 장라피게 쇼팅 같이
1: 봐봐 돈도 양비네 그때 사업만 받아 봐야 그래 차는 무슨 거로 봐
0: 아, 자, 자,
2: 니 조시 조시
0: 제시야 오도노 마키야도 와
3: 아, 용아 용아 그치, 러야
2: 나몽은에 닝집을 쉽시도 와
4: 보, 잼세쇼 비가 미도 먹고 싶도 유다 찬스디 차기에 가짐도 니만 니 찬스기도 근지래 나네랑 나왔음도 와
2: 나라니 찬스케드 루럽 정마시 아자 네 바프다 찬스케드 김님 봐 아 범디인 먼저 나러 메화모도 상찬스
1: 단동 라니 여러분
4: 아마 급디디 막외적 녀죠
2: 你也觉得那是别的要看就要玩的这下这下没做这样子给不上我一下去啊但没事我什么都啊呀喂老李快轻松
4: 冲给用了老秀洗不洗去我的到时脸上给吃不起马斯通了
1: 对他
4: 跟爹爹的给我用了
1: 那么这样对
4: 那么多
5: 这是啥水？嗯，嗯。
2: 那么有病。
5: 那么有病。

0: 디제 인심 하지 아자. 나 대신 말아.
1: 레어메지 란디시 라지 하자 오지. 맹가르키 치비.
0: 나 저 바바 차샤나. 탕타 주리라 레가다 하랍시기. 수이네 진자랑의 투주 하시. 디근데르 봐. 라레여리 나 해다 치기. 디제 인심 마시.
1: 나 란다 삼직 부이. 바블로 겐차자 최신년 삼주. 이네 아자상라게 바베 양스틴데 치기사. 최상 맹가르키 차시미.
0: 디라 남자 찾아서 제브리 녀데나 바바낭타 켄미도 녀제네 겐고레네스다 포시 마시 소소소소 신하고요 마리 나나와 드미도
1: 잔나와 하리요시 잔나로 망루로휴 나르 규르르데규 잔나와 하리요
0: 나나 로모로다 저와 하리요
1: 저와 요거죠 나르 시라모로노 규웅시라 제통메 봐 자기 바바 규웅도 세요 마시
0: 리 네 바바 숨고치야 등금이도 네 전에 겐고련의 포함 마시 다들 너 죽죽이다 뒹졸의 리그리 겐고련의 그리스 포크시 당당한 저 초와 기업디 신의 고소부로 바바의 교도 실화 진샤 양하가 주의 등위는 시기 시기님 부드림이도 문의 교도 진샤 당당한 저 초와 삼시라 등기 양가가 로블러 겐고련의 포샤 슬러비는 你 당리 제도 没도 我那 당리 제도 没도
1: 당리 前年 마前年 我有那组织这地 爸爸 교수下 一年你妈 爸爸 的这边 爸爸 龙兰达 没了学过时 铁下给我们给这地 我还别读得出来生病 一年 爸爸 拿下 拿得特别接触时
0: 见过了呢 인기 마시 니에디 당리치 도미도
1: 장차보 샹케니만 능시 너 메던도제 가게 하고 메던도제 듀

0: 都听见娘说些。英华，你最近这是哪边的？你难免让他看这些嘛些。今天的欧江那里，那是多住些。一年过年有了吗？英华，我你给错了，看错去了。赵大山。
1: 야주
2: 어제 름의 야구 싫어 치더와 지지 랑밥에 치블레 야구 치더와 자바 랑충도 치블레 야구 치도 치미도 야 나 때려 하도
3: 밥을 할 때봐 하려시
2: 로부도 나 때비나 마 때비 수로시도
3: 어, 디 봐봐. 그시 녀시하고 통다디 삼단 그저 준서.
2: 예, 장가가 통다 하세 봐.
3: 아, 지 봐봐.
2: 어, 오래 오래 오래. 디 수수 제도 별래 그래. 마시 뭐.
3: 계속 녀 제도 있는 밥랑 제르베. 나 럭 붙이던 거.
2: 예. 녀 수도 세 베지도 과도.
4: 볼게.
2: 아, 용아 용아.
4: 심의 양 혹시 저거 봐.
3: 맞아.
4: 아.
3: 나 통다 시켜야유.
4: 哦，是的。这里阿家的公司我参加了一下，爸爸打打了，对唔多事。啊，这些人爸爸，经常拢会做，个别两个钱啥子呢，接触个。伊呢，谈到那边的重点皮，那我肯定都。你个皮面的就是，让爸爸吃嘛点脏，可怕好苦些，甚至嘛些，到老爷脸上应该的。
3: 哦，伊呢。 아자가 맹갈게 처친샤 아자게 바바 겐글레네 포르시
2: 초라
3: 예 바바
2: 긴이 갈시요
3: 아 겐메
4: 겐시메 어
2: 초라 디 리번기 데로 자와 규모 수데브람 해자 너니 투수 세자다가 줘
4: 잡치부터 왜
3: 어 겐체 겐미도 어 권은 희석이 제자 맹갈 다같이 미 택시 파시아 맨센이 나한테 되어시 봐봐 전다 신다스게 면은 나로 휘 진지 보라로 쉬었어 로저
5: 몰라게 냐시스이시아 나 도스 디기이 돈도 나 오라 토구이 도스 내 수고하시오 아
3: 용아 지연아
2: 잔 로교
4: 지 잔 로교
3: 맞아 나 중이다
4: 용아 랑가 섭섭치라
3: 요
2: 아, 야, 철아, 다기 주니 가르쳐 봐.
4: 아, 계시매, 란다 저거 요 말이.
2: 알레, 요, 요.
6: 이거, 요건 아 잘실로 있다. 가시 없이 꿈쇼. 녀시야 고문도 그래.
4: 차민도
6: 차민은 누가 교다?
4: 외매
6: 흥 나스네 맛이 없이 나무유
7: 야, 네 당은 시부유다 교 교가 차신유슈
6: chance 기업도 권해야도 말이야. 새가 요제 가지가. 잘 계시기다. 라뉴 아, chance 기업도 권해야 돌로디. 새가 유야 가긴 봐. 향아 주불로 이베. 야 주불로다.
8: 接不落的，接不落的，接不落的。阿妈，我老来比。玉华，让你省省嘛，接不接？捐钱不多啊，可怜的，捐钱不多啊。阿妈，宝贝，养了十个多哎。什么的？阿妈，特地阿妈让你们到你那个营。有吗？有嘛事？光大，上坡有活的。 포교스 니에디 수수고 니에오리 하고스게
5: 하고스.
1: 쟤는 얘가 유시.

0: 나가마 쿠조가 시제사 강교 잡쇼시 나진나데 라멘이 육마르다
1: 지 이따 지 이샤 딘제 마치다 시조 유베 소치기
2: 시베 인도 요아 요마리
0: 이야
2: 섭섭 세워다
0: 참여
2: 요네 장무 벽
1: 하도 아자 펑라 근데도 낭다민도 착시 도스 파르샤 차르치샤 샘제 마치 아 nganye de sa kiranzo chue lu lu ma chu de ta
3: gomen do gomen do
2: jing zhe de da rang a me ji qing de xing de wei de wo ju bo chu gan luo ju
3: da tin de ma xue da
2: ye
4: ba bei xie da ji ni sam ko mu ju chu lu ga qing gu
1: nga pa jie shi chu bi na zu a di ken de shi ge ho shi
3: ji zha feng la tin de sam lu qun ma dan la den de cha ge yong gu shi
2: 레버 나 콤제 시중에 녀랑 그들 셀 그래
3: 기라니 데 제게 제 대비 아자 봉라 녀스 겹 도주베
2: 아자라 녀스 역이야 레버 쇼라 장경아 보셔 셋이 아제 전부 십치 있어도 다 뒤에 차도 와 아 잡아 수수다 랑상바 네즈 켈하 요 말씀도 괴 디랄레 겐트 요다 시스 괴 레가 체상 버시 밀 괴 랑상바 레그스 치고 삼죠 참마 랑가 주무 치고 왔다 시스 괴
3: 언니 네바다가 용 버다 다 개죠 뭐 겐 용도 괴
2: 하 니에 고소 수고 닥지 시스 챙구이 치고 유
4: 아자 치든다
2: 리바 다랑 도데 치든다
5: 어지 상미야 베
2: 어리
5: 리바
1: 제
5: 아, 냠냠요다 제나. 아자 난담도. 이네 라고하게 시에 타그리. 아자. 라인지수고 자치우다.
3: 아, 진짜. 뭐 되면 이제 저야 그러면도. 아자.
5: 리버. 상게 수수 산다. 다도 괜찮지.
0: 나라 님이 말했다도 야우 좀어서.
2: 왜? 상무야 하도 아. 탄다 착시 토비 옆 사람이. 마찬 다 말배 아.
3: 제상가.
2: 님지라. 레베나 착스디 또 스데비나. 디디 오와 삼네. 미주 돼야 요 말이.
5: 라게 제마 수수야 제 심고마 치고기. 나로 주시다. 나능 시치 우리.
3: 자로지. 그냥 좀 아. 로디게나. 내가 나가지에 제로 치마다. 게임게임도 가게 식말이.
2: 제제제. 리바. 나도다. 수고탐 가수입니다. 쉐버 동샵에 쓰러십니다. 니네 우쇼 쉐입니다.
5: 다도 우쇼 쉐매.
2: 전다 좋아합니다. 가수입니다. 다당 아주 순주리. 로든조레 리그 요마리. 是吧? 소화 기부게야. 더도 대요리. 재장 아주 니바도 수고 닥제시오리. 계시 나제. 맹갈 대비나 기부 켜는 요마다. 让아다 정말이. 잘라 미주 다도 친해요리 응아 수도
3: 다 가르시유
5: 자 우쇼쇼시 아자 나스티레 자게 우쇼쇼나 차스리
2: 어 망원에 마대비 우송아
0: 저 저랑 그 수고 탐구 시위 예수도
2: 어 말해 말해 어 마대시 좀 마대시 좀
0: 저 저라 리니 마르다
2: 아 제 아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와 계속 말해

0: 도대시다. 뒤에 교토든지.
1: 롱은 통주로 망부여콩. 감세 창립 규규기 서슈 토르데 체네 초벌 사도 니니 림시 갸즈 최네 모두 퇴용와타. 모자르 체위에 초딩기 직된 태야. 교도로 차디 天气 퇴수 고예기 심주 체사라 교류해.
0: 교류리샤. 교류인 잠아도. 가시에 로메서든 데리샤. 로마만 보러 루체 샤베서시도.
1: 고예니 소종의 민인신. 코마유디 소종한테 제유기 루규진에 제시 두릅타. 레지 제주로 가바유바타. 태양 콩키 퍼유라 저와장 덥시시.
0: 아, 됐습니다. 디나 나위름 슈지리 니마이노 어 유슈네 유치체 디네 딩진다 자신 규제 아니 소종 립시 아니 소종네 양락겹제 베디 랑가드 규제 그 침베이나 아니 강라 립시 디네 타 린즈 침베이나 아니 너슈 립시
1: 강쇼 민용배 서시 책임지다 로규기 참지스시 탄자와라 대송귀 투급지리 미륜토 외마라치 롱고 치도망부유치 나남디 규연에 판조 총어 치겐기 미부 가조의 종유에탐 대최기 로규 강조시라 규모체롱 이왕국배 땀규지 유시
0: 所中的吃下边呢，你陆剧人呢，心都定是被杀起来。你家人呢，俺个嘞，俺你培育干部相给，陆剧的忙碎，提醒日久改变人呢，所天呢，确对切切，俺你天气就过上去。
1: 原杰的告诉，所中的十足做不难松，所中去培育他中原社会这支人民团，切切我些退不下呢。 rimshin changdang lamgyuki mudu dobu shidu kyuru yuela. Lugyu rinneki chongnoro mangdajik tadong gugyeki dokshib chegyuro guni deyhe. Shokba, rungguyki mudin yongzu ye zinshin. Ko legara ya dogui tsuewe lela chegu tsukdi.
2: 您看不能我家前边推着上去的一个谁小别你是的团长呢国家团若不一样那么团格尔姆想给铺的节目为主朝中能帮他拿这一天工推送错过月经日的比熊南下东突击那是比刚刚差不多提的提为村里高位日的南极新康所去的月
3: 나 띵은 세 운영은 다 지다

0: 소지 쓸게 텐데 모스 레이더 배차 잔다 다 생게 소위 토라시
1: karma shang tha shog da shang wara phada jile kya cham le me jung khar gi tang da tha gen gu the khe bara chim bu yup si
2: o pho mo jang ta ta thong le
3: te
2: yo yo ten na na zai khu song rong go zhong yang ma san ta wo
3: yo
2: o so o lo ja ma sha la so
1: kon zu ni 조난 덴베 초와라 촌네 예베 낭심수 최고의 경계 태야 가르모 초이 로쇼 진냠타 돌나 소롱고로 촌이 바베타 시류기 냠다 덴베시 힘 파르체기 뉴르보로 발렌체징 코베 갸로 치드 메베 튜즈티다 자바르 스웨네 냐사치기 가르르르다야세토네세가모여다로세로 계진상기 토조대야 롱우 가족이 루규 대민 시그리 송키 토르세딩키 금르도 송베 쇼동기 자왈레 림시 민남기 최바 자주 체징 게디 쇼동기 로즈 토르세레 총아 유체 토르조 네이 로즈니 타바라 롱우 동자라 심기게
4: 이다 이다 이다 딩워조 되네 이다 인지 마주업치야 니가스도
1: 대야 미니 휴생은 딱다도 현재 가조 이미 취대다. 세년 제바규 투르스 체슈기 신제 타 진제 소소로 미 숨지제 여진 투르스 현가 남기 갸규 중총신 신제 타 진제 소소 미안의 숨디 게림 따라 체중도 소원네 지바 따라 미니 휴쟁아 타 니슈 쟁다
5: 가조다 요도쇼
1: 可以呢，对此，土司初步提到，卡罗尔店呢，其中日本达拉恰有请，中原社会企图这冷落去那把穷山没有。土表告诉，彭博三百多万的土著企业才脱去隐形。康村店呢，今日突然古巴帕拉拥有前行，提前做人民些，两面都送去。各地对于土司菜系谈钱呢，铁代表细菌切割盘送呢。
6: 계보순지
1: 투르세 팀게 입기 대단타 상원수 자적 코다나 신내 20 제바규 투르세 대단라 땡아 고지르 쇼르뇽게 토바 쳔부 유바르셈 로규 테데르토 커바르시나 남타 가르기 르니니 토베 되기 수바 초베 륜진 제바 젠샤다 임베 타와나 투르세 대다 콩초타 저와 유시담 年底呢, Sharjosu, Jile Gejuzam, Songse, Sozong, Jobu Chongde Yimata, Terinadusu, Girup Tangshi, Pugi, Teni, Mingching Girup Gubsu, Trembe Wara, Panjo Tsunchi, Gangne Kejishi Indi, Turzo Yenweki, Mirinwe Sara, Gejin Shang, Gamika Chongzu Yimbe, Tegara Jina, Gurju Mizan Dinki, Tangshong Shibe Tuyin, Tele Raju Chetsi, Chikchena, Mula Turzata,

0: 아티다야 모투 도시타 세르 제교로 류유 타니 고게키 좀데야 쪽다 괴신디 코베 저니기 퍼유라 테더뷰 띵보 가오베 르네 튕고 목등 치료 이바티 제강키 순남나 지기 유라 졸레 치세 로트한 튕베 조상 티다 유바라 티베 고바 쳔부키기 유베 티다니 고베미 제츠 치링단 체오베 삼베 갸치더비 땡글리스 로레 추부르 담베 튜산디라 고제키 좀지 레가르 쇼베 무제 삐조디야 무이수 버진스미르
1: Oi.
2: Tap uso jire apa.
1: Da so tere su zung ge. Rinne pe thu.
0: Torna deni ku ge ki. Milung e jing ka wa che be che bu yin de. Ko be pe yu le jang be zewa tham chu de pi la. Yu jing nyam zong ga we ki me ra sem su ton da li shu xi ge yin.

0: 나제 십시를 캔 카지기 치르기 니가 동부 수대 보가오에 제롱기 캔이 컨즈 슈준 자체라 제십타 송접 지륜이 심기 섭서를 크베 라메기 통지시기 튜즈 자자 체우에 컨즈 증외라 동십 체베 랭게 리트톱 된팅 제메 영우 편저일이 제나 나우의 비윤기 상화 추와 셰바 제비 슈규히
1: Nè chò gè dù zì. Zèv lì yàng zì lè pù bè, mùn dùn. Kà chò yàng chà bè, chà zè pù lì dì rà.
2: Yà mì kì bè nè hùng dì bù mì bà tàng, nè hùng kà bà, nè chù yàng sù dùn bà. Gò nà, gò yù kò, lò cì ngì dù, lò cì jì chèm chè mù tù bà sò gì, yà mì nè chù tùn sì, gò bù qìng bì tàng dù pì bà tàng. 青皮糖给吞起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给鱼别亚面拿出去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
3: 纸青笔糖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车地葵卡纸青笔糖那年面前从康落个重叠捏通去滚不浪落个路穷堂葵卡纸青笔糖那年面前从康
4: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前行就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接这级别接心起过必须赢明了大街前子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肯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前行就康给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多对于金铁链帮天捐个堂明土脏死木久子语普尼动画王子娘苏介于铁西铁人没热热气不烫没三不没通过没就团不没干不说给年团预计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能力片给观众我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的各所学

0: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낭아 낭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1: 흥고 쩌든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강바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시낭시
2: 다 뷰년이네 링고 당견고 흥고디 뷰는 야무 쉽지도 링고 당견고 흥고디 견고기 대당을 송겨 토고도 와
1: 공고사디 뭐네 현나 면적이 비 약도 와. 이 주제 약 10도. 양고. 야. 주거디나 옆대고. 영고 대당 좋아해 홍고디. 과부 침부 송자. 강반의 지가다. 강배서 다 재미나 저게. 괜찮도 와.
3: 허브지 개바타. 너 좀 봐. 나 강부 속이 너 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 속이 나와 대부 메제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 진에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당 지심 제고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총기 진관추 냥제 화람 카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 총기 섬주스 추 자드기람 카방자 레고지 구니 계고 nga 구구초 바과 스주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지 유방 바구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도다 배주능초 박제 륜중다 능수된바 바구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구 장식하네 리브메바 최도다 배주능초 유방 바구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다 칠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지 유방 바구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즈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4: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굴
3: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5: 스모아 탱기 타는 인 훈름 시공도 시우기 청관 취라 진보 망보 콜교 최세양 자니 시니 축팔 매주 공간라 차바 심심 법교 최세양 자 지초니 시팔 삼조지 진보 망보 콜니 림신 남흥교 최세양 자 접겠니 나팔 사간 남등교 최장자 집신에 레워워기니팔 칸발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중인에 레워팔 칸만라 남당내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중인에 칙팔 내동취라 차바슴슴흠내 림신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군에 축팔 륜지 진부망부콜교 최장자 주촌에 숨팔 처음에라 진부망부콜니 림신 남티뷰 최장자 집신에 숨팔 처입취라 차바슴슴흠니 림신 차바충법교 최장자 집신에 주팔 보종라 차바충법니 림신 차바슴슴법교 최장자 집신에 구팔 미도라 차바충어법교 최장자 니성인에 주팔 크룹취라 차바슴슴흠니 림신 남흥교 최장자 니신에 개팔 마캄라 차바충 펌네 림신 진부망부 콜교 최장자 지초네 숨팔 리우치 차바슴슴 펌네 림신 진부망부 콜교 최장자 지영네 시팔 승리치라 진부망부 콜네 림신 남티교 최장자 지진네 내고워키 시팔 Lari, jimbo mambu kon ne rimshi kamacha pabgu trezang zha gu ne lewa woki sun pal. Nimar, jimbo mambu kon ne rimshi nam hengyu trezang zha gu ne lewa woki ji pal. Garzong la, jimbo mambu kon ne rimshi nam hengyu trezang zha jiao sun ne lewa woki ji pal. Gige la, jimbo mambu kon ne rimshi nam hengyu trezang zha jiao ji ne lewa woki si pal. Cho qin la, jimbo mambu kon ne rimshi nam hengyu trezang zha jiao ji ne lewa woki ni pal. 샘라티밍 체무팁 셰치 노브창탕 창샤 쿠투 체진콜 샬로탄 루누규라 첼롱당 시쿠도 스몰 힌게 닝쿤남 싱운데 슈차르

0: Timo wen, dun le qin de rang ge hen ba sa sti le ri, ton do dun ne ye le qin ne, lang xi le zha sa sti le ri da, rang ka sen ni du do.
1: An ka ke so me, ke rang ka su ba pa xi ma zha sa ni du ge.
0: Rang ge gan zu ne nga ka gu su bi yo ri, xin ge du ge. Rang ga zu ne zhi ba. Qian de yu xue, ye rang bo la za ge, bo la ge rang le xie zhi xu ri.
2: Kala su sa sme.
3: Che ma hutin ji.
4: Xiao nan ge tan da kaba li ji, mo wen chi ji kala sa ga yong yin si ge.
3: A le.
4: Da de su re, mo zhe de ba dang yong ye yo le be. A.
5: Ba la. Su zhe.
4: Xi tie. 다디가
5: 아. 비게 착화지를 요가 준비. 주저 비게 깔고 그랬지. 모르지 아토음도. 네 로고 체육제 대소 다현제. 몸스게 주니.
3: 태유가 나브르.
5: 어. 예리.
6: 자, 같이 요. 모르도 바까지. 수디 더 수도.
3: 자모 주비.
6: 가제도.
3: 모르디 잘 잡음도.
6: 가리 삼비도 가르수요. 마모데 가비요. 고마서. 내 머리 가는 용마리. 판도 송신이 괜찮게 여러분. 제대로 지대가 담으리 또 시내에 시다시 자가 치죠 돌 때문에
1: 빨라 빨라
3: 뭐와 보라 돈에 이제 마셔지
1: 빨라 디스 버드제
6: 예리 야 야 주제 세브스
1: 아
0: 김원
1: 어
0: 수쇼 또 배 추주다 수수 비고키 디키 볼이야규 비고 나러셔 볼이야규 야규
3: 저도 야라 비고도 수제로 줘
6: 부모자네 주문 좀 제가지요.
0: 저거리.
6: 가르스래.
0: 미케 자든 제 대브룸.
6: 랑시다 님불아. 머신에 가르치셔서. 머리 개 뉴비. 나 머리 뒤에 통도 없어. 나 지들 가비요. 머신에 미신다다 저와 가려요래.
0: 네 원유네 주셔요. 머리 뉴제 미르 빼래셔 마르베.
6: 가리스 빼래셔래. 나라 가비요. 머리 뉴제 아니 세상상을 찾아서 이년을 부수시라 토기
0: 나스네 가가 제브로 라는 라완토 진주토 말베 김미도가 아
4: 쇼나
0: 빨라
4: 바베 칼라만 부스 영아 진년도 사도
0: 어 나스 맨 빨라 주인다 디카사 슈가 모은 수가 유이
4: 영아 케빈님 브레스 셰싱금은 꽤
6: 말은 어디에 가비 유산 유비 카린스 캠님 셰오레 디디 쳐사
4: 가봐 주가
6: 머시 다시 시작하 주의

0: 아자랑라 같이 막 세도 와. 드디 송가 나침이 왜?
1: 조금해. 갈래 거기.
0: 디야 아자랑 잡민도. 레미시 사배매 봐.
1: 예 라시오. 나 탄다. 치다 귤년이.
2: 예마 운사 준주 체제.
1: 미끼부 체주샤. 탄다 딘데 진예매. 탄다 용바 사제. 나라 돈년이.
2: 롱주체 끼부체 대이.
1: 나라 가르친데 유부티 지기니.
0: 딘데 근데 세브제. 수포도 단제.
3: 딘데 사브제.
1: 교부님배. 미디 거시에메. 미디 거시에다. 아니 룽게 나게라 용게.
2: 이콰나.
1: 예 준주스다체. 갈래 겹제 유버사비. 또 뉴메. 이네 미디. 카가체에다가 람사 종주치아 모치스 뉴샤.
2: 섭주 겹이야 면노모도 탕마 겹도가. 룽베 부부가.
1: 창매 하구마 리잡샤. 수수 되고 간유 체우스. 빡지시라치기.
0: 디. 다 로한세 사브지스바. 샘샤마시.
1: 용마리 샘로 마샤 랑샤르도. 녜 랑시에 조다. 삼로 코 용기. 가리소레. 교스니에 카가 제브다가 김샹 제디. 페미스니에 카가 제브다가 날 대고기.
2: 디자 용마시.
0: 다 오늘 로하세 사브르부. 다 지만 삼로 마스톤. 예멘에 쓰러 삼당 마시.
3: 제 마시.
1: 나 세제 같이 가.
0: 레스 케메. 나 드리 총 하나 고르시기 바시미리.
2: 가리 떡을 좋아요. 멜로 딩민 거에.
1: 라로 딥치야. 니 총아 낭다 메바 중대유.
0: 가리 떡을 쓰. 나로 딥두.
3: 왜?
0: 아자. 걔 재밌어 와. 그리게래. 왜?
1: 조다. 라니얼 쇼아. 디가사가 게브 추스. 어 자기 녀석의 군이.
4: 뭐야? 조다. 공은 아이 세사디 제보 둘샤노. 직접 본제 쏘가.
1: 아이 공은 참부지세.
4: 드레스니 화르. 참 차고지 세르고로 봐.
1: 바라기라디 데경라.
4: 니 잼찍메다. 노주티데랑 게 팅웨 팅마쇼스. 니라 신유유. 공아야 차고스 럽교 아마리. 나이 공세스 럽리. 니에 공 차고지 세스 카스레야. 노주티데 랑 게 팅마 고쇼스가. 아.
1: 부.
4: 제라 돕서겹. 교시.
1: 지사베. 두서겨 아 아무거나 아니 로드 대기 부중에 아 다리야 김시라 뭐 준비해서 싶도가 깨지다 자주 직부 리미도 여스큐 자라 여우제 루라 레용아 부디이는
4: 디가사 랑도스 되다 깨셔야유
1: 대통민도 깨부치우스
4: 근데 쉐브레. 네, 대신 같이 가.
1: 뭐 랑쉐다. 랑쉐시 랑쉐시.
4: 지모 원기. 롭종 장제 도르체라 친샤. 김다 촌초드. 걔라가 롭종 야우 친구도 송기.
1: 롭종 야우 친구도 가시래. 네 가시래.
4: 아니, 네 랑로 제제 오제 셰유. 랑 카담다가 람살롱마데다.
1: 롱디메 랑게 셰바 랭기 미드괴.
4: 불레 겐요리. 저바. 이네 가라니레 이겐요르다.
1: 랑게 저디 녜겐디슬 녜리 제마랴
4: 녜 드르셰메
1: 마리 테가슈다
4: 마리 라다과 드르마슈다 녜 랑 가르쳐줘 나라조 녜주 투두 탁주셔우르 부르바
1: 녜 데 탁주 징민두괴 랑게 셰바 랭게우유
4: 띵아 드르부르베
1: 마리 냐스고스 마시다 가르셰 녜임바
4: 부글롭스 녜 튜테르스기다 계신 알로 튜즈 맵셰 장제 중로미도노 랑게 녜 데 게가슈다 녜 데쇼
1: 뭐 야츠 나데 용바
4: 계세 랑게 주나 부글롭 좀 도르치제 겹튼 제 처르베 랑을 튀지 유베 아
1: 나래 탑시 당초 지모원 겨진다
5: 용유
1: 다시 역체베
5: 대비
1: 넘어베 봐 빨라 쇼알로
5: 빨라 쇼
4: 바이바이 쌤 쇼아 니에 공고 세스르다
5: 어
4: 니에 가르 세스
1: 我姑的，俺们谈到王不倦戒指的。

0: 치텐조 예미 키라니 토탈라기다 튜젠라기 템도 제시 이지리
1: 터제나
0: 디키라니 샤세라기리 테스트레시 윈다 키니메 사게요쇼

0: 도스케 요마리 탄도 어 나저저 이네 다 걸어 줄 봐 간과시야 왕조 요마리 요청샤 저와지 라레메
1: 아
0: 니에첸 장게 저다 샤오난 마셴 승비 탄도 슈 쇼모다 샤오난 토르모주 장게 싱그로브 가상내 주디 샤오난 포도 셴부 총샤
1: 영아
0: 어야 니에 넘주 다가이
1: 야치죠

0: 태요. 되다. 네 삼을 컨트리스다니 김상 쇠든데 샤오네 깨다는 섬기.
1: 마담 가메로.
0: 아, 제당 거죠. 장포 쪽으로 로지 쳤습니다. 네 맛에 샤오네 뭐만 아마 말베.
1: 제 띵에 신기유. 이내 양문 옆뒤에 대나 초현미도. 가간 제사리. 딜레 육잖아.
0: 용아.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나무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농민 대단了 송겹치

0: 노보 나 잘 타베 마세리 님이 소설 잘 타베지 잡다나
1: 우찌벨라 기니 뭐네 디제 기블라 데야 몸스 스켜봐 제 뭐네 기블라
2: 잘 기블 영시어
1: 디기 토비셔
0: 야 참아 봐
2: 기블 영시어
0: 마이스 징시니 제만에 미엔 가서 시장 너무 차지 근데 세네 민희게 통주 마셔봐 나 준나 나마 염스 줄지 라하지 제만에 민희 마표 아자스로 붙다 야 러시
3: 아자
2: 어
0: 삼시 돕다 칸이 부들 야 자 예쁘다 그게 예쁘다 와 야 야 슬롯이 야 아자 괜찮다 시간 가도 됩니다
1: 슬롯이
2: 잘다
0: 잘다 슬롯이 갔어 누나 지디
3: 영아
0: 기부 좀 쉬어 나랑 참으지 부좀 부지
3: 너 대피 주자
2: 아자, 빨리 옷
3: 좀 던다.
2: 뭐 던다.
1: 알아 전화 단지.
0: 맞지. 알아 전화.
1: 야, 대비.
0: 계속 말.
1: 계속 말. 계속 말.
0: 계속
1: 말.
0: 계속 말.
1: 야, 시나무 가지 이제 또 시나무 가지 이제 또 던다. 시나무 가지 이제 또
0: 던다. 시나무 가지 이제 또 세.
1: 인다 야.
0: 얘 두죠.
1: 인다 인다 야. 나랑 님 또 인다.
0: 인다. 어, 시나. 나랑 이 충두네. 님도 집에 좀 보지. 해요. 내 좀 보지. 키라니. 你是把牛啊。让马对的。血的。马对的。血的，血的。哦。这种讲解，他们的，别只用我现下的，记不住。这种什么东西，哪没见了，都还没写不清，认嘛就。嗯，让没见这个算账，狗屁也有嘛事。所以狗屁也不写了，他还住过日不？
4: 三三新有一张，看他图文气质，你来也凑齐。啊，这可是我的啊！你先他妈的。我想到赢的。他懂吗？是。啊，这里的天总也先他的。哦，我打算你们到阿拉雅家去。可你，你这看啥呢？点这修的。
2: 对，你这行啥呢？点这些，对吧？做好就做不到，对吧？呀，我是不着急了，我去了。你提上我那些，那太大开，钱不值，对吧？我呀，我呀，我呀，大壮，壮壮壮，对吧？做好就做不来，你让这些，这个，嗯，那他来吧，对吧？他舅舅，孙正嘛，记住，给不要不行，
0: 有啊，这，给不要不行，呀。 그린다, 그린다, 그리지.
1: 오야, 다 죽인, 홍치제 너 죽인다. 어, 봐봐.
2: 나가 자기 가겠다.
5: 어, 제, 벌써 교수다.
3: 규다, 규다. 아, 추절한 규다.
5: 긴 기부제 되야.
3: 영화.
1: 能大妹，能大妹，我让你罗主意，能大妹的。
5: 什么主意的？赶快我说什么事情啊？
1: 徐小妹的，
5: 老年妹，
1: 有女妹，我这里，大家有，你们都有没有？
5: 底下晓得，他那不是多，但我准备给你们用的。
1: 能大妹，给么个？
5: 你还有的，用的个？

0: 미예 디바베 키니 테베 스베 케지다
1: 터제나 발라
2: 발라 터제나
3: 미예 텐조 딩예 키라니 테베 스베 케지다
0: 아지 캄기 자디 디진 발라 소소모모 딘디지레 제규요 아마
3: 저스바 랑카시규 디나 카레 사와양다 랑키가이다
1: 조다웨 마무이 예민이로 따도 제투바
3: 랑카리유스 카리유아
1: 지지지 조랑 스베케지 야 랑세오 민이 바라 스베케리 파렌시 냐
3: 아, 다 집차샤. 계란이 맛이 없겠죠.
0: 제제.
3: 맛이 없겠죠.
0: 유시.
2: 자, 주인단. 계란이 맛있나?
3: 아, 요.
0: 어디?
2: 아씨. 다른 동시야.
0: 영두개.
2: 영두개. 줘. 클린다. 어. 습습치아. 습습인다. 어. 어.
4: 너무 야죠. 아. 아. 랑타웨이 씨한테 전화 진지하지. 진짜 지금 통요매. 어머 대비 라치상마 가나루지. 영사자 같이 안 봤을 때 지들. 제마 범어자야 인스기. 아. 다니면 신의 고토브지.

0: 가채소
1: 라가슈다 가채브레
0: 기라니 리레제세니 욤드고에
1: 라가슈쇼모 가채바 덴디아 추송레 가채브레
0: 오예
2: 라고마 교다 계주는 가리슈다
0: 란슈다
1: 슈쇼모 당고 롤렘네제 단답도 무이데스
2: 너 니게 가채소 스티비
1: 차헤셈주
2: 에드 주이데제 산슈레 치무송아
1: 너 니게 네츠르 삼지 르메셰 쭈메데빌리
0: 키라니 시에단체나 니에 당고 슈 샤무라 타셰기레가 제브리 스워르바 니에 딘데 치스이르베 캉베나 주디제 산주나레 치모송스 땡기제 셰토브드괴
1: 니나 계셔 난 토무죠
0: 나메스 유중부레
2: 예
0: 니주 옌메스 나규다
2: 니나 계셔 디데 용스이 말이
1: 예, 미니 고대도 봐.
0: 정모, 라니 세송해. 정모, 아, 라니 둘러 그런 사수면, 나 거치긴다. 정모. 됐다. 교란이 동미 치스 단체 되다. 미고 아침이래. 영니고 아침이래.
3: 하고 맞아.

0: 카와켄 링문도 소모 소모 란데 가주요 그럼 한 말림지
1: 저 지디엔 즉마사 아
0: 아니 언니가 제소 다행다 쇼 여기 란생강 우유수기
1: 언니 제만에 토마리
0: 카리나 아차 쇼랑 우스 체브레
1: 아차다 좋아요 마리 아래기 베이 나랑라 나타야메
0: 쇼모 랑아 이시치다 나라 샘디네 가우유 네즈도 타 추유리
1: 저 지디엔 랑게 나 샘스 제바 야주 녀러와라 랑게 녀 담고 제바 진초지로
0: 쇼모

0: nga tari kianzu da chidu chigwa samcho nigab di nigab sigi yoda kianzu nyamdo dihna yungurubi a
1: la kari ino
0: nyala nga xiechu da tari tenyu ge nga cheche nyokzi xie chomji na lo chabshung chitu bami du bai zhugi yisigi
2: A le nye ha kho su, kirang nye ga tian yu le zhe jie, tian yu gi tie guan su nye zhi zhi ban.
0: A ji, ngan zu qi zang ge na ma ting zu, ji le ji jiang er du ga. A, tian zu xin se zhi, tian yu gi ga ruo tang bu di ming la, xu xin sa, tang de ge nan luo xia. O, nye qi na tian yu da xiao nan ka ka xia de gong zi zu tie tu er sem gi. Xie zang, tian yu qi le bui qi mi na, 야군이 초 제모용 삼 샘제는 그도 와.
3: 키라가 히그리. 키라가 세비 히그리. 창 히그리. 키라다 지대님도 쉬운 다 그러고.
1: 다 그래.
0: 진짜 봐 용 그래. 시대 내가 저거로 봐. 예수께 변을 균게 그 생기.
1: 버도 다 이노. 시대 예수께 알 균게 삼. 나 저 균게 삼 못 돼.
3: 수장.
0: 아지 말하니 로카 줄리어래. 니지다 코고도 게 균게 비아 가지어래.
1: 로카 수이 바스 가스래. 랑보르드이네 나탄도 로춘주이다 쇼게 쇼니게이다
0: 허지지 쇼바이 베서 치가치기
3: 마시 발라 나디 키란 소베는 니더 디브 요험도 마시네 다디 마시
0: 아 영아 영아 다 유쇼 나 솜제날 얘기에 마시 비게 니에서도 차고르지도 이네도 그리지 그래 텐요게 나 비게 니에비이나 텐요라 토하게 그리스기도가
3: 캐나비겠습니다시 텐요 토하게나 특수 치도 조여죠
0: 가스기요
2: 봐라 캐나 차고 된다가 쓰는 용마다 된다 화요래 쓰만나시
0: 아 라데다
1: 말해 말해 미이
2: 응
1: 아야 님도 되겠습니다 아 갑상 텐요
2: 杨明都起天总的你不要求我你该不要求是的可是你看不见别人是啊爹看不见别人要求来都看到天总是的和对街当当的是的爹爹去求是啊
1: 我去过上的你们都点点鱼
0: 天总的那边我三不信这个的话
2: 第一个球
0: 普通的大家伙的面的话
3: 爸你没事给不行我送不及了七天有了脑皮吃个大准备吃个大吧
2: 顶着钱的要学的看不定那了你这顶学去要着吧给那你看不清的那了你们都喜欢呢抓不学的这吧这
0: 差不多差不多我躺在那不管主意
2: 杨啊杨啊
0: 我呀
2: 看住我这跟谁看你们多啥样缺用都给

0: 로 계직 마리.
1: 계직 언제 갈 줄거래. 아무 집 속이.
0: 계여 마리 지모은. 나무 조그리래 마리. 봐. 제 마리.
2: 야 정마지. 뭐. 그대로. 올라면 도둑이. 내가 집 우직 집.
0: 대자기라 시베.
2: 그린다.
0: 교시.
2: 야, 너.

0: 제 로연에 능미 구대베 천나디 기부도게 아.
1: 기부도 네 랑아블라베 마세 로첸 소지. 그동안 하라 구대. 지만은 힘들 마세요.
0: 뭐가? 아주 군대유.
1: 카르니시.
2: 대저.
1: 아.
2: 대리기 제 상마. 예 세비다. 제 자라게 제 상무소와 다위다. 하고 숨에.
1: 젠저 다위를 야스이. 바위라.
2: 혹시 just be like kids hast du. 이대나 가비다야.
3: 어도 시원다. 러브 예쇼마지나. 마이케 사라샤 섬그르바.
1: 이네 러브디브 십도.
2: 예 라셔. 제만에 라나러. 사야 겐키. 예 소야 겐키. 보게 돕소 야 겐키리.
3: 가리나.
1: 뭐 말이? 말해도 말해도 돕소 옙죠.
3: 아. 말해 말해. 근데 좀 말다. 잔 레가도 되까래 가고 여리. 나 레가스 요 말이라. 맨 할 때 이거 봐. 레가도 제바 가려래 아.
2: 소소 네버 하거니 하거래. 야. 밥 가라니 찍도
3: 되다.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어, 알아루니 오마다.
2: 가려래.
1: 가나서.
3: 아지 가서 계란이도 아, 로게 주지 된장 담고.
2: 하래. 라게 디스 유브리.
0: 빨라. 아니 게 체사 심정 너무 마트 퍼러 보기 전에 카인스나 다들 능신 아니 미니 주고 차게 느 기브스드
1: 정확히 됨죠
0: 이거 치
2: 네 맞지 주고 돼 느낌이 열이
0: 아 바라레스 네 한계인다 아 지난 이 군에 갔어 아니 기브처는 삼제 셀라 저스 한스샤
2: 네네네
0: 샤다이다
2: 샤다이다

0: 바르지 샤타이다
1: 너도 모르베
0: 너 처음이요 이제 또 거이다 테레고네 김시오쇼
1: 알아 통시 누가 랑게 님지라 셰담 칸토스마
0: 마진게 아라마도나 생우드 더시쇼그리
1: 아비 셰스 딘디제 요르베
0: 마진게 보마니에 마고에나 셀라 좋아요 마리
1: 랑오네 마치 자기든 데리도 잠만도 얘기
0: 뭐야 알아 아무도 돈 사스 당하라니 디돈도 회식이
1: 괜히해 어 영화면도 영화면도 어제나 내줄 허다
0: 매매 형구 말이 잠시요 길이 이제 동구유 길이 자식은 니 모르다 하고위베
1: 아제 다리 자식베 님을 기부제대 그래
0: 이제 동구유 동구이다
1: 다리 텐조 창스게 내세미네스 기부도 자생원에 기부도 원에 기부도
0: 랑경아 이제 이해하주려고
1: 난도 이해하주려고 그래
0: 이제 러브유 러브 차수는 얘 가리 힘에 라라 셰셔
1: 쟤는 이해하주 가리나
0: 랑게 하고 위에
1: 가리나
0: 얘 봄이 야고 딘데지 랑보고 남아 대비 랑경아 이해하주 러브 래 말해
1: 아 이해하주 이해하주 이해하주 아, 어딘가 장년도 계속 지던 게 있다.
0: 네.

0: 아제 맞다. 배준아 뭐 팀원 당부 손잡 공금도.
1: 바위라 캐나스다. 셰라시디 최유 거다. 예발아 타랍 쉬지.
2: 나 알아도는 오늘 퇴치 죽고도 와.
0: 디샤 바위라 가요 말이. 네 네 창고 셰초 당공아 미취배가라. 어 알아도 물어봐. 가게 도마죠. 네 챌린죠.
1: 저랑 허리 롱스비.
0: 아, 제 허리 롱하다미. 고다 어디 동구에.
2: 나시 나게 사무도 물어봐.
0: 아, 제. 얘게 지금 지금 거짓말도 신나 가게 도마죠. 상대 내미 것도 없어죠.
1: 아, 제다 그냥게 내만 휴다. 네 함주 따온 저지기. 마시네. 그냥 싫어 망고 던져 취해 갔나가. 네 캐라슈 던도 던져 취는 지난 살 기인. 지대님도 쓴나.
2: 다서서서 살았어.
0: 선배. 비바 좀도.
2: 지다서서시. 제마랑가가 소녀셔리. 뭐. 야다서시.
1: 다제 진짜서 치티어 말이. 정배 통합이는 네 네도 단셨승 부르. 던도기 엠스게 하시. 네 봐라 다라니시야. 아마 수유디 콩게 이지. 당대양 사게 이지.
0: 던도.
2: 저는 예 랑 아마 섭체브로. 계속 됐어요. 다같이 부르베
0: 다디 갈았어요 베기지라 니생시 부르베
2: 양자지구 베
1: 쇠다 능 망고다 님보 십디 근데도
3: 조난다 시나 니가 도 年龄群居地, 都是用在了江大西北吧?
1: 其实不是没呗?
3: 不要用在哈里呢? 宁波的要是能不能爱意? 某些钱呢? 仓木宁波的对行差不是多? 因为金藏地的出现是他错了土地? 从那的人给他回呗? 对哦, 金藏地呢让坐下, 仓木让了通气的, 도구체 오늘 기부스도
1: 랑쿄가 있는데 선고래 네 랑쿄가 균형도지 이봐 신나 키니 삼루 베르도 독조리 텐조가 된데 경원 부추를 아주 삼오리
3: 제자 네 천유고 없대 된제 네 텐조로 롭스교 랩주 토치기 뭐시 견고되니 신개별 가버스도 이내 참은 안 좋아서 안 깨치기 최장 예매 러시문도

0: 멋있나 로가 제사비. 이내가 지모응 빠로 봐. 제 말에. 니모 뒤마 제바. 부구티제. 혁신 나님도 머리 가디나 같이 샤. 딘데군에 소금 치토야미도.
1: 수시. 로고도 왜?
0: 내가 고야미도. 니자 샤오나 틀어. 별의 신이 미시도. 드디어 신의 염소. 밖에 신 얘기. 혁신도. 미대 범죄도. 예보다 샤오나 티제 코라시디 딱과 머리 가디나 가두고
1: 예나 샤오 미디체 숨 시비워지 오늘 제 미니 유튼다 다시 제야 뜻대로 시다시 미디체 용제 베트 싱겨 숨불어 마다 예미 다시 오늘 제 찬스 캡지 깁상제 대유 이내 랜다 오이게 기대 즉 주제 나 인러 르르 십시거기 예미러 마하베도 슬레비 마하베는 깁상제 대초지 이내 보면서 숨불어
0: 랑게시아 미디 니에다 지금 말이 랑다위 근저시에네 예민이그 바라리 디테 랑게 소곰치오다 퍼시닝에 랑 주실럭고 이네 니에시아 미디 직시는군에 소세시아 니그도
1: 수레 로고야 두위
0: 아치 랑 주도차라 가스카르 주도체 두위 아래 뜨그뜨그 치기 오야 국한토지에 레아시가 주의다
1: 가자 주의스
0: 이기경부유
1: 다 성배
0: 성인 성인 띵시켜 주의다 독서겹라 심부도 양발라 마저는 그래
1: 왜 내가 좀 세겐지야
0: 용아

0: 키라니 러 턴도 신다 개 고베
1: 응 허즈라 지세도 와
0: 시옵시와 어디 치즈키시다 야지요 야야야
1: 아직 치다 가도 대도 아 뭐
0: 다 뒤뒤다 쓴다 그러시야 라니에도 그래 수수도 그래 길은 년불아 아자르 뛰다 참 수수 지기도 와
2: 교리 사과 공마 가봐 침바
1: 중보 키 등재 신이 어르비
3: 사바 샴도 가는 침비
2: 사바 샴도 가서 가래
3: 나로로 사바 잠만 좀 안 고도
2: 대처 가려 여래 질러로 사바 가서 가네 통야 여러봐
0: 타바도 들어 레스
1: 중부세야 사바디
0: 도전아
1: 실로 사바 등재 쓰고 와 마시 아 중부세야디 샴도 가는 사바 쓰고지 게르 림주기 사바다 미리 로주기 민주지
3: 리 예발라게 타고 송기
1: 是吧
3: 사바디게 야 레라부치 人们도 미리 그것은 별로 不知下
0: 지가 한 거 둘이 쳐下 야구신도 와 치모원
3: 周选呢 랑선 줄 거봐 좀 봐
2: 카디 모르 당가 치비 카디 모르 당사 모르 사 망고실레이샤 발라게 나 쳐다 주외 마체 락제 사울은 난치
3: 랑당 개부스도 더 놀아부르베
2: 인고충 발라게 카디모르 딱 다장거리 셰마도 락제 장부대서 제조리 숨기 발라게 턴도 사거지마 꾸미기업제 카교단 러브 숨기
0: 오지 디제 경을 아
3: 오저다라 사거지마 조샹난 치제 카디모르 당가 티게
1: 하 정영이 저기 제사
0: 진짜 마치는 영어도 해. 아이라 친구 맴매다. 저디 랑발라다 게 제자 사과지면 랑발라님도 저우리. 제장부 사과지면 랑발라님도 루규야 호제 장슈. 아메 어 메이 구인체 어 랑서제 가디 먼저 당 같이 온 거. 야, 딱 갈았어.
3: 용어.

0: 예. 가재 소.
1: 저 치디엔. 다양다 샤오예 리자가 친수. 치보모도 로용 마리. 디미디 랑제이 랑게 김제다 록제를 꾀쇼에 매지되다.
0: 아. 저자가 상다 그럼. 뭐 다른 내게 단지 가져가.
1: 김제디 주마송에.
0: 쉬다. 저야 김제 가림 봐.
1: 나 칸을 딜레마 칸부지라 아주.
0: 게말로. 사지디 귤라 칸을 딜레마 하도나. 네 거북구제 친조.
1: 김제 디에 주마송에.
0: 여기 가져서.
1: 얘 칸에 등구면 또.
0: 흠, 용아. 랑 칸에 등구면 또나. 들이 두지 마치시.
1: 랑게 나 가족의 약 전에 네 셈날 란 라마 타베 나와시두
0: 시저모 네 된 랑 저 텐요 다자 샤낭 튼다가 제버와 아자가 랑 콘르산에 이네 랑 역시 유메 봐 띠라 하나 그거 제거 유바 세브롬
1: 튼다데 죽어가 말이
0: 치안 튼다 가래
1: 랑게 나 우주 뭐 겸니 용도 왜
0: 용아 네랑 우주 겸아요 이네 랑 드리만 두다
1: 랑게 고추면 되고
0: 랑게 맛이 나 고건 제 최고래
1: 나 남사 랑다 카젠 되도
0: 쇼모 랑탄도 뭐 깊지 따다 디엠도 삼통스만 줘야다 돼야 랑 되없지

0: 수단다 최머 리바데샤. 최야산 콘소 송배가 미지로 온유시약 남부대 근도 당토야무도 딱 근저 쪽으로.
1: 주샤무다 조화제숑.
0: 요마레.
2: 딜레 주샤무 티제 최도로치. 내가 제사제 카카르 차시바스들이. 뭐 그제네 팀루로 뭐 그제야 매봐. 다들 팀규 지도로 싶어.
0: 이내 능리빈도 뭐 더베 자동다 니지라. 중제 야스 태고마리. 땅아 근처 쳐오래.
1: 지리. 나야 내로 보여 봐. 야한테 원어 시디데 신예베.
0: 랑키 세싱위베.
2: 도인 이게 폭도 답에 냠뇽 편송 작부디. 라하미지 자치 루리스오디.
0: 제가 저목에 아까 후어 말해서 키니게 더 고치고 위베. 아랑아라고 어여워 봐.
1: 김제도.
0: 냐 고치스. 각자디 저목에 아까 후 유메들이 봐. 기세 가비나 능메 카디 근처 쳐오고 이면 알아서 주도치도.
3: 제안고도 장고도.
0: 미신스 이네 수시 어묵양아 가부유메 근데스라 주지오래

0: 아, 로요베.
1: 아. 심사벨. 아,
0: 탄딩게메다. 치부딘 제 로요제 더 중요해. 아.
1: 마카세 사진. 아. 다 또 싸웠단 중에. 아. 나도 정치지 제도.
2: 네가 또 제 로이고 이거 하코위. 아. 됐다. 再有了下一页 你来要求多啊
0: 错错的
1: 好嘞
2: 你大明义 你们多少度
3: 多少度
1: 忙不停这事情啊
3: 你也长贪路
1: 这 你去生命呗
0: 好嘞 我安置在这 你给让了谁不得
1: 那
2: 咱们两个人的 呀 망스러시
1: 라스인 롭센 서울부 딜레 니하유
3: 나 단등이 지코차
2: 아지 미이 니하유 니하유 신과 스님 암내 라고로 주시 여스규 망스러 아
1: 심도 왜? 심도

0: 아, 냄새 가져가.
1: 아, 니 고기 왜?
0: 응응.
1: 아, 참사와 기수. 타마 큐는 왜?
0: 타마 큐는 왜?
1: 어, 최초다 타지. 응.
0: 자네 뒤에 칼은 냄라.
1: 대군이 세배 캐지 봐. 당도한테 됐어요. 오늘 쏴줘봐. 다녀, 선생님 랍전 쏴줘봐.
0: 응응.
1: 칼이 냄새.

0: 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수축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축한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파 나다 나와 수축한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딩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불도와 대 예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별 신념이 도와 데 예신다 데 이네야 수업도 데 직신다
2: 도대 난 소에 헌거디 진짜
3: 야 민김비 너 군디 보 미부다 너 군 가봐 너 취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4: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6: 링고딱젠게 헝고디 권제 칠르침부이나 땜부제 능면리 심제제제 국민도 닝제 단예 깡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드리는예 링고딱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딱젠 헝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7: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탕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모네 신토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방딩 주영아 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zi. Bijin bi mi tang, tiawe rengxin k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 nang lepken ki gongzhu ngabzh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k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huji, chu ch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i chu.
8: Tayang长阿基萨，差点来多少都住过。长阿基斯是几把开药买的，然后我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白居士单打，爹拿个九十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捐钱面多啦。站哪股也不去吃鱼。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白居士单的这个娃儿，都是干么就站起，婆婆单，叔叔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是婆婆单，俺的就是单呢。
9: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热闹。
5: 他是温州崇德强国站。 韩立芳从康，公司康冷叔，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4: 林国小兰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말이 있디? 장우야 또
1: 처음에 왜 기절을 하래? 뭘 한가지 드시는 게 말씀 그 뒤에 거죠?
2: 장우네 스마트업 세 좋아
1: 뭘 한 소리?
2: 시들 나다 지금

0: 야쇼. 봐라.
1: 小易, 小易.
2: 爹爷.
1: 怕嘎达.
0: 봐라. 마키랑 쉬어야지. 샘림제 주도치아이.
1: 됐다.
0: 됐다. 봐라. 나 쇼물 갑시라유. 아무런 뭐 메시지 하고 생비. 마탄도 폴로스 줄리로도. 도고딜레 랑기피기. 문에 지는 거 레튼다디게 수수 타제 톱고리. 녀삼바. 능미면도 담은 생비.
1: 김제 이나. 녀하고 신의 편도 이거 말어 봐. 장게 쓴다 제 사업으로 봐.
0: 무시에는 띠리리. 이내 시에는 참범도. 빨라기랑 돌 때문에 드리니에 태어난다 제 한국 요구 쓰면. 내 삼단차. 은이 치러. 캄블레즈 때문도. 요구매.
3: 오라. 내 신기. 대문에 치다 망부지 놓으셔. 중절 삼단에 오늘 그섭 치듭 제셔. 제장이 하고 위 마치된 다가로 지야라. 기랑게 모두 나로 슬비약. 톱단 코라 요 말이. 이내 오라. 마치된 오늘 가위

0: 아자. 야.
1: 가제.
0: 어제리. 차부인.
1: 푸포마와 친구들 리카사 어 시민이 카사. 탕무 탕무게 제르르 참주시음내시 돈이 주여리.
0: 아자. 아자랑 범준 좀 말해. 내주죠 아치로. 볼신 제세는 영도.
1: 과거 다 하시는 것도 와.
0: 진짜 과. 네 길어져.
2: 영배.
0: 아자. 미미 SC를 시작하시니 영부도 왜?
1: 가세 딩세지에 시야 마신 아 된다 가리유 아.

0: 진짜 길 아자랑 아셔셔다 하면 나 똥 드스팅 그래.
1: 뭐 사신 것도 왜 아? 다른 안 쉬. 겨 쉬. 시에차 좀 나 줘요.
0: 말해. 네 쉬어 쉬어 쉬어. 디 아자. 아자랑 게 싱그라 봐.
1: 네 싱매.
0: 말 남도 말 겹지. 지돈 발제 체제 되어버리. 다 탄테 신에 샘딘세 포무스 토주. 진짜 공부리 아자.
1: 뭐네 공부지다. 뭐네 이 녀마 공부도 참 팡야라네. 뭐네 공부지. 디카스리 아. 녀인지 주 小木 이기니 가로지야라. 미티 치스여 봐.
0: 아자랑이 아 김치 쉬르샤.
1: 디데 지기 쉬어 아. 녀라 쉬어 치티. 라 수다. 가로지네지. 소지동레위네. 나다 저와 큰여 말이. 신송아. 나랑 주저다 로가 제자다. 나랑 주저 아지 마지. 지만에 지상 둔다가 제가 한번 요아.
0: 말이 아자. 기니 가가 제네레. 라 튀나면 니 아자 둔다 켐메.
1: 디데시 얘기 쉬어시.
0: 아자 나다셔 못 된다디. 아자랑 그 켐말이나. 빠라게 못 되는 면 숨기. 아자랑 못 되마잖아. 나도 너 사랑한테 돼요 그래. 탄다 개겁네 복숨 기초에 스치 되어리. 녀랭게 그 뒤리 루토레.
1: 어, 녀 삼자신은 랑파치고. 직전은 복시 기초에 스치 되는들이. 제 말에. 요아 게메.
0: 말이야 아자 나 수다 지금 내 아자라 롤 군도
1: 야구라 진주 유다 열에 말이야
0: 다시 쭉 된다 차사 차하리 저 뭐 뉴스 보니 해리 나 한주 양님지 채우래 머신에 아자랑 딱 봐라 밑 동들 있으니 여러분
1: 가슴씨 턴도 뭐랑 처제 계시해 위배 아 니야 나 시야 치태 徐 小木 스니에디 니에 김자 맵수 도시다 니에기 띠르부디 모란이 짜잖아디 지만에 모나고르니 둘마슈아
0: 마리아자 아자란 쇼물 삼자망하라
1: 나 모란라 삼자시라유 카시규아 요스교
0: 아자

0: 조대요.
1: 어.
0: 볼도.
1: 명아.
2: 빨아가 수발리스. 디 카르사. 나 레시가 주인다.
1: 욕셔 있어. 언니 남산 주의. 야.
2: 야.
1: 섭섭이야.
2: 디 카르사 모원. 땡자 섭섭이야. 섭섭이 빈다.
1: 도저. 주인다. 여여. 바이바이.

0: 바르치 저도 좀 니스다 휴주이 텐조 텐도로 요니미도
1: 아 다디스 하코그레 어찌 로용으로 와 로용배 아
2: 어찌 타라 지난이 가는 거에 더 넘어 쓰지
1: 아지 미대래 뭐이다 카페 제대로 좀 주지 nga bila sirbu shiwa xa xa ta togong pechi nyi kuwa mendo
0: Bordo xe, soso ka doyo mo tsubche gyak zay say su, ta togong haa kanga ra chiga xe
1: Jis suranga yago so xa, jis nga
0: Kala xa ya mang cha zong chili cham chan xa yu
1: Jis, nga chogo dede xa xa, cham chiga zhugu yi, nyi kuwa mendo
0: Re
2: Chuzi chungi sim chodo wala
0: Ra lo yo ya chibu so za
1: 교수님 스케치 요.
2: 저는 희나이 교수 로스피스라.
0: 아, 영아.

0: 마늘 아니 고사할 삼지.
1: 刚才洗死。
2: 波拉的你还记得？
1: 波拉的你还记得？咱们是家亲死。
2: 那钱能阿达你？
0: 干不出锅。你们回来。
1: 啊，都修哪着呢？

0: 치부티텔레
1: 접종지 사솜치기 요리 늦게 교화 말다 고중에
0: 뭐 아, 지 진짜 쓸벌라
1: 아, 지 그걸 해야 가고 요리다 아, 지
0: 구도 고래 낚약 방개 가디샤
1: 시도리시다 야 내비로 저거

0: 오늘 캔자 죄송아 남지기야 배긴고로 만염도대 두번의 쓰단가 용고기에서
1: 학원을 지이샤 왜 보고서 나란히 탄도 보고 야마체봐 텁수를 비비에 보티제 잡으면 되고야
0: 텁지부터 태아야
1: 보고서 김은예 보라운에 보부창도 가고 싶은 거유 이내 보고 있더라 텁교세도가
0: 창고시에나 나탄다 보고 숨게 되라 섭서 시퍼시 제복이 天有了, 也差不多, 也没几个月, 唐的呀, 没这么月, 啥不月咋, 算不算那个名度? 天作给, 你也穷对你, 抢不起个名度是, 阿妈穿别急了, 说说几个, 澳门了, 马金个拉在江家亲不知?
1: 那学的, 马金从出去一遍,
0: 听我多少月, 唐的没的, 我那没,
1: 我那没, 唐的让不出去的几个月的, 让给抢不起不起动, 我的让给接纳大白, 不过的。
0: 아, 这, 那么, 파마 창마 지익버려봐. 让学的, 파마 손재지이네, 소수부고, 소화야고지기해야 총도 썸그러봐. 让也지익버말배.
1: 是, 나也지익버려. 간다민이대비위배주고, 가르쳐와주네지.
0: 왜? 前那天文明一个, 让爸爸这个么多个?
1: 미이 로솜레드 뭐라고 아메치제 심리
0: 덴데랑게 밀라 라마다 벨레가 제베다리
1: 이 제메 로친주룸 라해 로친주제 용부룸 디디 삼시마 투자 샘주 토마소 제상 뭐라고 아메치제 치수 나 바보 야구치야 고급을 하면 좋아
0: 뭐 니 하고서 민이게 텐조게 로즈체베 교과서야 딘제이브지
1: 뭐라는 텐조자네 바베 참조 도블스 이외
0: 다가리 매부디 커섭치고로봐

0: 이 지금 말이 뒤나면 예섭실 호 말이
1: 지난이 가수야 이면 뭘 쏘는 말이 왜 추석 했을도 저거 예산 독반 집에 그
2: 입에 영아 영아
0: 독반이 뒤에 쏠 몰라
1: 반갑습니다

0: 喂，卡奇卡。小奈。
1: 다리 서주로 가면 원칙이다.
0: 가리나, 기다 쉬어버리.
1: 장년한 가리 매세요. 가상 루큐 샴드요 가네. 랑게 입체네 복지 시송. 是吧?
2: 제가 랑게 입체 투수도 가 김대우유.
0: 지태요, 김대도 쉬어. 가상 보고 수수 로용구 인사다. 보고 대하실래 매와 사바다 차르다 우리스. 보고 다들 지그르베 가리신 그래. 라님도 전대 지그르베. 탄당 아지시야 가지.
1: 啥意呢？我你不去接，路口个陈家菜还住院。
0: 没啥，几早个出来干活的，人。当然就是前面，人给不过光光大面呢，陪我这卡丁当队去的呗啊。别写的是不是写啊？老不进给人呢，写他念不了，卡丁光光大不是的。姨妈先不过也去接，不过呀，我这卡丁当个住啊，前儿打十八当个住啊，是给去提的。让
1: 你有去查了。 보고 근처 시에 내 머리 카디 나가 중이 있을 거죠. 그 봐. 롭스 사드 겹도 니체 우리.
0: 람사 타 쳬브도 내 마셔다. 랑게 녀마 나알 때도 어 자냠다. 망스 거리 수도. 디데시 람보가 담주 용도 게.
1: 용아 라다 좀 겸해. 다리가 보고 돼 받은 거지. 나 보고 티제 머리 카디 나가 중이.
2: 용도 와.
0: 랑게 티스 가스 그래. 녀 딘디 쉬브도 칠레 게겐지. 보고 딘자르 게린토다. 랑가 쳬브도 게.
1: 是呗。 수레, 저 샤오난기 밥 들어봐.
0: 어, 예.
1: 디데시는 용도 왜? 나란이가 입질 두주디 집에체 님도 보고 치죠. 모르카디 나가죠, 용도가.
0: 용아.
1: 쟤는 서주를 토요.

0: 빨라. 엉랑대 꼬르숨냥 당숨 안 쇼업주베.
1: 말해 말해. 디 미말디 수디. 나란주 모터카디가로 대주 담잠디. 르비게베 르벙아바 디우숨디. 디게지 조다르다. 미스 셸레르바. 나란스타 젠두체는 당뇨 말이. 제사 꼬르숨냥 담디. 쇼바징 말이.
0: 빨라. 나 쳔노 타브나. 周小男子年底我叫人认识的
1: 某人给这次写写多 我那是多
0: 我那是的
1: 马背天卡车当中
0: 可对托那马背当中

0: 뭐지 가디사?
1: 아니 명래 가르치기네 디 개침부 개말이 개치슈디 태유게 틴제샤디 장시도 봐봐
0: 오지 봐라 녀치도 오네 말다 딘제 숨비는 아마니 가요 장지
1: 아 산다 좋아요 말베 아 제 계란이 가가 제불어 봐 어 기니 영이 수 너유메 nga kere bungwe ne xie ne di xie kaku shiradu ine rangge tenyu gu ngol dagur ba rangmo zhe jinda dida karo di ne zhigri ine lamsa ngamja di zhe ngamja zhe gyara byo zha xie guay duge rangge tenyu gu pungbu chayu ma yagun be di tsambu kyun xiong musung to du ne xie na rangge zhaga nindu gu lega chi gyua ma zhe mo wan le 삼다야게 뒤주도 제고지 봐.
0: 봐라. 현다디 키랑게 고함네 시마리. 키랑 부태요 디도 차차제 인지 미조다다 젠도 체고유시기. 머신네 머지 더뉴메 봐. 우주제 구도와. 아 슈고 마용체 동부지. 라다발레네 더도 삼당 신미도.
1: 아 진짜 장치 들어 봐. 시모도 우주제 진짜 지금 해 아.
0: 다디 뭐네 안가다 좋아요 마지 봐라. 다디 근데 체브레스나. 其他天若光不洗的退军以那吕在了搞不清你要买这只吧将大伙儿清白吧看了谁晓得哪点点的出发干的下个最给面多莫问你们多大官哪点米贵也好等多个是呗昨天啊不过将大起就念一不过搞不清是过日不周大了没这卡丁了不打了米米就起来着吧顶着钱的顶家的给你要着吧天大的王顶着是这顶着一年年差不米贵米经验都抢到了这点就念要着呗
2: 罢了
0: キランが待ってんです、もそうあ。天大で、キランが壊れてんじゃまりすね、しゅうびん。だてこしゅうめ。キラン、ロテにゃいんべ。にゃもてけたん。あ、じ、ばら。やんでんでんぎ。よんあ、キランが春めにゃはこす。けよ、ぷんぶちゅまやこね、こずいまてちぎ。
3: 让俺送给你，我不穿嘛，也不能说是嘞。让俺送过多过，你也别嫌咱们。让给龙兰姐，俺别穿过送给。嘿嘿嘿嘿嘿。让俺去个用吧。
0: 让该切记下不是吧？俺打起个药米。这个，请俺俺女呗。女呗，俺们小路啷个还能住米？俺们去看书多。
3: 跟前面多，多去下。
0: 这边也好穷不的，人大他也不有咱，现在啥事要大？给，看书嘞，让给俺妈逼那个女呗。俺俺老穷，请个药米，让咱们还等个月买年薪么？送，现在俺老穷，请个药米的。
3: 明天周到，起来个毛是大年纪，
0: 人气没得，真多吃过月事，看的看是什么多，给票没得，啥时候吃通没得？
3: 让给没得，要停车通没得？周到后面，俺俺最怕叫你来是不是？让给哈过去过来，
0: 哈过去。
3: 钱刚过嘛，吃不吃？
0: 啊，这点独家的，吃不吃不见面吧？不过听到，可能说他去吃住。
3: 看不起下吧，看要嘛的，大块钱呢，点要嘛的。 不过生宽了，卷起个路，让个行个多个。
0: 听到的，让个羡慕那些感情没多，第一块了，伢期末的给起钱没，或者不过请注意点，可能做来交下钱当需要的，俺最穷大胆，老不想吃住的。
3: 真嘛的，俺不过把不上咋，第一天了赶快去医。听到穷的看不多，不过谁不能给，伢送伢了捐钱不呢？没事他注意，伢找到的，真多钱的，不过也没不上过许多过上去。俺俩穷大面，俺来开连车，需要你开连去的。
0: 你还能不注意？用啊，让俺能不三不四的一下。没事，那点困难的也不是多，当然穷心些。多少钱？怕是大的。吃完钱不算账，吃完钱妈妈追了，连续来用。
3: 好了，三百。
0: 许多钱不够，中银的。

0: 도지네 숭례 하나 감주지라 어 감내지라 녀로 산스 깊소나 말랑 산 가봐 깊소 하고
1: 있어 말이야
0: 어 됐다 되냐 추시다 아 됐다 근데 또
2: 여보도 냠 접도
1: 지금 황라 꾼 감사
2: 같이 지금 황라 이나지 여자 룰라 비뉴 유기 말다
0: 여 말해 가네 페
2: 다그리 미사디 페르시탑 지교 말해
0: 데 레군레 라왕드 차 스네체 데 즈구라주 요리 이네드 상마 장절 딘제 충부레 다이시 융보체 그 첩중 딘에 무초나 왕운에 굽디바
2: 셰규 쇼시
0: 데 뜨다 딘예 숭레 가레 턴더
2: 기부도 고이돌 조소 망고 당이 귀엽다
0: 어친스
2: 여우도 여우도
0: 드네 봐 근데도 통기 전부도 왜
2: 여우도 여우도 사실 여우도 와 쟤는 가대 대다
0: 예예예 대만 되다 대시하고 말해 피가 시하고
2: 쟤는 대형 가르쳐 그래
0: 길리도 따치다
2: 가르쳐 매 계시대 뺏어 도매
0: 좋아 대수쇼
2: 하지 마사숑아
3: 레조이 감카셔지를 치무소 황창원이 삼자 시에지 채비
2: 알레
0: 아 다 뒤뒤 덤지지 둔다 조시에나
2: 영아
0: 태요랑기 첩수무 신디 창매 대제 초용 삼자 직뒤 채수 망제 삼자 차례자 당도 창매 등조 여구도 첩중기 냠탕 순수 만족고야다 딱다대샤
2: 지지수 당도스타 셰모고 균카르도네 카르도쇼다 계시랑게 균미도 상부도노 나라주 겐게디 모토락다시 규리 탄드케겨 모토락다시 모토사 덴데 균유베다리 균과도 나쇼다
0: 제나 카르도시 얘긴다
2: 쇼다
0: 레 카르도시오 카르도시오 어 카르가도시야나 야고요레 나가비 카르도시야 오르다 어, 또 듣고 와. 니가 가봤으리. 어, 찌개 류라. 피사베. 어, 영아. 니 남산마 용제 수가 자주. 어, 레세, 또 드네 제 용. 띠구이 방황 드네, 찌개 순바. 놀라.

0: 말르다. 년년린 차가치.
1: 라려치시.
0: 수신은 이 삼자 지구인. 라나 태우 여주수야. 용도에. 네 비가 차다. 남사수 용고.
1: 라려치시. 려치시.

0: 罗一派出你到你去资助刘基亚身边铺面的通体石头参不原本群队的拉卡套生产能力贵体外玻璃器就去迎别玻璃制高堂村民落吧加切堂配切扛起钢头群众脸不原拉能量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原罗一派出基亚身边铺面的通指导卡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 Tiri nga zui lo yeba zui t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o dosi daga zho.
2: Ti shabsha zui wadi jik tsui dosh dago nani yongdi?
3: Dewa shushdu wala.
2: Nase?
3: Yangwa shushdu.
2: Chino lemba di tiku duwe?
3: Da di hao hongha shu wala.
2: Ti lo yeba zui tam ane kira liya piya yi.
3: Nase nase.
2: 韩国的那剃秃了，保养些啥都。对对。他国都广播界队长不一样，羊毛秀都。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玩。那是那蓝白的，其他剃不都玩。
3: 还是白的啥？就是啥呗呢？
2: 那其他这个剃是的嘞，不一样，其他。
3: 那是。
2: 哦，韩国的那光头郎啥国？那西天的罗吉巴都的。我的其他个全部都是郎啥，剃那种，那其他俩天个不一。
4: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아 신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아 신비 품이 대통
5: 几度课班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6: 啊看着了还是个中心
7: 中的比你大对吗大
8: 已经你妈在家
9: 中国鬼真有感呢通过不给带吗谁说呢
10: 既然在你得里先念俺就拿出写不让账连我也估计处连我进进进进进
11: 亚美金边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过哪古鱼壳，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的，也免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糖。
12: 青皮糖给吞噬，青皮露呢，结个皮千万垃圾一边，也免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这边，明确的，我推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冷，可别没过的糖，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菌感染没吧，也难上脱。
0: 运动也免你热糖，体温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Gürüm yonla şefşi yöbe, şefşi büyüçü la.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구와리 두 세감 주장지 푸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푸부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0: 니라는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 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3: 阿玛拉的巴尔迪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珠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迪通体色兔参不月别肯对迪拉卡托森真能米贵体为比利奇丢弃银别不利这个我堂催米洛巴
4: 家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辣能量能推汤起了枪枪铁腿拳气哈将参不鱼罗叶帕车吉尔新别普米对通这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今天俺做罗叶帕车他们的安尼连巴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州的安尼娘子我内的肯定的都是大家中
5: 对啥子叫我的这个车都是大哥拿的，给我叔叔多了。那是，
6: 养我叔叔多。现在两把的提不多呗？
5: 到底好好拿是吧？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那是。韩国的那提不了，不要去打赌。对对。韩国都广播界都咱们也养毛小多。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几米呢？我那能当用车的没多啊。
6: 那现在两把的给俺提不多呗？
5: 还得把住啥子设备呢？
3: 他给俺吃个铁丝的嘞，培养一个啦。那是。
5: 哦，韩国今年光大个冷啥？过。那是一点点罗杰巴多的。
3: 我到给俺个吃不到个冷啥？挺难受的。你给俺俩添个培养。制度卡巴，两国结国际，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车，你到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迪通体，色兔参不月别，肯对的啦，卡托森真能米贵。 体外表里去丢弃银币，不利这个学堂，村民落吧。加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辣，能量能推汤，起了枪枪铁腿拳气，还将参不月。罗杰帕车吉尔新别普米对通，这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车你到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对通体，色兔参不月别，肯对的啦，卡托森真能米贵。
7: 体外表里去丢弃银币，不利这个学堂，村民落吧。加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辣，能量能推汤，起了枪枪铁腿拳气，还将参不月。落叶帕车吉尔新别普米对通，
8: 这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新月女刚培训一浪女刚进女兵上阵，国的同志们也懂得，培训的念头。
9: 表姐托不了，表姐也不对。中国新月女的品种也拉女的。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堂，迎通参加酿制期，明了七寨级别，七星七国比较严。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端午年，先托不了，坑穷给我找你些。 毕竟避免堂，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去，按这些所得给面具起的三十多吊浴巾，开连帮店卷个堂，米兔脏水，木脚子鱼，普尼冬瓜，王子酿出鲫鱼，开水开让米热不热七八堂，米三不米冬瓜，米脚团不，米干不少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10: 从看农历片有关专业剧，人民大剧场，人民娘们能小编，过年拍板各所学三年，他是创建林国的小郎，花花丛丛的人长。录制卡板，连我也估计，初期我，你出，几吨松，也过过过，对于我你出。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越放，那当哪位说去看了片大，我们就给这里人民写片大，娘们能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出位，给他写青年。
5: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6: 预防那段脑炎数据抗议这趟几千七股比原因那段脑炎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人才过了古段过速过来没过
5: 他是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千多人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几个十几三年十几中间生出去扎的几人可把人家两个月估计结果刚刚鼓鼓出
7: 听到的过了几年昔日阅读者琼玉将不信音琼木也所连归了孙秀警醒特懂昔日以云将列主住军队为严谨木差的苦弱琼木香香土有他们的假作了对着塞伯托了长而且为苦地里琼罗王为厕所的娘行归老于苏扎的那么激烈的托年色系地图追望尖巴拉起养的今晚捏死我拉起你个的错误也没能给苏扎他们家人穷抗烈冲行咱不松铁国共里几年前月塞过了准备我在这一巴拉起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승의 피비 문든 카토 양사비 하세 뷰리 기자
1: 喂，别了，快出去借穿了休息。
2: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局呗。
1: 啊，第一。
3: 看叫人那么卡巴东大，人不得惨笑。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千万莫啥子写。
4: 今天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那两把嘎子，吉林那路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那，俺那娘嫂，我奶奶肯定的都是打着。
5: 对，啥不啥酒，我得几次都是打着那里弄的。
1: 给我叔叔做完了。
5: 那是。
1: 杨叔叔，
5: 现在两把的屁股多，
1: 到底好不好说话了？
5: 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
1: 那是那是。
6: 韩国的那剃秃了，保守点多。
5: 是是。
6: 他我都看不见就咱们呀，羊毛少多。
5: 那是。
6: 啊啊，台湾讲俺那都压个差不多，九个进门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了。
5: 但是那两把的给俺剃不多。
6: 还得把住啥子设备呢？
5: 那给俺切个剃子的嘞，培养一个啦。
6: 那是那是。
7: 那韩国的那工资啷个样子？那是一点点老几把子的。
5: 我到今儿个全部那个浪子听他说，你今儿里啊听个评委。
8: 制度卡巴，那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9: 泰迪熊罗三边人拍切过，泰迪熊七边躺躺起了，光顾着顾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外的，卡占了七个月边，扛着四把啤酒各四熊，泰迪熊罗三边拉达。
10: 罗杰帕车年度年销赞助人吉尔新边铺面对通天，石头参不圆边，群队迪拉卡塔新镇南玫瑰，体外玻璃器丢进银边玻璃制高汤，村民六八，加钱汤配件扛起钢头群众，脸不圆拉，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圆。罗杰帕车吉尔新边铺面对通，
11: 制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9: 泰迪熊罗三边人拍切过，泰迪熊七边躺躺起了，光顾着顾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外的，卡占了七个月边，扛着四把啤酒各四熊，泰迪熊罗三边拉达，
10: 罗一跑出年度年销赞助人吉尔新边铺面对通天，石头参不圆边，群队迪拉卡塔新镇南玫瑰，体外玻璃器丢进银边玻璃制高汤，村民六八。加钱汤配件扛起钢头群众，脸不圆拉，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圆。罗一爬出吉尔新边铺面对通，
11: 制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2: 茶叶照东听不起，昆明仓巴拉茶叶机，青山用了违规茶叶厅。查家赵东用手巧，中国之金人流金仓，立即拼做金的交流。
13: 十准期间，多少杀不平？连日的钱，吞给了吕书记，毛的钱，三百归属各准期，之金的部队，吞了一百个人民币数。
14: 中国之金，
15: 也没金币，能红的不买不到，能红卡吧，能去杨氏店吧，过哪？过一会儿，老青年队老子竞争节目都快说起，也明年去团赛，要不青皮糖都撇他。
16: 青皮糖给团赛，青皮路呢，给个皮千万垃圾一边，也明拿出就是钱。最新给凝聚来这边，明确的，我推给冷脚特朗普过年，明确能攻给稍微给多啦，明确给巨人男，可别没过的糖，能攻了普通面皮糖呢，小军刚也没把也难上头。
10: 运动也明年热汤，天外人心气也明年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饼，些许杯子啦，干鲢鱼，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那是娘陈郎富康面康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菜冲康，那个冲给年冬去，管不啷，那个卤穷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菜冲康。
0: 战马金金马步。中国陆地战争的最久的干部级别女战统将，徐龙翠特别干部级别中国女战前边统将，中国陆地战争天同样的壮，女战前边战马统将。
17: 何不去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敌不面子，越方那当哪位苏区行了皮带？我们队给这些嘞，人民是接的，俺们人当错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别当是今年。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강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 비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4: 코위 결원이 독지자 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점이
18: 天不一般，俺在心里想，北戴河北京有句切，娘总没囊，真就小了。真书堂年纪性别级别起过，真书堂呢必须有，长期用的年年菜有工作，也从俺都片面，一米撇住它，年年菜大根切成为年年菜有工作，多难囊的，年年菜给年成给，哦，进屋米的瓦汤，养路米的瓦，年岁也不米提拔上来，级别差龙大，老不中了兄弟提拔了这。 闽南的那个女菜马肉炒汤，盐桂菜里边插在你后边那个破肉桌子，年年菜有呢。真书糖了皮蛋，盐用的木质葱大葱干一边，盐送油。色与味素，能够跌入前面从哪头了？哦，进入体外的真书糖去，三三给长娃煮面，为了热汤去。鱼具汤、米具、那具、香辣素、鸡腿毛尾、葱干都片面，人民安、白酒前的炒了，糖都。

0: 다리다 가 삼셔기 예. 천자 야수기 로친 디바.
1: 도착했나?
0: 응. 여기도 가. 응. 어서.
2: 황빈, 赵海英.
0: 황빈, 우리 제 집에 그 로틴로마, 전도 지게르 로지 로촌 친구도, 연세 도보도 가.
3: 터제나.
0: 제나, 让 우리 제 집에 장 년송자, 이들 앞주 내리기 폐기 다 뛰놈라, 규모 열어 봐. 让게, 안주 광항 공사, 폐기 근처 산을 가유면 쉬다.
3: 디고르시에나 갸침포 어리. 이등학주 세야디 미응학주 제베 무든 도담체야들이 대 이등학주 디브리 제베 무제라주 망고 요래라 믹세기 름루 기제어리 니에체는 이등사디 공시 두시다 미규리 이등 요비이나 총샤게 신의 이치시그리 이등학주에게 뒤니 쪼디 마저 그년가 세컨도 제야들이 니에체나 디 이등 마저 공시 유린 피게 주와 각자들이 승비
0: 嗯，要不是这些事，要不是什么？
4: 赵海英，
5: 跟我写的，跟我去过了母鸡去干嘛事？的马脚车也给都写起了。上海江南牛肉，马脚车也给卤肉皮来个的。毛五百老去拿了，上海了跟我去的单头是。对，赵海英。
4: 年年塞了，让跟我怕你我人生去。可是，俺做公司，我这用人情况上去。
5: 你
4: 得不起车子，人你个不对，我就去这有。嗯，这下，钱呢？替我打个那几车银，让给叔叔他们家学的。年前呢，三对车的一段俺就贴在车间里生的。谈到一段长假。 지찬에 마초가 나가다 가죠. 켈갱이베 능수도. 안주디니 송지체제. 제대로 망고제니 마초체옥시. 디나르 근외다완 마초체야다. 미주 마제튼제 다완뉴야다. 무빈야야. 어. 디진기 녜뿅능식 튼제르 마초체야라 소버.
0: 와야.
4: 어.
0: 장가 야고 싫어하셨어. 아. 이네 저 하이에. 让我这九零七百个了，俺准备都要塞得在这边。这边，米都要给塞得妥个，团餐几个拿了，你把多老百姓这个原材料的是塞不提要的。一年长，哼哼，
4: 几个都够不啦？他说，俺老百姓没团圆嘛是，一年俺今俺月中看了两个亲牛肉。
0: 马三，我再带个娘牛一年配送差不起来有的，你娘牛的个配最钱的，去哪做？嗯嗯，他干脆现在偏偷个嘛的，这个水冷不漏了，真叫吃过了吧？俺军队打一个王者要嘛的，车站、地铁了，你若不去偷个嘛的？
4: 几个都够不啦？几个都够不啦？你光喊了，甚至许多月，既然人家苦个不接，哪能用苦去办啦？
0: 苦个呗，嗯，看也是那张捏嘴的，没事的下，你公司有这了，你去陪我的，多谢。他这张你老有，拿两个阶段的，捏嘴又不大，你让了，打都当交，用都给。

0: 아자라, 너희 비게 샤유다.
1: 영아, 영아, 영아.
0: 자, 가셨어. 옆에 두고. 하인, 쇼케 광한이랑 하발에 숨어. 이제 런 숨어.
2: 광한의 맛이 진안의 하발에 제 대화쇼 쓰기.
0: 쟤는 그대시 지유. 원래 쟤는 진안 할애가 돼 오스 두고.
2: 근데 지지유 레인의 두뇌이
3: 퉁기예 누구두게 광한의 레마 체비나 장조스 맵샤로 계시 익제 르메 앱이나 장파리 주어 맵 소리 렘 맵 체크다
2: 섬단차 다리 근제 제비네 레이트 지금에
0: 하인 랑 아리게 큐네 마치라 광한의 라로 무스 다트 조수는 진안의 되네 치트마시
3: 다가리 하이 탄다 레가 땡부 세바 갈레시다 두고 자보 송자 겐리 제도 그러봐 예전에 진안 야고도 무관다 두리야 요 말때 나지 겐리 제도 그러봐 좀 알아봐

0: 문에 채나 견주 씨에게 네 하고기 진안에 아마 오시라시인추 히네 띵아 귀로 무대 세사지 름이도 네 타제사 타리이나 네미 세디부 디레 체질 조톱치기 네 광한의 조톱체제 미유 조톱체니 메세링 당문 톱치기 Tima tsai ngā rāyī jīyū. Tārī yī nā.
1: Dēn dēlī zhūb tūshī! Dēn dēlī zhūb tūshī!
0: Jīnī lā. Dīnyē lēng nē tūyā kshū yī yī. Kīrāng gē tāpār tātō nā bā tūjē nā.
2: Lēng nē tūngu sē. Rāni chob dīn rē mō gui dā. Ālē. Rāng kā sā nē lē tsam shā zāng. Kunzi jian gui yue. Di rang ge le ge tol nu ru zhuo zang, ngan zu xiong du xiong ru che bri. Rang ge tan de che ji xia ji, ni bu te de che bri ma do. Le ge ne tuan ye yo le be.
0: Jin yi la. Ni le ge ne tuan ya de sam shi za dan bi. Ma se gong si ne che bi je de yang ta bri xia. Shi wa le. Qin rang ge nga gong xi na shu. To jie na.
3: Wei, Zhou Haiyi, what are you doing? Yong, Zhou Rang Ta Jie Ba Zhen Zhu Xingyi. Mei Shi Tu Yu, Zhou Wa Su Yao Ma Li. Yi Ning An Yang Hao Ge Mi Da Dang Nu Ma Da. Zhou Rang Jie Ma, what are you doing? Su Wo Zhe La, Zhou Haiyi.
0: Yaju ah. Cangma Yaju segi yinda. Lekhe lang zhou du. Tu zui yu bada ga. Kienzo da ga yong chu. Su wo jia qi la.
4: Tengye par jie dang sam du mo zhu ge ti. Zhao hai ying ge ning du la zhong da tim yu bada. Nedi ni mezi bie de qi bie bo zu tang gu di yi mi si la. Tewe pu dun zhu bie bo zu tam di mi bo ku bie xin gi yu. Mang u bie leng biu tong. Ge du da par jie che zi ke se che gui la. Tewe lo du da rang dun li yi qi che zi. Ta su pu dun la ri nye che bo bie. Doi mei le jimmi nyang ban. Kum zhi yong tu bo xing zhi. Di ni qi so gi yi wang chong shu da. Di ni sam lu pi rim gi nu du xing zhi.
5: 三九个男亲了看买的叫哥哥小林卡秀七八看八个四秀阿姆拉别死的当初日操给七张卡秀的让卡就尿着的秀的爹爹才亲下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我这个用的哎，嗯，进来你从哪了？啊，昨天晚上呗。别是呗，进来你从哪的亲戚西村子，就叫皮给爹呢，可真给他不借钱不啥事，就开要买这公司钱不点整嘛的，皮给当一个地冷钱不要的，啦啦啦啦。还有连腰子真的腿还累呢，你就找他们着，必须老实些来说的，我你打死就要着，阿来，来死。
6: 海英在哪边呢？
7: 妻子，跟这一呢，俺俩打死就安装。
5: Yes。海英。
6: 海英。
7: 阿姐，俺们说了，今天你和那个爸爸。
6: 呀，让给搞不起，必须去。
7: 要去哪的？
5: 海英，亲亲给让公司钱不，我这用两大个钱不是啥，今天你从看那团吧，困住闭不起。
7: 俺们说了。
0: ngare thyen bi gong han le zhi yu
5: gong han le am la chang xu ne jing an de ne hai ying ge zhen dang hong tou ma ji gong han zhe ma da gu qian song zha du nan miao ji yi ne hai ying ran ding zui yu bei
6: qie san qie ke si pi ge mo zui yu ne zhang le he xiao zhi bu
5: yi ne am la
6: 还应该选择大钱呢都这样会要有马戏这么说的土地那是没事情啊点那么不行给一年啊月人物得在三千人民多年底不得来钱谢谢人一个普通主图不起个意他的点点里主图是那一起点不语钱上阿姆拉还听个是别不是呢阿姆拉是个意
5: 지겨도 구슬아.
7: 야쇼.
8: 지겹슐아. 되게 다리에 내가 생이 되게 기네. 차가 되게 되샤. 기란 게 짓습니다.
7: 예. 저 하영이 명명도. 가서 뭐제 교린 당가 요 말이야.
8: 할래. 저 하영이 생이디 팅외지 안 근무 내니 간 내가 진료도. 니셰 고라. 탄동아 근무 가지 원조 제주. 아, 팅상 슈는 탱주이나. 다절 하기 잘이샤. 가르 쓴 거 유명원에 고쳐면서.
7: 근무 원조 제드니 싱거유. 디마제 탄도니 근무 판이 와 지기디. 니 켈림비.
8: 지겹슐라 키랑게 미디 그거 약고 튼지제나네 미디 레가네 튼제 원조 공세 원제 교린다 약하리나 띵원에 포베나레 유기유 코메나르 다약 대주 말베 이네 미디 키나니게 저활로 띵제

0: 사고블랭기 로디게나 나즈 차르고다 심주 제규 주야니 가교 포도 서비 제우리 숨부지 생기 됐습니다 디 단대 부동지 단에서 대시 인치외 피게 당지 베조라지 서비 구수지
1: 둘인도라 상할 탄다 벤조라지 서비 구요리 탄도 부동 구사 주야 그리나 계시 조비나 세니 전지 권에서는 누군 돌아 말베
0: 다들 상하로 빼줘라세 사비국의 남자숨 부서티 되어지 이내부도 사비자기 사지 아우지리라 지조성배 마조 지진유배 사시지리 조안에 부동 회사로 지동원요 조심어 순진업주 사비자 적재남지 타바라 게로 사비국 집부터 제 큐는 요마시
2: 진우 주린자라 디어
0: 사고블랭게 딱히나지 치마난다. 키나서 아님도 세윤을로 시가 텐데 위에.
3: 예라. 저대 예.
0: 영아, 전태도.

0: 아메리카
1: 난저 직제 사바 시가페바 그스 쇼위다
0: 토시나
1: 케요마시
0: 케나즈데 시게 쳔부시다도 와 점링 공원교 일에 줘샤
1: 딜레망 스티가 테토
0: 토시나 페다
1: 앙다디 게자시라 요시 니에첸의 키나즈 덴데 규모 요시 직제디 어제 핑부시라 요르다
0: 아레 야우시라도
1: 딩안즈 튠제 사바시
0: 구쇼 요하나 알레쇼아 직제디 가르침제 차이나
1: 직제디 난즈 튠제 사바 세계 제럽시 디 바르세브 제투베 마세 턴도 부다 보모 예와치 바레 십제 제투시
2: 바르 십제 제투스다 구쇼예 할라 당기 통제 친구도서 가래라
1: 알레 디쇼감시 중구미 통제 친구께 가보여시 이내에 통제 친구께 비 턴도 침질로 요르다
0: 알레 장년다 경조야고 장도와
1: 제와라 다리 튼제 된조 견조로를 침부쇼
0: 하 터치나
1: 짐치오마시
0: 여하 직제 된조 안저 녀딘 바이 이내 콘젝트텔라 딜리 키스에는 용거베
1: 콘젝트텔라 녀타 추그마시 선이키나조 지도무다 투제나니에 손자 가면나다
2: 콘젝트의 관계 타취 말이 선인 지동 제수는 가면 안 지르는 게
0: 용아 선인 시켜줘지 도착해라
1: 재미난 그 맛이
2: 멍래 아자 동매 아자 동매 갈사가 지도한다
3: 네 담시면서 갔다 내 집아
2: 어 랑실에 입자 최주인이다 텐도 망시 친분님의 중부자님께 디네 니의 집에 아라트 카치로 터제나
3: 레스쿠팀라 터제나
2: 기린 아자랑 투자 갑시라 충 어 토끼하고 결 어려 연지 화사면 간에 도시 친구가 단층에
3: 알레 규비 용감면 저 여제 공세유 다리 직제 용아 용비
2: 알레 어리면 저 여제기 추제 토시라 여지 장구시에는 계난릉

0: 야, 자글리.
1: 아자라 냐스스.
2: 개요 마리.
3: 아지, 아리 좀 못하니. 아리 자글리 사라스마. 야자 아자.
0: 가정장라. 아자 좀 마시다. 아지.
4: 그들로 요바.
0: 캐슬립 다이. 야. 기랑긴다.
4: 통도라 다뉴베.
0: 아다 친치시.
4: 나 자글리 사야할까 추이. 아자. 재능아 잼치면다. 워시. 아자랑 게 가상 아까 봐겠지. 좁으시다 쓰기도 된다 그래.
0: 워시. 안주 레공 직제 유균유 사비 다와 니지 고용지. 이내 과간 자양위비 무관의 척진 탑샤디 무조 규리. 한테 지게 할라 고표제 주샤. 견조 무제 레칭의 선자. 워시면 자 유규리 삼추. 나의 제지 잔드도.
3: 왜? 아예. 장게 나다 아자기 라제시도 좁으시다.
4: 무빈야야데 내주길 하드괴
3: 탄드 내주진 됐으리샤 벤조 우린게 초진나 차리 물간에 줄로 니고로 봐 이내 줄로 니봐 뒤주는 것이라고 그러다 럽지진 고그로 봐 계시 직제 조합이나 두개 쪽 하나 샤고 지그로 봐 딱봐 문제 오지 그러다
0: 다그시 골간 겸무토비는 잘라리네 배조 다스 매봐
5: 王氏
3: 啊是是
5: 杜里杜里明白我刚才要买这边

0: 먼저 수익한게 매별납치래. 이게 되게 내 양복에 지나버리. 근데 내 보라게 균진나. 보라게 빨라 남버리. 근데 빨라게 나난주. 장사자디 지딩게 주단다. 이지자디 미주단리. 빨라게가 지딩 춘일 뚜인제 장사치우로 숨기. 총기업도 다그치오래라 미치당 다그랑치오래 제자니 남자지 근데 용구유매 이게 대딩그유 니랑그 취시당린 치야디 디뒤니 침부통부만도 민월 때매
1: 지겹슈라 토제나
0: 자자 장구시에나 공신나라 장구다 준다이베 미뉴뉴마래 이네 로기 챔보다 미갸른 부슈누디 공부시라도 네 취시디나네 랑 로기 챔보유다 미갸른 부유드 통주
1: 지겹슈라 나니마 용칸나라 네급 친솜치드 비게 융시라유 이네 급대드 용칸 교주치야오 마시 네신기 용칸라 뒤람 챔보시라요시 제자, 네 남자들 담야기 규긴조 워대투 요시.
2: 황비,
3: 로,
2: 저시들래. 내가 호다시야, 뭐?
3: 지게들고 라투제나.
2: 하인스님한테 지니, 잘라마기야 하리나.
4: 지게들고 라, 하인스님 무슨? 지겹슈라게 슝레카나 게담비유
2: 지겹슈라게 슝레카에
0: 용가남장기 각자조디 튼제림바치아다 게나기 튼레젠르규아디리 디젤 샤자랑게 야구템지체샤
1: 지겹슈라 기란게 킨세시 탄데게낭 튼제망고치 조모토바데샤 이네 콘즈응무마고 배주다지 지겹 튼제기안유기 시슈네 길레기 장게 튼레젠르규스고시 제장 용칸게 다리기 고급디 탐진 체제 어린문투기 직제 낭제 체비 마세 탄도 라제 자샤 아잔자 머시 조송 망고 다 요시 이내 콘츠 사르트 체비 튼제다 주치디게 창마 오위토네 필게 침비 마세 균도 시라치도와 딘제 준비나 시내 나주 중국 수소 다베 총다 차토시
0: 다그레 만주이게고 면주 요제 레리기 직제 지류 퇴장 콘주 수입에 튼제 상마 피타고 켜내면도 달의 윤관 면주 여제게 랑가 뒤주다 넣으면도 야수 여지 민칸 야구실 예주 나 단도 셔져다 취시디 골 주도 집에 가니 니에젠 취시디 모두 독시 띵서 취소가
2: 남자디 ये युंगो मारिस लव ये किरांग दे खनिस लेब दे जो है ये जिगे बशुला कोंगमा सो ये मिलो तदम याव छेदो मदो छुशि दे ये युंगो मारिस लव या दे गुमजे खा नि ये जिने नान जु गे नि खेले दा न्यामले छि न्यो या मारे नि ने नाम जान दे खेबसा युंगे गलो पोलन ले लबो रग मारे शेनजे तिन दोंगन से थ्यो बो सोंजा
0: 俺做公司这个的差不多听那么多明康让给谁啊你最低做有点不累一年永康跟南站的密色人信息大有人给人谈点下都是南站的都是些让给给人去小赵永康面具有这公司当街当街定舍不起住 남잔디 10대 70마 퇴근권라 람산 용구마리 스타마주
2: 용아 지겹슈라 키랑게 가르 송구 매니아 하고서 저하이 나라니 최도 전에 가면 줘
0: 저저 토도 된대치야
1: 토디마시
2: 고맙습니다.
1: 지게도 급수라
2: 레미 사브지게 짐바시 송년 삼무시야디 장게 지수싱게 요마레 양놈으로 걱정치고래
1: 남자디 지게도 급수라게 용마리 숨게
3: 직체나 니랄 코가 새로시 도리
1: 아
3: 주시 등 아주다 Nye chikep shuilar pyucho. Chumma chuti rang longda de chikta.
1: Chikep de gupsu la. Kirangke ko zui desha. Nye zui di...
2: Rang simla shwa. Mi jangbo tin zui. Nye dung tongka chikma re. Nye rang lu gyul danyu yu. Rang yung gang mian ju yu chekhan la lega chinyo dugu. Rang a shu da. Chushi di te la. Ger sim kyo ni me be.
1: 장부슈나 네 용캉의 남자한테 개심장유 칸인스는 아니만의 용캉 레그친 유여자 네 용캉러 농규시라기기 이내 네케린초 나주공시 키벤의 뇌야 레그딘지 네큐니 체시마시 마세지깁슈라게 네수이대 유무여시 네 돈도 슈야치 용캉 남자한테 여호시라리시야 이내 용캉의 지급 한라게 나 공식효는 능민도
2: 공식 능민도에 네가 쓰래
1: 지급 대구라 네 키랑 쇼팅하치 지급 한라게 나 공자 여자 남자한테 냠례치야레 투쇼 주르생기 키랑게 미스제제 남자한테 리툼나는 구제베
2: 맞아 맞아 챔베 미창마 소소 내가 요리 디마제 남자한테 지급 쇼라게 할지 제자 장게 긴케고 치르다. 네 삼단차 남장데 도십 지역 텔러 소소 긴케는 거지. 뭐야? 장례가 시켜줘.
1: 루스.

0: 어제 또 하인이 뭐? 야 하자면 봐.
1: 지게 봐라. 기란제 리시라 유미신기 가산 제시되게 세로 중요 맛이 제자 태가 주가 잡이.
0: 맞지 봐라. 계셔야 돼요 맛이. 냥냥 계직시요. 맞지 힘 광한다. 냥내 큰 치시 맛이. 이래 로규.
2: 지게 봐라.
0: 냥나시요. 맞지 직제 님숨 지로. 좋아 주고지. 계속 뒤지 덤지시라.
2: 지게 봐라. 소부 장면 내가 파면 치고 와래. 격수래 돈도 답치 고 봐.
0: 지. 진짜 댄시라지. 두개 저가 님지려. 야라 가지 이미 신급이. 아주 직제 유름 피게 잡이로. 저 한국 뒤집에 리부스 턱부지.
2: 지게 봐라. 아니 택시 당초.
0: 교수.
2: 러스.
1: 지게 봐라. 시다. 탄의 용칸 물고시. 아주 관한 공사 이등 아주 공사 선사. 용칸 개 돈예디. 아주 관한 공사마도 요 말다.
0: 다지스 셴모. 란조로치.
2: 지게 봐라.
0: 쇼리. 근데 수소.
2: 코가나라 민무르니 께째게지 상수여브라 이능을 덥시면 도자 기훈 가도움도 아비 겐키니에게 상아 무지 격으레 말했으기
0: 격으레 격보쇼 민무르니 이게 받은 그래 용슈숨 죽어리 자게 호소 우마전에 겟슬러
2: 레스 지게 할라 녀신스
1: 지게 할라 지게 할라 지게 할라 녀슈바 센다 키랑게 나자오 하잉러 공차라 유나 녀 미신다 키란다 감미슈가 단초 이내 기랑게 용캉다 광하라 냠내 제약이 구급시 나고시 딘제 제비나 군스니갈 팬도 요르다
0: 아 시바 로하세 친스 랑큐도 큰침도 나타도 랑키 시지랑레 샤미 랑옴 차다 주시야
1: 지게 할라 지게 할라 고차고 딘제 제이나
2: 난 칼라사가 융치해 버릴래. 레몬수.
3: 제자.
2: 에, 좋아진 전 아유. 하이.
1: 어제
2: 난 칼라사가 융치해 말해. 마 융치해. 아. 야. 라한지 곳이 톰제 대 가지.
1: 람조 코르민도 시엔 가요.
2: 아지 또 사야리 계좌 걸어래 야 니네들 저 챙기유 야 소시
3: 드리라 용캉 친제 너구 덥자 주베
2: 가제소 공세니 줄라스 공해 랑겐 남자디 고주 브리스도 야나 총샤게 세이 구임 누구해
1: 내일 기부시에 송아
3: 하잉 야메나 얘기시로 제가
2: 다 그래
1: 아, 씨, 다육쇼. 장용칸列조선자, 강부팀부소요마시, 잠을세용아. 나还要强死你的, 양家土化主义. 탄더, 给你起来게, 망你起来的, 냠내前对情民度, 망你起来게, 给你起来了, 마초情民度, 参不起不下. 还要强死你的, 문에, 고차세도와.

0: 허지 샘슈라
1: 랑게 잠 하라 뭐 신규베
0: 어 뭐 신매
1: 워지 니데 근제도
0: 여우시라도 규제기 냠단 냠시도가
1: 가비 유니 양스테 가쇼아
0: 허지 나주 능신 다바 갈레 겸니에 된소 샘슈라 능신 나와 기부제대로 화요시
1: 랑게스나

0: 呀咩金邊能空地不滅他,能空卡巴,那去呀斯頓巴,果那古魚口,老青你對,老青真節目都過說機,呀咩你去吞西,腳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給吞西青皮路你給個皮青蛙拉機魚別,呀咩那次去西西。
1: 即兴给人就来住别，明确的温度计冷却特别冷几过年，明确的温度计稍微给多了，明确的巨人囊，卡不亚米过的汤，那我拉普多米别汤呢，小军刚亚米吧，亚内上头。军统亚米年日汤，天外人心去亚米年了偏不远，巨人用了些不远别，些不远别去了，给连远。卡巴昂扎，来我给古吉，出松古古，古出松，三年。
2: 他是杨晨朗富康面看起，年头不是二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老个重叠年头去，管不拢，老个六穷汤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今天俺做老一把住，他们的俺那两把干子，今天俺老李也包了毛了了呀，困住呢，俺那娘说，我那得肯定的东西，大家住。
3: 对，啥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龙虾，对不对？
4: 给我叔叔做完了。
3: 那是，
4: 养我叔叔做。
3: 现在两把的听不懂哎。
4: 到底好吗？说话了。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那是的是。
3: 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大头。
4: 对对。
3: 韩国都恐怕也就咱们养羊毛修多。
4: 那是。
3: 啊，因为咱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人见面了，我那难道用啥子面多啊？
4: 那现在两把的给俺听不懂哎。
3: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1: 他给俺吃个特色的来培养一个人。那是是。
4: 那韩国的人光在那浪上，韩国。那西天的罗吉巴族的。
1: 我到给人家吃不到个浪上，听他说，那给人家天个培养。制度卡巴，来我的国籍，处处接触，处处接触。
5: 罗吉巴族你到你学资助留几二身边普米地通体，
1: 石头差不远别，肯定对啦，恰到深圳南美国。
6: 台湾百里开国际人民币不离这个堂，村民六八，加起堂配件扛起钢头群众，连不远了。南来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差不远。落叶派出吉尔新别普米对通，
7: 制度卡巴，来我也估计，处处接触，处处接。八卦四处啷个堂，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子，预防八卦脏事看了偏当。 俺从阿拉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吃。八寨林中堂冷水屯坝，八国三十开的片当，俺是吞吧。八国三十开的白白的内头啦，预防八国脏水开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吃。预防八国脏水开的温度计直接汤，七里面呢白白的内头开了大空气。预防八国脏水开的该用的木质产品是一面，其他啦白白的内头有些，俺从阿拉片呢露出囊出了，里面七九的娘们样囊出。七里个六寨堂。
8: 哈桑给学区过年拍板，各处学。预防八股脏水坑给这档几十米切过被过瘾，八块里给那段坑了，从高头拍呢，细节娘们能在高高档高速过来没过。
9: 哈三三年，哈是中间，尽管去娘家老狼，可把俺这两个月估计逐渐松了几级个。实际上呢，是中间深处之区扎的几狼，可把俺这两个月过年，结果俺过处。
8: 阿旺文呢，三步没可能，刚刚去，那娃四处啷个跑？那五呢，三米几呢？几大起？ 那文吧，那武吧，得不灭吧？说给退休娘子囊中亲妹妹。那位年头他去吃过的，真书堂了撇他。那娃文吧，那武这吧，能书当娃，能出郎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他。我用了时间看看，再就把做物子呢，他上给写出这个原因。这个给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约起来，存在养了托管面料，来这给其他娘都用这七八来，好气死。
10: 谈到民族观呢，人民党当街党是不接钱的，大众提醒人民党根据钱庄。
11: 这首党改用给长期加拉山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年头拉出钱去过年给那位地摊三万元。
12: 三年，他是长期领过下来，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我安逸处。
13: 三年，他是长期领过下来，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我安逸处。
14: 技术哪里？
15: 张年人不当，
16: 他们给组织的咱们人质天职体这些样板级别的，他们给组织真的下来了。
17: 谁啊给？那么多亚松给啥子的？他被这点没着，是我真能够要的。
18: 哪儿当说的拉路的？啊，你装备给的？啊，你这边就用工做的明白了。
19: 许多人路给单位人当，个人开始是那，确定是确定。
11: 忙些的。
0: 业主民们给团结他出外出内团结成为路线时间了忙些了一万忙些能对配送错过忙些有这个人他切切的点别替民南了三百美元三百龙珠强弄把些在于听的世界是没了在哪平均六千有这六零给给人期末完成吧给给上平均了呢目的配给忙些给世界来忙些给一万趟开就过了切着能够应变听见呢给谁有把书
1: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간소게 망식 예화당 에니코기 계주 디슈인스 다 망식 간선에가 디 캡체 준 거만에 가서는 망식 대리 예원이를 챘는데도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나 간라게 가서나 초가르 메베게 에니 가서나 시디를 간선에 간소게 다 지단 게 망식 듣기래 다 뒤 삼아 가서나 직당 양이 좋아 이유바 칸에 땅에 예발리 안에 가서나 락바당 강백의 땅답 메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겹충하더래 다 뒤에 겹치고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에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상마추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칙당 양 뒤 가서는 자다 메겨디라지러와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다게 진대지러래 아니 시에요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바 세죠 말해 루카르기 직 되게디야 아니 때 참아야 님이 용바이는 아니 가서 가서 보여도 문에 걸어 딱 뻗드나 하장게 마음이 요바 된다지레스 다디 인도산에 가서 가서 캡충행을 찾아는 망시에 찾아보이는 아니 가는 칸에 땅에 요바다 가서 락바단 강비 가서 초다 가르 매베게 망치들이 다 들어야 가서 요와 니치네 저거 요와 당부티 가서나 디나네 당부티 가서 냄주 가서 가라 땅 척베게 아니 가서는 초가 당 얘네 가서는 제국의 정신 매베게 망시에 되지들이 배샤상 가서 자시에 보러와 가서 팔라미지라 대베 소라진지라 시조 지미지기와라 렌주디바라 대조 다디 가서 가서 자시에 봐 다디 가서는 가서

당양 디 다른 책 뒤에 가서 딱 가서 그 표현 그 가서 나 산에 상말 예비 같은 데지 이나 가서 자실라야 가서 나 남랑 뭐 여러 번 자신은 자신에 배셔냐 가서 이제 레이 세아통서 가서 자실 콘도 그래 뒤나 시기 했다 가서 나 루카게 나로라이 가서 나 고시게 나버 뒤나라 가서 나 자실게 나버 예비 가 책 나도 때 뭐 되는 그래 찍디 가서 나 자실 다 뒤에 가서 나 대정에 대매 봐 뒤에 가서 나

yiri ta tosu khase na khedu tang na tig ri ran khase na soso ge khase na ga chu chen be ge khase na soso ge bu chung na ta khase na nga zo yen ta romu ge mix ge khase ke ji khase na romu ge ji ti khase na mang shi ge ji ti zo ge khase na soso la khase na ta soso ge samba chen tu ba dang soso la khase na nyong zo ge de we ge nyong zo din je tu bu jo ro ba nga zo ta yan zhe shi ti nam zhang mong bu shi bu ri pe cha sha na nga zo khase na Changsa gyaba dang rival, yang mana kasa na dindaya kasa na dimdaya mawu chido zani, nga zo kasa na yangza dindu kasa na yang shesi yaba. Tini kasa na yang zhongri nangla rival, chang lukdu zani, yang kurana kasa na kabzangin kasa na zhongshi sari yaba. Tini nangshingi kasa na po dang, mo, yang mana kasa na gendang, shun, rang tini nangshingi kasa na rang kasa na yuntin chi chung, tini nangshingi rang kasa na jizo ka nipa mendao la deje, di dang dunji kasa na, ane she dang goya di kasa na.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진의 신부지리 제시 예비 쉬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중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러면 제당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될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는 인류자니 가서는 가서 강변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대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뒤에 대한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 딘대 요래 이내 가서는 저부터 가서 강변하는 땅에 딘대지 그러면 다 뒤에 빼셔야 하나 이 가서는 정시 그러면 정부

다디 칸스네 땅 티당 치디 칸스네 믹스까지 가서는 정말 깨듯은 시에 티테 땅고 걸어봐 다 양지이나 양지 이마데 코코코레게 양시여 봐 아 디 칸스네 소소게 칸스네 캐르주게 칸스네 넘버딘도 이어바티 에 당간주게 칸스네 제시게 칸스네 넘베톤이 에 딘데치레스 다 제시게 콩라 차샤네 칸스네 다 사진 예신당 알아봐 다 딘데로 땅에 디 칸스네 디양 칸스네 남자 가장 마음부 이어바딘데치레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공을 쉬베디 가서나 단들어 봐. 에 종시에다 양시에다 진짜 망부 가서 다 슈크대게 가서 체류게 공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시에 가르당. 봐. 에 디니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에 시에 가르당. 티 가서는 믹스까지 가서는 아니 코랑나 갑상나 가서는 에 시에 남자 망부 시라요리. 다 디는 신경 연다 가서 가서는 양 배치나 유러서를 써 봐. 동주치도 양 동주치로 봐. 디치도 전에 배치는 배. 작양 깨라라 속바 어딘데 마모도가 다 가시나 에 가서 가지는 작양 인베 있느니 가서 가서 파탄 그와 양 유라당 양게 폴라라 속바 돈들치도 가서 아니 가서는 더버피엑 시팅데 유바 디나신 가서는 게 대진 가서는 에 광도 땅베 인데 베 다디 가서는 가서 베샤잖아 에 직 에 다딘데 에 너바가야당 그와 딘데게 가서 너바 유베 가서는 딘데 다디나 시그널 샤잖아 지다 망제 가서는 에 아주 참모하다 딘데게 간선에 다 시바자 좀 망쉬리 에 디나시 가다 아주 그냥다 디 베다 작장을 써고 학벌도 가서는 베디 가서네 당 단 하정나게 가서네 르묘게 남네 딘데지래 가서네 도나지도스 디 경제 가르래서나 아니 디나 가서네 카시질 깨나지 야나 깨나니 에 깨나 숨 깨나시 되거들 매봐 디나시 가서 카시 가서네 깨자당 저양 워라 카스네 데이 바틴데지레스 이거 대진 계시구나 어

0: 소소금 먹다라 엔터바당 와 치레 떠바당 와 디네시 카즈나 소소 카즈나 양 카즈나 슈브 첨부 여바다 근데 카즈나 달 딘제 카즈나 낭두 여베 카즈나 찍 망부 여레 다지 카즈나 미지기 카즈나 당부 뒤께 된 세위나 아니 미 망부지기 아니 대야 람제죠 다지 카즈나 카즈 조보데 카즈나 징념 대표 간에 땅에 뒤뒤 인자니 아니 카즈나 동들 속베 그바 심바게 카즈나 너바가 대표 카즈나 너바 여바 딘데지레스
1: 콩도 겐게상 핀조라네 망셰기 예와탄 캐주골레 지르 망셰라 예와 니잠 치구 주타 더동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제 유배골라 베타 제디 제지 두르두시나 주스 샴라 겔라 콩키 망셰기 예와타 캐주 현다골라 제지 능규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되는 게 신기 가서는 당한서 여기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단 되게 하장 가서는 표준 사거래 다 당당한 당한서 여기 가서는 루거 남단 제비이나 맹맹 저 전에 잔이 니게 파티인데 줘요 다 이나 가서는 남장 무엇으로 가서 가서는 당당 되는 치당 되는 주제당 동적 상매 돈에 예비 있는 아니 가서는 십지 잡게 할 수 있는데 다 표현을 되게 줘요 다시 가서 루거 계속 문에 걸어요 다 동적 그 나로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때 루거 뒤에 가서 남당 있는 가서는 아주 망부여 빼샤스나 내리 그일 차샤베 있나 아니 가서 남당 소버데 가라스나 쉬엔당 가 망주나 차샤나 디딘딘 가서도 망시러 봐 뒤뒤 가서는 쉬 남당 지긴 봐 다 콜라 가서는 안 뱉드나 시에나 망부시고 이거래 다 같이 옛나 쉬는 조금 쓰거로 봐 아 다 디네 가서 가르스 양 코나라나 가서 망부여 봐 다 고르시 니 가서 안 가서 가서는 그게 산에 상마를 예비 가서는 로거 남자 직접 봐. 다 디나스에 가서는 표송 속고 시다요 아래. 다 디네 마 용제 가서는 아주 그 의전 그 안에 가는 정극이 안에 상 라디오 섭장하는 거 제. 디네 가서는 디에야 가서는 배치는 아주 그 단대 다시 써야지. 그걸 아 디에 가서는 양 가서는 코란 게 가서는 남자 갑상직인 봐. 뒤에 가서는 제시게 공부도 돕는데 그래. 에 다 디네 시기 가서는 마 용제 아주 가서는 시진이지. 다 시제지 때 가서 가서 의전 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 남자 가장 미숙 가운데 되지래. 에 디다운에 가서는 다 에 개쇼관수나 다지 라이 에네 가서는 엔더티 로그 상비 챕균 나로라 에네 가서는 시진 뒤에 양 가서는 여와 니체는 것도 찍네 가서 가서 가서 제고 침부 체비 값서 가서는 비제 당에게 에 시진당. 그봐 니네 가서는 중루 시제. 다 중루 시제 뒤에 가서는 가서 미숙 가지 가서는 창세 값서 비제 당에 이게 에네 가서는 로그에게 남자지 봐. 에 이난 가서나 땅 예망 아주 이게 가서나 시디기 가서나 가르치고 그래서나 에 지조가 땅라 가서나 그래서 그냥 남아 린디 가서 총로 시진 땅바 이나 안 거스 시고 그래서도 에 거스 시도 전에 다티 니 가서나 그냥 에 문에 걸은 건 니마 가간 거가라 아니 시진 땅지 아니 용배 시도 전에 그냥라 가서나 다직 에 나서 한데 자게 차시나 명문정치 쓰거 봐 어다 딘데 제제 가서 거수 제제 가서는 에 남아 무엇으로 가서는 다 김상나로 가서는 에 소속의 왕당이 나리 어디 야구이여 봐 다 계속 시진다 딘데 가서는 제고 통수 맞이 제비네 아니 가서는 넉수 쓰기도 와 제장 가서는 시 디리라 가르 쓰고 그래서는 아니 충루 제제 이제 이제 창세 값을 딴 거야 괜히 뒤에 가서는 충루 쓰듯하는 가서는 창도 되어요부터 좀 물어봐 다 딘데 시기 양 가서는 시진 신바지 겨래 디니 가서는 디체디 가서는 만조연도 배샤나 원고를 써봐 디니 가서는 제고 침부통도 써도 안에 가서는 망소 망벽에 있는 양도 땅 시에탑 어디를 시야기 로그에 남자 디 가서는 아주 디니 공당란에 제제 의전 차장을 열어 제제 백의기 보당라 디니 마치제 아주 그연다 디 매도 관각이 마 다 공부의 산장기 발라 공부 발라 파도 아니 가서는 것도 시진데 상미 여부터 이제 디는 신기 가서는 애들 가서는 시원하러 속봐 디는 신기 가서는 결혼기 가서는 아주 통제하세요도 뒤에 어디 신에 가서는 다 그런 남자랑 신에 시진 그 공수 떠는 디그리 아주 남가서 공로 여배 가서는 양조 공로 여배 가서는 시원세야 되게 시진 공로 신에 디그도 디는 신에 내가 가서 가서는 사제기 가서는 소 양루가 된다 저러 봐. 어다 디나나 차샤나에 가서는 에 디레라. 시진다 잡어요. 그 가서는 줍제 이나리 세기나리 이나양 가서는 롱바 소소에 가서는 메시 상마 시진 레데 이나 롱바 소소에 가서는 계제 돼 봐. 진짜 제산 가서 남자 뭐 붙여줘. 뒤는 신기 가서는 가서 이제 초라 속봐. 봐. 레발라 속봐. 봐. 뒤는 가서는 초진라 속봐. 뒤는 가서는 초고 동라 속봐. 다 누가 그 남자 망부 여발라 가서는 망시랑 야고 여봐. 아, 뒤는 신기 가서는 에 가서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자 하장 망부. 다 가서 가서는 누가 그지. 뒤는 레시 그지. 뒤는 가서는 남주의 가서는 제시다 yewa chebi kaansana maangshik rizh chechen kaansana thongpo sumda cheto uri taa tini kaansana nga zo leeshe diya kaansana taa hachang pyozong sa uri lega khala chebi na taa nga zo namjiyo kaansana dindrii si shunne digidu pyo miri di kaansana ni nyawa pyo bi kaansana lega khala chebi na shee duu sinne digidu uri nga zo tunje chebi na re khala chebi na kaansana narere la kaansana shee narere yoyoba tana kaansana kashire kaansana shee na dili lakwa yoyoba dindrii jiri taa namjang da hachang maangbo shee buri 다 뒤나는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계속 가려서는 망시에게 당부 걸어 가서는 망시에서는 가서는 시에 통통인 바 직디를 거기에 가서는 주제 가서는 전부 요한 말이에요 맨날 시에서 보시고 이죠 직디 계속 직디를 다 뒤에 가서는 계속 직 가서는 즉 가장 표준 사고 요바 다 뒤나는 즉 낭도 매우 지단 요한 말이에요 지단 가서는 뒤나로 가서는 아주 가서는 미기 가서는 근조적으로 없어 뒤에 가서는 아주 그 능력이 시에자 디는 시 가서는 소외게 시자 지당 차단 가서는 아주 가서는 망신 하나 된다고 된다 그래. 디니 가서는 망신 생대 가서는 하장 님부 여봐. 당부대 땅. 땅대 하장 님부 여봐. 지당 아주 가서는 망신이 가서는 이양 나라로 왔다 진 님부 미도 뒤 다시 독서 속고 해서 했는데 제 두고 말해. 디 망신 세야 거가 미망게 가서는 로동자 망보다 치자 망보나라 아니 가서는 소소그 소외 초유도 간선 변신 소외 초유도 간선 림신 간선 에네코 배교당 에네 간선 제야 친제 에네 딘데 차상 간선 더 망시잖아 상만 님 보여 딘이 간선 에 망시 간선 계주 찍 가려서네 네 대비시 보여 콘님 봐봐 네 보여다 타마 같이 당들람 선신 줘야죠 다티 간선 망시 계주래 디메나 간선 아주 옛날 간선 영이들 찍찍 태블릿 찍찍 때때 세정을 티 간선 망줄 간선 티 켜는 거고 요 말이 제상 가서는 다 단다 가서는 망시에 가서 장가 태비하면 위험하래. 가서는 망시에 땅 외에 가서는 파진 가서 연세 카시에 땅 외에 나가서 책 말해. 다 뒤니 가서는 책 니가 대신 쉬어버래. 망시에 책 하장 사 탐보다 가서 하장 게 다 뒤거지 야구 위험하. 뒤니 가서는 낭비 표준 사고 위험하던데 그래. 배차에서는 가서 이제 저러 봐. 다 뒤나는 배차에는 시바 차기로 쓰야 쓰는 중이야. 그래 봐. 탐보 가서는 시바디 가서는 룽기 캄. 뒤니 가서는 린식이 캄. 디니 카스나 나즈게 카스나 감시게 캄 안 디라 카스나 시그널 소바 망부게 바 딘데 디르 디에제 에네 카스나 나즈게 카스나 미지글 소바 카스나 심젠스 총바 톤토 사마 카스나 나즈 망신 치나메 되용 그래 다 톤토 나즈 카스나 이그제지네 그 나는 뭐베이나 나즈 뭐야 요 말 제데 카스로 망신 나로 어다 나부 딘데지니 카스나 오 참사나 나즈 삼는 벽 미리 디 카스나 대성 나부 딘데지게 카스나 낭도현당 야나 가서는 부주조당에서 직진감고 부주조당에서 간직하고 위원아 그러봐 딘들 가는 슴슴 열이 하장 나버딘데 다 뒤에 가서 가서는 단지 망신 나올라 딸 이야기 가서는 세바책 조통서 있는 가서는 딱딱 가서 팀상기 가서는 친리기 가서는 다 세바책 조조로 딱딱 걸어 뒤에도 재산 가서는 가서 가서는 가부 시부지를 락투해야 돼 가서는 그 쟁이의 하장하고 인비에게 가서는 능조 뒤에 뒤에 좀 바로 봐. 다 배시하시는 가서 가서는 능조 가서 나와 지라요 내가.

0: Tiring anzu loge 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Ti shabsha zhu odi chik tsu dosh dago nani yandig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a lemba di ti gudwe?
2: Da di hao ma shu wala.
1: Ti loge ba zhu ham ani kira liya tuya yi. Nase
2: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1: 다스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인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1: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넘콩 디부 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춘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칠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데뷔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키 너콩상토 원튼키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비 대신 잠배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당 튼배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당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김배고 나와탕 구유콩어 소키 너콩 미대와 나초 용뇨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폐탕 리미토 칭비 루면 춘냠린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배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칭비 당토 폐탕 균통 야매 니리탕 대외 정신키 야매 니라 편부유 Yame gimbe, naga gu tang, na chu shuruwa, chi tsor nyamba, go na wa, gu yu kwa wa so ki ne da la, mi xe ki penyu dian yu. Ta se sa ne, ta se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u bu sarbe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 ba ang zhang, le wo ye gu qi, chu sum gu chu sum. Si zi sa ne, si zi sum chu zi ku, zha di gi lam, lam si du kwe xiang ngui ki, lu mu tse di ku ka c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Ka ba ang zhang,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si lewo lewo, loge sanye, loge chonggir ne dung chu, gwenbu lam loge lupchung tangbu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o ge gu sum, dun an yi lewo, ge gu gu.
8: Omo, qime qime di, gari qime le.
9: Bala!
8: 你妈是个月的巴拉吉兰给妈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妈的什么心不切脏脏脏脏点点为谁个妈的为谁妈哪里巴拉巴拉吉兰西难的提哪里呀不累给谢谢人呗心妈切很多提妈脏脏脏样也不妈切提妈啥里呀又被提心不是多为谁个妈的
10: 如果你需要的金牌两百名不仅我们的人需要了这些牌的不能用的话谢谢这边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金牌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这边唐藏金牌如果这个我愿天刚长期为什么的地方看和个重点的冲水感过大安杰吧为什么的地方看
6: 야미 김비 넉홍 디부 메바타 넉홍 가바 넉추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드 로스틱 팀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넉홍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비타 넉홍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拉斯娘前南富康边康起年度部三百卡住清笔堂南年地堂地年十个字陆木切地归卡住清笔堂南年面接从康罗个重点年同区管不南罗个陆琼堂不要卡住清笔堂南年面接从康
9: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국치고불레 줄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가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탕 쳇미록바
7: 甲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拉能列能推汤起了枪枪铁腿全起哈江参不鱼罗叶帕车鸡儿新别扑米对通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泰迪熊罗三别人拍切过泰迪熊起别汤卡起了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
10: Taya chaga kisa.
11: Chadele dur dur chugi.
10: Chaga dis dis kiba keyo mare. Rampu lo chin chin mare. Handi fadi pechis tanda. Dina gi chuse zone. Rengchung mensri. Chezan chare gyen chin min dola.
12: Chana gu ya gu chi che yi.
10: 苏苏这蒙牛的店家韩立芳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当，苏苏这蒙古人呢，就是地里林子是婆婆当，俺的球鞋当呢，穿也不是领给。这样我是猜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穿在啥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店给。
9: 阿玛拉格巴尔迪文字亚布斯拉若南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别沃韩立芳从康林国小兰提杰克布洛克车卡追韩立芳从康
13: 망시에니 예주민망기 퇴계당 초외촌에 들깨충외 루시에시긴라 망셰 라 이와 망시 낭드 푸송 초바 마세 교제기 진타 체치르 덴비 테 민남라 세타 메비 삼베 롱주 캬노바시 제이 팅디 시제스 메레잖아 변조 롭친 교제 룹링기 기겐 체모와 쉬바 게게산 변조라니 무투 푀기 망셰기 시제레 망셰기 이와 탄 캐주 골라 체르는 게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14: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에 간저게 망식 에 예와탕 엔 거기 계절 에 디슈인스 다 망식이 간선에가 디 캡처 준 것만에 가서는 망식 대리 예원일 챈디도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는 에 강락에 가서는 초가름 매베게 에니 가서는 시디를 간선에 가서게 다 지단 게 망식 듣기래 다 뒤 삼아 가서는 직당 양이 좋아 예발 칸에 땅에 예발리 안에 가서는 락바당 강백의 땅답 매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캡충하더래 다 뒤에 캡체의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의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상마추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칙당 양 뒤 가서는 제대로 매우 된다지러 봐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다까지 된다지러 아니 시에요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요바 세죠 말해 루카르기 직 대제디야 Ani te tsama ya nimi yongba yinani, ani nga su kansana pyo di ngunne koro takpati na hajangke mabu yuwa tindaji res. Ta di yin du zane kansana nga su kyab chungi ngun shashana mangshi di shashaba yinani, ani kani kani tanga yuwa dan kansana lakba dan gangbi ki kansana chota karam mebi ki mangshi diri. Ta dili yang kansana yuwa nishina diri. Yuwa tangbu ti kansana di nani tangbu ti nga su namgyu kasa kala dang chokbi ki, ani kansana choga tang yana kansana nzegoyga rinxin mebi ki mangshi diri diri. Peshashan ganzo zashi de borwa, ganzo pa la mi ji la te pe su la jin ji la si jo ji mi ji ki wa la len ju du pa la te jo. Tati ganzo zashi de borwa, tati ganzo ganzo ke tangyang di 당 책디 가서 딱 가서 그 표를 그 가서 산에 상말이 예비가 되는데 이나 가서 자실라야 가서 남자 마음부 여러 봐 자신은 자신은 배신이야 가서 레이 세아통서 가서 자실 콘도 두고 디나 시계 엔다 가서 엔다 루카게 나로라이 가서 야 고시게 남바 디나라 가서 자실게 남바 예비가 책 남도 때 마음부 되는 거래 찍디 가서 자실 다 디르 가서 대정에 되매 봐 디니 가서 경고의 땅 가서 견도야 같은 가서 진짜기 믹세게 가서는 차니지에 매봐 디네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디네시 가서는 사제 강도에 땅토 땅 쳐봐 디네 가서는 소수 가서는 소수 가보치면 가봐 땅나 뒤에 해봐 디네시게 가서게 에 창시리 그봐 창시리 디나라 가서 창시리 뒤에 가서 다가 난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뒤에잖아 에 가서 땅 쳐봐 디네 지래 다 가지 양 가서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임바 강시기라 가서는 디 가서게 정통자사 장사자사 이날에 양문의 띠띠 친구들한테 강소로 서고 돈소 지도자는 신의 숙제에 나라 땅초부에 가서 체류식이 창시죠 어 대제디 가서는 애 가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사 가서는 망시들을 이완이 여부디 가서는 직 제식이 남아 이모다 직 가서는 제식 맨배 강사를 땅초부에 가서는 망시 니를 이완이를 친 저기 도스 다 가서는 가사카를 땅초부에 가서는 디나 애나 배샤시는 가족이 있는데 자시에서야 돈소로 봐 직디래 디님 능식에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지루를 서고 봐

이리 자자 다 도서 가서는 개도 당나 되게 랑 가서는 소소하게 가서는 에 가주 천백에 가서는 소소하게 뭐 좋나 다 가서는 가서 연다 로무 게 믹스하게 가서 계주 가서는 로무 지기 가서는 망식 지기 쪽도 가서는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하게 삼바 천토바다 소소라 가서는 용서롭게 대외게 용서 된다 제도 보죠 여러분 가서 다 양자 시디 남자 뭐 싶어리 에 배차시는 가서 가서는 에 창사 잡았다는 저발 양만의 칸선에 딘데 칸선에 딘데 마우치도 산에 나저 칸선에 양제 등도 칸선에 양시스 예바 에 딘데 칸선에 양 종진나 알아발 에 창루도사 양 코라나 칸선에 갑자기 칸선에 종시스 예바 딘데 신게 칸선에 에 포당 모 양만의 칸선에 겐당 쉰 然 디능신계 칸선 란 칸선의 연된 지중 에 디능신계 란계 칸선의 지속의 네바 멘탈의 대제 에 디당 뛰인지 칸선에 아니 시당 거야디 칸선에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진의 신부지리 제시 예비 쉬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성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리고 재산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될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나는 인류산이 가서는 가서 강변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대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뒤 체에 양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딘데 요래 이내 가서는 쪼부대 가서 강변하는 땅에 딘대지리 봐 다 뒤나 빼셔야 하나 이 가서는 종시 그리고

다 뒤에 가서는 당 뒤당 치 뒤 가서는 믹서까지 가서는 정말 깨져서는 시에 뒤 채도 당 거로 봐. 다 양지 이나 양지 이마에 콜콜하게 양시 이어 봐. 아 뒤 가서는 소속에 가서는 캐주얼에 가서는 넘버딘도 이어 봐. 뒤 에 당한 쪽에 가서는 제시에 가서는 넘버돈이 에 딘데지레스. 다 제시에 콩가 차시는 가서는 다 사진 예신당으로 봐. 다 딘데로 당에 뒤 가서는 뒤에 가서는 남자 가장 마음 이어 봐 딘데지레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공도 쉬베디 가서나 단들로 봐. 에 종시에 단 양시에 뒤에 마음 가서 다 슈크대게 가서 제류게 콩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레시에 가르탄 봐. 에 디니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레 시에 가르탄 티 가서는 믹스카르제 가서는 아니 코랑나 카장나 가서는 에 시에 남자 마음 싫어요. 다 디는 신경에 가서 가서는 양 배치나 유로소를 써 봐. 동주치도 양 동주치로 봐. 디치도잖아 배치나 배 작경 깨라라 써봐 어딘지 마음도 봐. 다 가시는 에 가서 가시는 작경이 뭐 있나니 가서 가서 파탄 그리고 양의 유라단 양의 폴라라 써봐 전술 지도 가서는 아니 가서는 대법위액 시행된 유봐 뒤내신 가서는 예 대신 가서는 에 광도 당비인데 배 다디 가서는 가서 배시하잖아 에 직 다딘데 너바가야다 그봐 딘데게 가서 너바 유베 가서는 딘데게 다디나 시그널 시하잖아 지단 망제 가서는 에 아주 참모하다 딘데게 가서는 다 시바자야 좀 망쉬리 에 뒤내신 가서는 아주 그냥 다디 에 배단 작장도 서고 학벌도 가서는 배에 가서는 당 단 하정나게 가서는 르메게 남는 딘데지를 가서는 떠나지기도 뒤 경제 가르래서는 아니 니나 가서는 카시지를 깨나지 야나 깨나니 에 깨나 숨 깨나시 뜨거들 매봐 뒤 날씨 가서 카시 가서는 깨자당 저양 워라 가서는 대유 같은 데지레스 이거 대중의 시원한

뒤에 가서 뚝 되는 가서 망치 춘지로 봐. 뒤에 찍 낭도에 가서 다 그래. 뭐라 가서 잡수 춤. 잡수 땅나 감사 춤. 감사 땅나 신기 신대라 차차 봐라 봐. 세상 가서 씹어 차고 이렇게 씩 혼도 안 해. 다 되는 신기 가서는 빼셔잖아. 야. 에 간저기 가서는 에 사직 소위 가서는 시에 날아가서는 다 간저 가서는 쓰신 돈도 간저 중매. 야 가서는 세부시 부지 라빈 그래.

0: 메도니 초종 위수 내비 데메 메도기 외내시 히도자즈 최롱롱규 리드 초종 최 최쇼 뇌마라 내비 심세 유저로 제비 교자 표숨 처부터해 초종 최 차비 나제 대최 타동 심세 강시 유민 팅디 영우 배조기의 재능 용슈르 난키 심세 시에바 제비 슈주인 Gwentuji shogwara, zhoron chui mubu chi ne, senba choboro kyurxing, jinyam lakbara dien. Medo zong, jibung xiang jibung chongzoro, sanye wundu ngabu ne langdi, caixin nang le la caixin yu. Kongba chungwa ta, kong men chan tongyu ro gabu yu. Sanye wundu de se chongzo tera,
1: 做没不是银边，矿族层面勉强通过岁月。罢了，谁管不着？啊，管不着，都是东西。学大这学长去那边，那长须拖着竹子，娘子去了。啊，其他都没有。心里差多，你也念不着。
2: 行不下下，俺们许多，哪个讲做着这个，等下让给年人下。
1: 前面都给了。
2: 阿明都。
1: 前年多少年我，你那些人嘛去了。
2: 阿兄忙不去，可是年年当不去。
1: 用啊，前年多少年年我，阿兄可是得到。
2: 啊，但都阿兄再来就几多。
1: 罢了，去呀，给勉强多少年一。
0: 最美人金的特别阿兄苦的勉强撒巴捏在前没到了骆驼做铁穷着他阿兄提醒平年间一把他铁锤阿兄他平年你勉强捏为就不做的事

0: 门前年的牛只差不多在买卖，来金用对面特不啦，点过一些。他的空阿兄特不啦，做开始。对面门前说话啦，逻辑上为阿兄明白，啤酒奇怪不他，水军也让他的店里洗毛了他菜，洗脸。我是电白枪式念头接送。这部创作了错对其先辈明不认错，日我他秋月人群归去了店内，杀在来年七八天，怕没杨面内军人前辈团结其他些言行。他把了，我的心军将月。大先辈阿兄提我也接他是强年球阿兄我提得对来拉不起月阳女婿切不关心拉不的土美术切中了存心土不够没冲茶呢阿兄给吃心短皮都把他没切茶那样阿兄气着这么你创作能明天从别强不起音别阿兄我为决定贴了电车进不去。
1: 阿兄妈妈就是。
0: 到中妈妈的酒楼为阿兄去，勉强念呢，出外心虚些。
1: 你平奈人，勉强念的，平奈到处路边呢，心不虚啥吃的。对奈，平奈刚没念什么几句，低血了。阿兄我没得路边去了这最不能是最近去提不见还拉不多走人
0: 偏念他阿兄我心情可来了场上当国别铁空俗这面年过一日电图日间给老门行托把了钱勉强年晚了老门铁偏到康熙月堂
1: 第七年呀，个节日，第一干里呀，不月子，第个不月呢，年头春节托着中日，等到清晨春节吃下不月呢，春节也会送头日，天晚上炒水皮上带头日。
0: 长上当晚，主日娘们来拜，兄弟能端起，谁知皮在内，清晨六月悄悄的切的，天顶都倒了瓦塌。唐达。托马塔基萨拉基罗马提达基卡格吉强年年人心基浪的酒歌
1: 亚个车都清不松着强里亚破给药马日罗马的根本大日顶着是个相大日
0: 提达了年松年为期年节咱们是个能路年到完年松国节勉强期没有新年天用勉强通我了对呢他懂刚才路子是电源不的，枪躺着解决的事。明白给人不懂些事了。
1: 第二枪子呀，给运动起来。俺做推广枪子的，引进运动的啤酒起来，很多运动的体的时代一网交的。第二年里呀，第那里呀，帮忙录的，帮买家里呀，出个录音呢。俺呢一网的呢，提不着用的，勉强我都写着有的。
0: 枪擦街一出泥，出开么鬼把他，铁场上打捏，全部随街洗脸路桥。铁打了，叫是热心，牛多能路不绝。枪开了吗？铁不是热心，腾身切街，唐心先别，满墙随心。准备把被熟悉的他了。心在月满，八百家属的枪铁通通没中的样，心已碎一面。铁哈兰勉强给一万出手，意思是勉强你。人中看起明白这了金币，咋见老大是赢了？明白这一路里来，穷娃是件事。 Medo zon ta parda nyewe medo chongzo lo. Chumi duka jibab ta duen ne chakshi chetar jibuhi. Dige minam luri jashin lakshi kebe shimse nazo yujo chayu lo changma yin. Sanje zomu chaji angzara che ne jiden tu yudige keju denbe rige minashik towar chin.
1: Nye pomo nari ya gyu rungu shi lo liye yo ma ri. Tari lo yo nye yin za, mwenbe kechui denbe kala shi suji yu. Nye li nye ri ding li qin je, ema do se ga zhung yin, ni zhu yu na me na ha gu mu song.
0: San ge cong me zai yu be ri ge yir ma te ni, me do tu ma do me be ri ge yir ma shi yin ba ta. Ti me do gi neng lin chue tu ge ge yu. Rige yirma ni do chung naba ta ribu kenpa shi yin. Tera, poa ribu mikse ki chishim denbe yundige minam ki hajan kapa chigi yu.
1: Donggu di gali ya yaku shiraki isha. Dine gogi, emin changmalo donggu zili ya ge yu zang go tuz mar sha. Che zang donggu jeje emin dugo ri. Dianzi changmalo busu chengyo ri.
0: Yirme donbu tida sanje tsome lo nye gi kong ridi ne kwa di zubashi yinba tanga. Tengye shingsun ti taja donbu chenpo ro kyursin.
1: Donbu di zuje lo nye qin chabri, che zang donbu jeje ema kwa na jirwa ri. Tanda jebi yin lo nye qin be jela yangya ema deg ri, donbu chabne jena jirwa ri. Dige talo sabu dangyo risha, chimei shimbu shiradu, di nanin dangyo risha. Gam cha za, shakyun meza shimbu yoma ri. Talo dabu dinzu, suyabu yinbe ma se, choy shimbu yori.
0: Rige yirma tezoro, nyubu chimbu deyu. Kongki, pomyo gashu chebe shimse shikdi. Bubi gangta, sheba te, suziyu.
1: Lepas itu baru tuju, sama dengan cara. Tante Dianki musang.
0: Pemusnahan cuma pasal lusi lopjara, begitu juga juga tak. Begitu lusi pasi ini. Kini lopjara nang, jantar cekoi be, nala lopwe tuju nyusi. Wenya, kongi payula jangbe, cecemla juga mela. Amala ji suebe, simsegya, hakbara chen. Lusi lopjara ni, tuju juga sunam cuma. Mutu gyuk zhe ne sep chung che zi yu. Masi ame pomo lop zhe tuan che meto do lo di legar shu yu rewa che gyan, sunam tsome puk sam la gyab yor che gyu dangbo che. Yerma suyabu, yese che zhub che, bubi gang ta so cho.
1: Emi digili ya cha shiabi na, tiri nye riga nye goga chimbi yin. Tanto dee cha shiabi yin na, gamsa dambe nyugsa gambari. Tanto pakshi di sosu rangka suybe pyo pakshar da, chomne zonya ge shia dintu da jibu kyun ma ri. Tanto ashum shibshi di ngara rangka tabi yin. Tanto labu dee cha shiabi ne ngara rangzu sosu nal damgyo shida ri. Che zang nye, Tiri nganzui peiyu ge seri gyubji dige pechir dangje, mienbe shimse ji suguinda.
0: Ngui la pyoba ngui ba ta, teji gogba ta. Jaga, yerma surben su mena gerdi, dogo nangdu gugu. Teni bubi gangta shibda shi. Sangye tsume, mena yongi chu, medo ki kenden yerma ta. Surbe ni medu miruwa shi yin shi. Dini, bubi kanda sowe gazi tiyan re jie sun yin. Mena tenye bu yu ci, dogo nang guwe kuwe nang seri yudu jo lu cho. 대낭 쯧체 믹세기 치심식 튜위 창매 가보치기요. 저부 수남 소모 하즈네 로용 시바타 챙아 따와르레베 상부 쇼라 차자야샤
1: 신부도게 신부도 카사세 민두게 딱따지샤 전격제서 아
0: 소외 차이의 제야도 치바타 된 보비 강다게 쏟아나 중세 교화 총유매 왜냐 교화 매반이 아메 포모르 장비에 헤메기 참스티시 메도도 총중망치와 지도 초중의 덥수 차이 길인 총중이 무세기 잡전시시 총주 치 따바지데니 갸다 체체 정주 상상도 교바타 중괴토 무배치 모니라 모장주의 견제신 니사라 정립기 체신 유바타 경진토 카웨 로비 남자 바로의 제모 공나 수바 따라나 단어도 배정중 전정기 길인 총주 태니 유구르와망부 로고초유도쿄로
1: 패내메도팔 중롬샤동토자 유구르와망시라 중리 체장 유구르와초 로고초토야게 텁시삼당구지 니삼주체비나 니양가란주 체사박하시에뚜연고치바 체비사딘데 수제 어공주리아 초시다르중성비
0: 전종타 쥐마 치링소모 콘조소모따토 냠도종니 초교르기 넘어뛰어탑케 최도로 체신비 관제 길린 총재 정중 튕고나 댄니 유고 레리니르디 심세라 댄니 유고로 외 로가 국탑치 다딘 관제 쇼괴기 체 베사라식 소지
1: 예 차단에 람메다 쇼괴기 체 소단지 토지 만저 람메메네 소소 대비 쇼괴 여르고 제마레 지 만저 통도 헤미기 정지 여리 체장 아란즈 정지 위에 쇼괴 체 수는 근데도 지 최저시다도 可是我们想要学过通知前头的人是学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
0: Gilin chonzo ro, tu xi chu zhang, ji ge da de nyom xing, nem xi le bie. Ji ge xiao gu ge zhe de qia ju ro, tun jian san bu zhen yue.
1: Di xiao gu ri, di xiao gu lo me ri du da. Chi xin di ju jie, cai tong ri. Di, du da, di ne sui da ni ri. Di on ji ge ge xiao gu ri, chi xin ni du. 최장,디오라,폐진,쇼고니스게여리.
0: 最差别接了,安巴拿路接,出货多地,都是前的这个里,第一线这个里,等你这个里,第等呢,给给我有的,讨论得不一呢,推算哦,七六,得是七个里。
1: 让你也是给不到你也到什么我学会我吧来了不停的有马达女婿有车端过来屯多来学会同样民族母亲我去吧多大新年学会我投诉多大定人我卡住民族啊明年是月不月日下 学会了呀妈妈睡不起啊 Kelichi.

0: ཚང་བེ་ སེ་རི་ ཚེ་རི་ ཆེ་དེ་ པར་ཛིན་ སམེ་ ཚེ་ མིན་རོ་བ་ ཇེབ་གེ་གུ ཡོབ་སི་ ཇོབེ་མ་
1: ཨོ
0: ཐེ་ཅོ་ཨ་ཤ་དེ་ད་
2: ཐང་དུ་དོ་ཨ་ཚ་ཟོ་གོ་ཆེ་བ་ ཨ་དེ་སོབ་སོ་ཡ་གུ་ཆ་ཤ་
1: ཡོ་ཡོ་
3: 세디 착스도
1: 어
0: 찬자 차부차부시
3: 세디 신다지다 제야도 그때다 딘데 재미는 아니 따다지 봐 급저 신다지다 제나 용도 해
0: 단대 넘두기 세지나
3: 어 다가지
0: 예 세 가르치기도 왜 삼아야 보시다 다리 세 제비 랭겐티 마진 저시 츠린라 지체 저시 츠린이 충두니 유저로라 가부여 머시 메도기 양비는 린트 세리 표좀 쳐보 유메 대최니 버진 사메낭 로교로 참비 채식 뎀거나 레라보 대잠해 튼테라 공기 챙아 총주난기 견제 제니 타동 심세 간저식 소초바 걸읍슈여 저 뱀에 채사부지 제우를 쓰기 탄도 가르루나 야구유나
3: 탄도 왕라과다 살라로 마요시 이네 살라로 마디 탄데 뒤지데 끔보요시 탱의이나 왕라과 바과슈제 네 놈도 쓰실로 차다 수벤루제 데네 추디 그였었나 아니 왕라과 루제 쯔비노 좋아심 붙여그래
0: 왕라과 창세전의 용구시베
3: 용구제
0: 그랬어.
3: 당보 접수도 그래.
0: 접수도 그래.
3: 다시. 근데 수배 감을 떠슬로. 계시 수배 감보데 매비이나. 아니. 아, 솔롱원보다 제제 쇠네 차례. 솔롱원보다 장마시도 그래.
0: 자동키 최고 되버규. 저시 트링키 로고야지. 공키 왕라과 최와르치. 군카라 왕라과 민비 간인비 메도키 사자 칸사라 왕라과 토뉴시 왕라과니 까비 제시 이바타 로마 큐제 정신키 라르게 자와 덴비 쯔리 갱위시시 테라 코아 마와타 좋아시부히 사가나기 창제 왕라과 제부제 와삼초 나 숨시지라초 탱응 아주디 쯔밤 야메나 응외지서시 대기미도 대니도 모시시키 제부티 카베식 따라 예게지를 따고타 심도 카보시 칸사라 제지 저시치리라 뷰가 타비 왕라과 카시시라유 왕라과퓨 콩게타동 유디게 캐주댐비 싱도리면 침복하시시 토니 사가낭 캐르디 창제 소급 폐주치거냠

가지 줘서 맞아 줘서 봐 레규시야시야 사정 아버님 저도 그거가 주기 통제만 되다 야 장다역에 장교지 뒤주미디 쓰는 사부유니 잘라야 오든지 냐요 삼삼주 야 领导，呀、yeah. ！

0: 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님다교수 야,
1: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看到人家的人听见清白说，人家讲了前面卡最有名，三三弟弟你我是，你最缺的老马是，哼哼哼，以前没得玩，你老是笑，等到我们这当前能着来通通吧，
3: 哼，我是托他们那爹爹，就是有不得个，为什么现在就给予？

0: Besas, namjo mugu horses.
1: Wei, nga zhe da, da ge zhe dang zhe.
0: Jiao su nim jie, mo zhe ka ga chu.
1: Ka chi zhe.
0: Tan de nim de yin lu se zhe.
1: Nga zhe namjo mugu ko hai me, wo zhu wo zhe.
0: Ran ge tong song wa. 결국 람상 아주 남자 먹고 돌멍숭해
1: 의심이 유교차라
0: 나서 탑시 먹고 여시 에리 미래 주님 먹고 돼야도
1: 왜 저도 그러시야
0: 나서 통보시 결국 남걸 따도 아니다 아부대도
1: 시 대도 스쿠디 뒤를 맞죠
0: 雪爸，啥妖怪对吧？你等不着痛苦，坐，坐。雪爸，你让狼哥打的肋骨没松。是的，最速多少双电手机？

0: 레스.
1: 녀석조, 준비 좀 봐. 봄쇼 저거에 자쇼 집에 루틴 솔레스.
2: 준비 좀 리라. 자쇼 집에 덤집이 용게 저쪽으로 갈 이유.
3: 하, 갈래가 요시, 갈래가 요시. 참아 갈래가 요시. 段先锋,
4: 예.
3: 봄비 좀 나게. 상가 강마다 메르교 마냥디제 목덥제야 덥제디 십중아 소주 기초 조교를 용자 야스이 고야 가르유네 러경지아
4: 리스 치미치미리라 목덥시 주린가 나 진기 칸나 샤로나 나 메르교 마다 더더 소도 칸다 조마 제치오시
3: 용아 제능아 중용도 상가리글라 제 다르마 소주시
2: 나 저 정도 상마 추도스 기유 돌아남나라 추망 지지시는 야요시
4: 야야 참하고 싶겠다
5: 디발린다
4: 레스
3: 야죠 다리 바꾸 지들 나주다 봉소 중에 루딘조 성대지 먹더 지오시 나주 유스대 렌조 소사 서버 규모 대상 요마시 제사 나주 봉소 중님 먹본게 자우 딘조네 중규제 봉소 중에 루딘조 서버 폐제제 쇼군의 권리, 나도 쇼대체는 성비.
4: 지그지, 디제체나 자우 칸뉴체비 디슈 디스 사업디의 공구시. 니면 요마다 냠디체니, 밀조의 혼수 디슈 림지, 봄쇼 중인 루틴러 쇼대체죠.
2: 나도 유사 규군유, 제자 서버 비제제, 쇼군의 야치, 밀조팅 담을 겹지, 디슈 림베지러, 봄쇼 중인 루틴 손님도 예윤인의 타골, 디네 자우디기 유세도 짬이 속시.
3: 예, 허섭 자슈.
1: 俺最爷爷你呢，当初前辈接了，明儿叫嘛了，丁少留呗，找个得接。本路有你找我两个，免不算，等到找我陪咱两个免不算东西。你丁少堂屋的你把雨伞当接，找我免得擦汤水接不住，同行些些合作有救。丁少松伯一不对协助，车就不当接，明儿叫接不上，下儿就别接。丁少松伯自己丁少姐姐，堂屋找我跑过协助，今天丁少堂屋的你为跑过去，找我年少个外，过个叫姐妹。
3: 这下第二次，叫我彻底接上不是，找我接的过得有点。哈哈哈哈哈哈！大仙呐，上个给个领养他的姐弟，上个那个托生阿送短衫短套做着。

0: 기란소 직로 시부청마 이교하시도 외세 되비 마가 통야미도 막제 칠유비 바고청마 류제 나토용기 자청마 메시군능시 세부차 청매 미니가 당제 등미된 총샤
1: 破朝鲜马给，这局的哦，根据被局长长，李德生的可把局对这局进了，拍过几个开脸色。他们进不蒙古，偷了那了，你们绝对对不起。矿井问的谁呢？你们罗来人可知道？通通跟我切图里边。李德生给。
2: 地图最高水印是给。哼，哟。

0: 봄빌라, 리더샤가 토성가 숨들자 되는 파르코치야. 최소인 인근 우치 있어.
1: 前部 중국마게 은우 수구치약이 성취 조사.
2: 승전마치 나라도 다부터 균교제부. 머신이 어림이 자네미 교디우마고자 디쇼디엘라 승전치과 요마지. 공조 여러 전의 약수이.

다쇼 고솜기 자쇼 고베 가발리지 지주주도 시바 로초제마기 다쇼 소지기 자쇼지 삼민수지 도성하고 되사고 유사 앙죽지 조초도시야.

0: 용마 씨, 민급주 타니 다 쉬셔.
1: 자소 띵바, 토스가 숨 띵 사도연을 먹듭 채지, 단도 미주구리 라미도. 자회 자마시바 봉니치가 괴짱, 어째 쇼문의 꼴지, 봉로시가 좋으시. 다리가 쇠니 와도 감성주 날라 유사리의 꼴시. 띵제 채우이는 내일 기회에 밀교 겹지, 자회 디슈 림토이는 신의 링게 주구시.
0: 나조 띵회 밀교마다 강마님도 띵 멍구 중요할 때, 타니부터 제 신용 엄마 씨.
1: 니 지켜비. 다리 띵제 발단이 와도 민급주 능술 쇠비나, 신의 자회 돌구마 채콩. 계속 잡았다 동두 겹지. 그저 돌고 제가 뒤쪽 매배 괜히 도우시. 뒤쪽 마치나 랭게 좀 통마시. 랭게 좀 못하나. 나 저 비조 먹고 못해 먹다 채치. 심에 대회 채 용구시.
0: 재능하다 나다.
1: 랑게 대람스기야 제 친구이. 다 뒤쪽 미도. 니 시바 니 로.

0: 토성 아솜 뒤 차 뒤기 사고 타고 갑초를 교화마 담치 소체 니티
1: 사고 타고
2: 갑초를 교화마 담치 소체 니티
3: 사고 타고 갑초를 교화마 담치 소체 니티
4: 맥교자 주시지
5: 미주

0: 키랑롱은 어리마기 유사 최고체 텀증 초다 냠도 방아르 슈밍아 통람 띵송 쳄시 지난주 롭드네 루트슝시 냥나제 유림기 롭중체 레치 두링기 마트 미네실라 차롱 중앙기 저화규
1: 주빌라 네 무튼 겹도 봐 인지드 제 저거베 나저 무튼 제 겹부리
2: 답변. 장가 집은 세매 봐.
1: 땅아 답변 좀 해봐. 남의 교포니 땅만이 되면 이.
2: 카리나.
1: 카리 카리나 쓰지.
2: 말해 진보. 네 답도 라는 이런 식이다. 장기 집 손사. 또 신비 있는 용구 말해.
1: 장가 돈 더 신문 두게. 권주 접두치기. 어리마가 알아주 개걸로 나와도 뉴욕 말이지.

0: 나저 개그 톱지. 강에 첨부 깨지. 개그 톱지. 봄쇼 조용하다. 봄쇼 중니. 뒤지 냠디지. 차도 머신체니. 개그 톱지.
1: 야도다. 저리지.
0: 창례 대회 봐오. 상간리기 지릉 외초. 숨차 뒤기 유세 토라. 구식부식. 고즈미게게 치도 리키 푸부디 미게게 제시마시 탑조초 시에기 슈부이 샹간링라 시에기 슈부이 바위 유사 시에기 슈부이
2: 뚜라 뚜
3: 봄뮬라 정유디 왕로 마초 콩라 키란 피오 아스기 머시진 유스네 말랩드가 키란 피오 삼주 이네 왕로 키란 그 노브손사 네 슈지 팅카시 제빈데 슈시마초 탄다마르 게르텁제 로조 유자 제상에 왕로 섬디도 주부시

0: 초동아교 레스
1: 레군 레체브든소 교세쇼 나도 구송 개쇼기 장제야가
0: 리베 어 감지나 가주제 도유
1: 용실에 야도제 도우리
0: 니게제
1: 라
0: 나자
1: 레스
0: 나자 세쇼 아 여자 중도
2: 레스
0: 당도 쇼제주가 고발리드 로뉴시부이다
1: 주주이 미 유스치라 로주치자 기란치르데제 롱아친스

0: to get anti-communist tattoos. They were tortured and beaten. Some were even killed indiscriminately.
1: You mean mascaran?
2: Kirang ya masu chesha sumbe.
3: Ji, masu chesha. Masu shindo cheba singna. Thangla mag suma ge chube chebsi la. Ge dun tu sing ge ta ge du. Ari ma ge me da bagwa da me da chungje ke ni. Ma ga na shor che. Na zu tham sim ba. Ke mi gi masu da sha.
0: Yes, massacre. According to what we know, the PVA troops were conducting a flag-raising ceremony. The American troops charged in with submachine guns and started indiscriminately shooting our troops.
4: Paratige, parjacha kabibe ari magun chig lagune shabshi. Tarig marsu dinala, mi chukjuri ji kilam de chi, mi kya lazal me gyu phosya.
0: These photos are from an officer who loves photographer in the camp. They massacred more than 60 people. Over 100 were injured.
1: I hope what I'm hearing is not true, but the Red Cross and the United Nations will start to investigate immediately.
2: When you talk about the only member of our youth, you need to get a mom and talk about the young people who are
4: in the country. I'm going to talk about the 一年年特别内罪的俺最接近民了你不免被内罪我了今天最长腿大米去一生也给蹲着点罪俺最大马上写不写用不马上顶着早晚年前马年不写俺最大不多娘这些做马个苏马了顶着去的情侣用马上俺最一日存在一个客气
0: I don't know what you guys think, but from the way I see it, it is that a bunch of innocent patriots that are being hurt, tortured and killed by a bunch of self-proclaimed fighters of justice and human rights. No, it shouldn't be like this. We never did a single thing to any UNC prisoners of war. We are a civilized country.
4: 结果我送了到我准备采给你却你不送忙的那天到我今天出内却没了对人们的心给中间退不是
5: 주쇼 감사.
4: 로디 징지웨이 가와 제제 제지 샤도와 거스 쇼우이.
5: 예봉 쇼중에 뼈마 용어 섭지. 계란 예산 쇼가 잡니.
4: 영아. 대제 쇼다. 람팔라 갈레카 요시. 타마스 텐다 니토브스 이그리.
5: 주쇼. 나. 听个没?
4: 본빈타마팅게메스에
5: 아 제비
4: 제비에 야호지 영아 제능아에 팅게메
3: 본빈친라 게나스 첸센난 토비 봄쇼주영아 타이하지 오네 용비 먹봉시지
4: 겐즈 마 야호제시아 안즈 먹군 다가래다 첸센 팅카시 시켜보다가 조조 마처그리 어리밍 아자 차고 요시 봄쇼 중에 주부 차고 요시 수창 요시 대원에 주부 아자리 창유의 자주 토시
5: 조쇼다 먹으네 군동 영나 틈증부츠 슈메그 먹듭지 사시
4: 당라마히 틈증부츠 송고라다 창진치우 상한링네 냠제게 소마라 중국 사부디 큰제지메 신주베 마체
3: 怎么领用给明白了中国三个地可这几面现实就不知道这个人落叶俺做连老婆媳的这些个嘛是俺随当撇解个吹了都不需要写的清不着吧现在特别的写完有嘛是一年特别前面原来有嘛的这个人脱不过是罗家人中华美丽盘克满国开不是 팜크키 탑스체 양팜크키 양탑스체 타마데 게그 톱샤우지
4: 상관링다 초신네 마조 게그 톱시 제뉴키베 미리 창매 게그데 시부치고 요다 젠게 링로다 테가 탑스체베규 마조 게그 군이 침부시 레치 마제 타이완 초리체니 게급지 규톱체제 문시바 워 심스추 동대게 두부사부 종주체우지
6: 中将马会哈里逊去朝鲜给马推马上教亚给垂点堂送归一切托我所名贵不是起初去做唐波尔二日刚马给上将马会马克维恩克拉克基文山给马库纳国别名贵不是接着国别前推纳马路巨托给个马托班 马上教亚的轻易拿名贵开启二日刚马的孟吉安堂部的言行其余不是广州出租局办朝鲜民马马的切腿孟吉今日成起平壤的无论什么下囊名贵不是把门店了别随且全面听望切不去俺错入偏不远面这不退不是唐喇嘛孟吉卡内结果我送旅到我对面这你就对你给广州出租局办我送马上教局
7: 干当不行！中西，中西姐，马上下来，咱可做么些事啊？我等不着，马上下来，可做么些事啊？你那是工作上面那老有速度。
8: 杨玉山，祝你对这个。老五。
7: 您大妹叫张国子，是南岗镇那些中队协查队，不必了，我哥哥那些有事的嘛，当然了。
9: 你，侬住的这马小贝给你几个？马当大明东啊，没得呢，穷过穷啊，拖啥来些？你些那么近吧，压力也是大，心想。啊！哈哈哈哈哈！
10: 张局都没来，哪个穷啊？
9: 点哈事啊？都不穷，给多不轻易有事啊？你不必了，老温州一起吃着水米。 마디브사소나 랑강마 랍자 앙타고 롭준치가 좋으시

0: 도시라
1: 뭐지라
0: 윤쇼 것도 몰래네 다르셨어
1: 어 남자 직주 니들도 와 군수에 갔어도
0: 군수 막디 뒤엔고 대주저사 텅텅만 입에 주쇼양 정주저시 수장 동봉소기 봉쇼 송양 정주저시베 지다 참디로 대주저주 랭게 용수도시 치수장 막기 강교 시르누 지투타 자오 인상치네 저거는 가투면 쥐리치기
1: 헤헤 난지징주당불라 다상하이 겨호르다
0: 단도 난징기 중동래 샤가 토베강라 난주이게베탈마 흐루도 요요시
1: 다그리 로니스타 비에콘라 난주이자시 난구지위 주도라 당기 전세 앙탕고디 춘샤추부다 중국공전다 무엇우니바 캡자치에베 추진티 롱럽샤니 최강 양내 양도 택토부지
0: 쉬자바
1: 다다 나조시네 월세동대기 남친지 니토부지
0: 남친디 터동아조 개개초스 니티네 개용을 진주다토부지 나지 두시라
1: 어
0: 키라야 니가 썸는 그이네 라
1: 나와 기부 주자 니가 시큐고시 시다

0: 사지 대테나 기라르 두베즈 좀 도카브리
1: 구쇼 제쇼하라 키랑게 세니 나스네 튜뉴유 셴양라 징주도뒤 키랑게 네티제 원라나 중국 처제서자 체슈데 순겹나브리 디징주 먹퉁원데 셴나 페뉴 첨부시라 퉁버다
2: 니에쿠미당 피게 서서제 로슈브나시 데비 당당아 람노도 시체삼시 키나 중원네 창딘 송교타 데미 덴부이베 미리
1: 로듀테이게 키랑게 상하네 쿠미다다 니보치메베 춘제락제미나 카치다 저와는거요 수기 디차와상 쿠르다 게율 징주담베지로 나서 준다지기비나 편치고리 디링아데 칭아 제유 장람 준규치도 체계 켜라라 칼롬나로스 슈가자비
2: 정유 장람라
1: 셀 아
2: 정유 장람디 나서 시루한기 미마 용기 심내지르다
1: 비조 쇼하라 솔롭라 징주담베시라 람산 레오조나 근제유나
2: 접속원이 등라 장람디야디 튼친소자 로싱의지 저지마나부이나 폐진용마지 예체나 훈옵 징주다니 로니치베지라 근제도라
1: 로니라 듀딩다추스 빈조쇼호라 장람디 나주스트와 죽주체야텔로 개간치부이 짐주유베수고 폐계기 멍시쇼리 티링아디 칭아 키랑아 수퍼유 스촌라 죽주나가 피로스 디디슈가 자비
2: 이내 자람 들거나 뒤법된리디 멍시치리 탄동원서 편신 속서 채우리라 미슈기 기린고르다
1: 니에바도 주양기로 교수리 채는모도 용미도 비로 쇼하라 키랑게 니에러 체유 자람디 촉두릉신기 니에슈시티 무에도 대주욕토데 키랑게 공차 수는 용도에
2: Let's.
0: 我趁一个今天都吃喝你们人不买把谁能用而用
1: 哈哈哈孟继成老

0: 우리 다야 가르쳐서 선비기 믿는 거야.
1: 자 샤야 통다 주샤. 소프트캔 소통도.
0: 다 통도 있나 빌리스도 같이 믿는 거야. 다시 오다 마지 나 죄다.
2: 다다 가서 신주 마지. 세고쇼 친구이나. 소수 퍼유 펑화 로유.
3: 연자주 나 사야 여러 마리.
0: 민유 민유 채. 대체 다랑 칸이 온치다. 도미아리 도와. 도와진다.
4: 샤무라, 중국 미마 진주마, 덩터마 니베 멍지, 루트 류보창계 까민단 거지, 거수! 살람수! 왕마수! 마드!
5: 참 감사. 드린 겨주다. 지주민 주지 시가 요비. 조디 루노 봉규기 튜니 시기. 기주의 시그리 지주 먹더기 피림 다 뛰지. 나주 람발로 큰도 매바 개개 루링기링기 요브리. 이내 루드소. 나주 터도 미유디. 저우 잠이 소야 잠마세. 터도 미유디. 미마남. 정김. 长大突变，忙追是娃，啥不输呀？输咋？全大街的兵呢，忙不过我的。第一场嘛，许诺新运线下大的，今追参个西西线，苏诺，小区草根那输咋？俺俺追，疼得嘛，你别插手接，俺就是上嘛，做什么快快难呢？告诉兄弟。
6: 路弄不啦，工具去的，那叫农改车，啥大事我找个油站，两把啦，刚刚蒙古车的，上面米玉大连根，卡塞手扎，眼巴多，他在土沟边，亲自趟，老朱胡大些的，心胸千百多年，同你预备他们一个的，说是不行，让你一起走，
0: 哦，要去，
6: 开要马的。
0: 정신에 담두게. 달로 저역시. 야구시 되시.
7: 지조, 이거 뒤통두 나 톱다 캐매 빨라 암라게 야랑을 이거 치송기. 이글에 매분이 신구유. 고나주 쇼시라 텐자 양치워 캐주. 탄다 정신을 미창문으로
8: 다 사치기. 요시, 요시다.
7: 공시 레로다 정부 김지주 장제시 총칭을 요지엔 흔놈 구이라 갈사 국순 구이사 수리스이 또 요 청소된 얘기 막지다 총망제 뼈차스
0: 매매매
7: 아무나게 주비에 톡부정스디 손켜켜 주이
9: 막불라 쇠슈게 막불라
10: 잘한도 마
7: 아지 쇼회지 소재미도
11: 아지 진다 아마 쇠슈라 쇼켜버터리 말이
9: 那么你们人日通日撒，
11: 明天怎么些呢？如果退了，除了待在原本的，谈到除了待在老主的。
9: 好极，让给看看好运，谈到退了，真的是个事。老王看着你打日记，吃了没事啥心病，今年多了，我还没多，你让些，通通没不过没不要多啊。
11: 哼，老王哎，看他俺这兄弟今年生个嘛日，让些的。
9: 重庆的钱财，马古上上，俺做买的样样要买的。啊，
11: 新大妈，让他来接东西，年纪挺客气。啊，你们记了，突破跑不接做土木多。啊，但错的肯定是给好些。
9: 就不记着，路路的俺做他们正宗上上，进度被俺做，路路被空车站给走走，暂时接我送给。
0: 劝你不解放抗勇，爹土要大。他的白公馆的渣子车不拿了，共产党给轻松民的马个主要些。那天呢，张三七和毕队，唐托共产党给铁三民的铁组，他最大军大建立，就这年不马用不消的就涨了。
11: 嗯，要我多，让给咱们上下去休息去，休息贵了。 年轻都把广告学校老总提名穿点钱些了鬼动给长线做白马赛等到一不对名的规制消息
0: 老总你一不对消息几千年随草四川西康云南贵州接了你一不对总总你是作用等到每天规制天连你七十三规备干预
11: 经不细致让了娘娘喷松草不懂当大姐可为裴俊明的眼睛瞧下让给前面两个店主念积极你一见进度把念上学校
0: 老总
3: 哼左下缺那么多点念顶罪呢
5: 诺西部念把回去咋不到啊
3: 所作部念把回去
5: 他都
3: 政治部打主力部去他的牙紧缩部念用
5: 店主啊本就喇叭故事起我嘛的呗
11: 现在先一喇叭月呢让你都不见鱼都给我撒都不要你请他拿起来给念念确定些推荐他身边拍起我你还能不行既然他不去看不定这会被引上许个长印
5: 顾小文了给陈贵那边可这印
6: 前提的除了路北家那的给我个月困难没着我了看他个可是看着
5: 中原让卡斯卡的亲戚给来看我的怕路能也是给
6: 前家了我没土边呢我那是天王的肯定是天王的
5: 我比较近卡西过来明年挺注意呢那我那台湾的亲笔呢电影挺重要把我身边修理
6: 前代表我那些呢我台湾转队去了没你也前重庆我主意的了

0: 키란 쳐라 소자. 토고 막스 나고르다.
1: 땡큰 슈드네. 저부시 다유. 삼로 통고다. 랑고 텐부이. 낭다 요마리. 이네 퍼유류베 슈핑로. 말씀드리시라도.
0: 샤다 사프침사. 체스균다.
1: 냄부도 왜?
0: 총리를 찾았어.
2: 우리 라니사 시교 총 하나 미점 찾았어.
1: 용아, 얘 총도 치.
2: 우리라, 대진대 세시교라나.
3: 그리치 투자나 마지
1: 아 가죠 겨우 출시했다
2: 레스 우리라 저
1: 지빌라 타다 화동기 총기 조카지기 승원님배 지링기 레그디 지찬에 줍사브리 로주 레집소 총기기 레게 치조다 소외 굶시 지찬에 검사브리 안수 레집 상배 레게 출러 후다베다다 레그마 체공로 공고다 레그 체산이 녀석 쇼 럼루 락다 체사 누주 쇼세 뉴르시라 신오리 다른 건 아니 비징 태야디 중앙 원의 신에 세세 숨부르 봐
3: 녀삼 담이 다리 중앙에 은이 님도 베빈라 레드 녀사 쇼가 깨다야디 베지 장주 유기기 너지 파숨기 니즈 쇼동 세야 쇼고 잠이 이 마시 더도 곰덥지 마 나나주 등더 많이 봐 루눕 괴야 텔라 딘딘 뉴딘기 처질래가 가르쳐이메 센디히키리 디테일은 나나주 공부 차추입시에 구기 어 주야게 기나라 다워지 공부 남지 다리 베빈 피베지라 공에 호수나 굴레티디 경마시
1: 아 제빌라 레그만 곳이라 유사 삼루마타랑 다르샤
3: 기라이노 고부시야 막다 주사 제비 루든 샤빈 기라 우뉴야디 제도 능주나 님마지 엄지라게 수바 세고르다
1: 주실라게 두구나 바 터잖아 니자 니수야 우티사 차시다 시시야
4: 다양케나조 같이 치외 랭게지 제워 치바 루눕 징주 당야디 개용 징주 당야기 각제 먹탑지리 중앙에 탁주 제규
3: 陆廷流波成大邓小平贺龙建年中共中央陆农局组建专请了彭主席孟德区席亲身所雇用人前呢我那你什么时候呢用啊唐多中央规制了我最最速他起的书记等到满意别书书到国部内国组呢行路不到二路特东前向呢四川局崔巴前呢到我主席吧民族三家里吧 다와 중에 봐 종지 징주당 도배 最内 수위. 어, 김민 중앙에 허룬러 미범지 티주제 천도 등규 탁주 나수. 내신규 랭게디 지부시라지. 당당 내된다 강에 가리움에 직수다.
1: 용아. 당고디 시안의 누파. 다고치미 텁세락다체 레와동기 봉규체고에서 짐주다 코주디 내두 심보르샤 니부디 로눕쿠이라 서버 뉴크세 심보요리 난주 스랑원의 시에네 창원라 다바르우탕 샹원라 우산르우 우리르우 타동 지슈센가 유상 먹텁고 주부이나 겹초기 코주 죽을 때미이나 용한 요마리 디토네 난주 뉴두텁 뉴두 죽지구거라 코주카치 안수 첩실레시베 레드 비구구요리 숨부디 손룹구요라 미리 편신 뒤뒤치고리
3: 시다 시다 손룹주게 레호주사도와 라 디디어스 제니 야호도
4: 디미 니자 我们这边的人都在这里。
5: 天文一呢，年没天数，噶都是跑不得啊，少病了，手脚轻的，一年他的小学设备没天数几多的，参谋楼住双层，三门楼老师热天就接不回，他不到状态前呢，肯定说说，所以呢，没天差个钱对起个嘛多，连不得的钱对起个嘛的，今嘛他多，那多容易嘛差不起呢，我干脆，劳动钱呢这个人，
6: 也行。
5: 咱这来我去就买啥，人这来个要钱就花些，你要吃些好的。你要这些买的，你也不得做，那么啥啥啥啥钱，和你过年去吃了钱是贵。王部先，
7: 爹，爹，快去哟！去连小店里去。爹去。王爷爷呗。
5: 你咋去个？去连小店里去，
7: 帮人见面。过去，现在没头年币。让了什么就快了？什么有？我这次，现在我也没什么送。晓得。我从老平个老么子，日本巡逻线不咋么多，哪里有嘛些？现在，我走着我了，哪里个工作堂我不要给，苦苦穷的生病。
5: 陆军去了，六零的，六零的，军团去的，军团的，北军去的，刘东找我呢，请问。唐朝预备。爷。年关在前边，啥子来团的？有些脱了，把俺钱包找碎不得，让少刘东咱妈塞。结果给陆军打，边疆陆军的，啥子来团去了，还想给看看前部的生病。
7: 爹，七岁我有等那个送不着。
6: 唐朝预备，俺公仔这个路给，太没了，一起点不远。爹，七度，咱俺别偷皮个人。我这个可不能有着我有。先咋说？让俺看把电视，给个祖传些个。
7: 先咋个？要咋修改？
6: 咱们等于。爸，今天咱们也好说。
7: 来。
6: 点点滴滴的那么多，抢救不也幸运？胸部脉脉，什么时候点过去？通到各自的，赶紧用时间，我对忙是做不着。
7: 谢谢。

0: 후디 셰바 좀 세도스도 와. 대원가 장하다 잡도. 접수원이 등아. 가상아 나니 셰제니. 기라게 가나벨엔 겐디. 녜줍사스. 디 정유 장람기 초투른 신기 녜슈이.
1: 저부셔허. 더비아스. 녜버루치라. 십주스터기다.
0: 접수원이 등아. 당기 지랑게 녜슈다라. 비스장나부디. 나원의 할례소아. 지나수 정유 자람 중요 태례. 이시 태외 칠신수.
1: 야고초. 지랑가 저거 되지. 대수나베 최제 락세 형왕의 민도에 니 대비. 디나라. 지랑 세메 가리노.
0: 접수 최소라. 휴차베 제라. 나 더도 제용기. 순제 닥세 레드나 휴제. 순제 락세 태기. 주준 칠시지 소유. 제장 급제 지나수 님도 훈노마. 좌토 민도. 레데 지랑 투제마나시. 내가 주지부다가 예람사 훈노비 요제 지나수다 좀토 휴죠.
1: 첸더비아스. 초부쇼허. 계란과 희세리. 체유 장람 주야디. 퇴다 춘주지 말다. 니 봐도 쑥신시 꼬리. 계란과 나 락세 피수 속보다 냠요유베 미치 꾸지 나제. 레준디 지규 꾸지 나나 근데도.
0: 미디 최디 니 삼다사. 정유 장람 내 주기. 자랑 하자니 부유배 링장슈

0: 王俊正给让永江等为永远天看起创造作用那年即刻出席习近平给各国开亲的光团与炸弹六九年电脑为国让俊给出谈克隆索库有松给的成绩托年颇有联络他特具了学术主题在推健康库有松用级别国让俊给基础跟松卡以学术二位列出当年忙错给艰难二位推图当为国严金海以将民望推错当作日军陆军地位操控器，日东则处理加其陆军从头听西部作用那边过儿。日东则处理陆军陆军把连灭都被击退的切断堵错，平均陆军去陆军三百零一边过儿。让军的时间参与日军陆操组别从头拉萨的操别过儿。
1: 什么连接？公干啥？
2: 公干啥？
1: 第二票给送个去南京，另一个听的平均身高一米七八，个子小。
2: 今天呢，平均身高才二十几堂。今天我被车撞啊，人是八三人，想啦，南京是不能是着呢。
1: 这次撞的呢，让永江等位的书记王俊正去，让永江等位军委联看去，创造作用那年，即刻出席习近平去，你推那边松懈开前谈，各国与开前的光团举战谈，老蒋你点那我马赛，让蒋的拉达团结来推了，新疆干那回事。
3: 从头到直接出席习近平给中共中央七十九届总统党中共中央七十九届年底六中听讲吧，孟西新主了兄弟解决国的给兄妹总统解决到南北松懈开前给广东党湖南长沙浏阳重庆的给春天小巴说的把这个团结了南北各个开前给广东解用给解决年最忙做了推行这些地带党拉上南大给参政南北广东中国巡游俄西省大党第六十二届南巡动力查克通建给推灭性别青年开展给广东所局长党六中那回事。王军正给直接是习近平给松懈开展党各国开展体给其给拿借用你的识别七十人心党三六人心组织人心千不点阅别俺说培育给来顿也不足具体顿具给卡着顿阅了新金色样宽顿难阅。中央给人家千不卡给点给你的特殊人心给对你了可我顶十两不当都是四十多堂顶最是电动松中你突破这些的却用的直接是习近平给松懈开前堂各个开前的共同了六中堂可我浪托的确参政的团别几天到我堂得得冒儿登进阳的结果团结心密不当组队是兄弟姐妹有人得过堂表达广别用着跟地当年直接是习近平给各个开前堂党中央给特区局长判决了六大团结突破切割，谢松博士。王军正给二八度日军党团结人松枝切别，六所特别党的胡春前辈六中给重点提制作人路停热间给判决三十八组军切别，休息归休所局落切割。票给来顿过了，直接出席习近平给党别各个开前党，第六三十八党给票卷再就六大两点切吧。直接出席习近平给票都随心能够给松懈开前给广团团结点点切的党中央给特区局长党，然就是党委给来个浪着心，社会党参不卡给团结党松枝切的偏见给三七十八团结两点切呢，边角党制作偏见东北来团卡也不足够，团结是团结切就了工地动画党制作点点党松中切别来团了统计切的有人得过用就了猛些点不顶够。边角党制作表达狂别用具了工地动画党杀对天天团练了偏见休息动画预报党对内团结女秀杀了偏见动格人力给什么是电子切不党解抗恶劳教育军用切练解构给解抗电价松解杀电的动格他天他大的党蒙就前规六大的南部切的胡春前辈每届给坦长他的电力用切格人中女子温过切别女不切的动画党他在三路电子切吧年代军作界切的温国切就做了松的切动取其马拉推上所格习近平来顿了他们真切不当孟西电动动画那在各界切出切入当的却用的我们经验历史切割现在切别当六十种当日切动囊中所给来顿卡也不中的如果给谁给他在电动当的迷茫忙作给厕所当就努力给点赞了给领土把切割虽然不上没把了团结点赞了他们真切的迷茫狂度过了当厕所扎在松就军用切割吧嘛是，军队认真谈，军用去二军切割。那在炸弹所做那铁工给电价贴给外面今年历史切的团结电价给跟今年都动过些松不是？孟西新住了军队动画堂，做过切着杨大翠娃，杀到了九个区别，加在单位六在搞最持续切入动画，杀对来电堂，杀对切不所用堂，加几乎大动画。现在杀对堂，团队杀对娘们这顶着切就接了军队动过。
1: ཁ་ལུང་གུ་བུ་ཆེ་ཡག་པོ་ཡུམི་ཐང་ཙང་བ་ཐང་ཆུ་ཐང་ཙང་ཡིམི་སོ་ནི་ཚང་མེ་ཆོ་ཐང་ཁ་ཆེ་ཐོ་མེ་གེན་ཁམ་ཁྲུ་ལེ་ཐུན་ཁེ་མི་ཆེ་སི་ཡིན་བེ་ངོ་ནི་རང་གུང་ཇོང་གེན་ཁམ་ཁྲུ་ཡོ་དེ་ཤི་ཚེ་ལེན་དེ་ནེ་གེ་མང་གི་ཆེ་ཐོ་ཤི་བྱེ་ཚེ་ལེན་ཆེ་བ་ཐང་ཐང་སི་ཐོ་ནེ་ཕོ་གུ་ལེན་བ་ཤབ་ཅི་ཧུ་ད་
0: Sanzi Sochar Yoni, Chumabi Sutin Dazi Chehibji. Sarguibe, Rangun John Gingham Kuru, Shibje Tene Dinegi, Lazi Chimuba, Chen Shula, Chen Shiti, Kansi Tene Chigayutam Shi Chibar, Chen Shugi, Chu Gurbu Cheshir, the Shibjig Yuji Sumuta, Sarguibe, Chu Mabi Lubi, Tumbitita, Jagimindu, Tikangi Nam Shi Chibar, Chen Shugi, Tening Nam Chamin Jawar, Mabi Lubi, Tumbiyan Jagimi. Namchang Kaji la Gigi Tumbi Piju Chibata, Namchang Kagi Tselin la Shedam Piju Chigu, Jisumbji, Zuju Mabi Dulin Chedruji, Shibje Tselin Toba, Lamsin, Hasaki Chu Tselin Sassi Sugurti, Hasaki Chu Busil Shugin Tip Yumi, Dawar Ching Yubji. Rangyung Jongin Ham Kuru Shibje Tselin Dinegi, Rimtu Laze Chimuwa, Bemunduki, Tselin Chedi, Chu Busil Lancha Tungitu, Tijin Ki Shibje Nam. 俺从崔德康土交际一席七个月接送不是开始使用外界千年体同面一席席银次崔德康期千年年内皮大街席时人均将近他们苦有席界千年的内数谈的命运出什么东出个暂行别千年间期崔德康月了七年间期这切席东暂月别天南年出谈龙坎期末四个经纬你如所苍满席界千年期都不月不是
4: 让更将近他们苦有的些的那个拉在起码娃养小红旗今天是别请你去按你年明年牌俺去有龙张北穿过他地区穿过全部那么结束苦有的些千年马比松给拉去俺俺给了村呢到娃日苦有一些给年数十九三七月接送不是张桂芳三对错过你拉在高举起东举不是啦村西三对给东林不讲你不谈第六我记空土错过天
0: Genyung 폐기 추상 진심 남창기 폐기 총세기 통주타 탄삼 구위기 추상 디시 딜추 킬레제기 마빙압길 하점라 시제 체닝기 겐쿨기 규지 송부시 니웨련나 장괴방 사대 초배 계급 리마타 장경종 림비에 존내 천심 남차 니슐 하점타 더시 체닝기 친일 남차 줄라점기 겐쿠버타 폐기 쿨유기 클론 정괴 더시 체닝 개공기 동치강보마세 정용기 쿨유기 클론 뷰체 정괴 더시 체닝 차게타 원수인인데타 원디 말라준기부시 장경종경함 쿨유 더시 체닝 디내기 정용수 더시 체닝 서치 니동 하점 준유비 로다 리카키 더시 체닝키 시창 티줄 하점 두린 토부유비 더시 체닝키 시창 티타리 사퇴 경함기 나방원 토블라 지도 덴베 편종라 통토부타 시르토바 쿵디 토부제기 체리키 시신서 코드인 체유
1: 지능아베 체쥐엉니 중앙경험 크루유 송경 다시 초총 추배 장정의 카 추배 망초기 이구모자 테드윈 슈이 춥드 유튜브 체교 제제베 추 카바니 테드윈 체베 네트윈 춥드 유부타 도굴 첨부 체베 네트윈 지유부시
3: 다딘 테드윈 체베 네트윈나 사서 총제라 듄 유부다 시즈 총제라 니 유부추 도굴 첨부 체베 네트윈 지 로가 총제라 니 닌지 총제라 니 첨도 총제라 니 나주 총재라 니제 유바시 다딘기 이군 모자나 개감 코유테 된면 내든 줄고 유바다 대나 개감 도르시기 내든 뒤다 룽감 체묘 바조기 내든 뒤 추 바조기 내든 숨 소니기 내든 직 제제 바조기 내든 직 제 유바시 지제 주연은 연계 이군 모자르기 태든 삼아 제유 총재라 조주로 지제 유바시
1: 니웨르나 장중기 지초긴 송카이 셰슈 균퇴 레스 당타 니조 규린 뜻디로 당괴지 망편 체특티 망초기 게난 퇴토 칭기브지
4: 다제 지조 견송카티 장중기 망조 소외 추기 뉴마 카라 규르네 조규타 제주소 카지기 퇴토기 예
5: 샤바카 덴도스세 소외 나로레 베제다 데 답티 신나진 투기 디나 지제랑고나 데네레 눔기 무일로야다 드즈간 차산노나 답티 신나도 디셔버 카소야다 랭가 줘야든 지니만레 카쟁기 답터 친사
4: 타파라 잔존수 지조 겐송 카이 유베 미차 제 숨기 조절이 지차 숨가 세바티 균드 민보로 기계자 고주 고딘 하 심유진 로드 지조 겐송 카이 조체 제 숨경급 중의 조심해 지조 겐송 카이 제뇌 초용 내진바르 체네 Manzu Gensun Ta, Num Lukba, Sidun Shibshu So Gujiu Ka Gyadan Chulha Tsui Yubba Ma Se. Xingjian Mangburo, Pijiu Tugi Yubashi. Manzu Ka So Wara Dabdi Junche, Ngukan Chichai Ka Ki Ka So We Chukuru Kepki Chiru Tanne, Jizu Gensun Ka So Wa Ta, Ka Jiwa So Ki Legu Tudu Tu Nyegi Yubbe, Chuo Yonggi Mangpin Shibshu, Manzu La Ka Yu La Yu Ki Pepe Jun Yubashi. Xingli Ngukan Pionjong Yilan Ngukan Nguze Bu, Jigib Jinyir Begi Ki, Tabara Nganzuro, Chizi, 加大你是月巴塔,基座减送卡所托别吹过了,加大恶中的这月巴马塞,那你呢基座减送卡车都所谓前女,我觉得特别有解送不是。因为乱能,让中期,基座减送卡以忙边学学了军队军队当年,来顿把忙不,也用萨斯卡图,亏光只有为学学主把人家的,于先图卡所谓干年塞月巴塔,基座减送卡以学学娘们的确用年龄组当年,前女体位忙瓦塞别切的,基座减送卡以忙作体位忙瓦了,偏不托把切月不是。
3: 让军军秘书天空堂基座减送厅七零点内级别协助可以扩展谭军旗来前安翠忙边协助女的空洞的当年相当重叠土贴不切的基座减送卡批准切于忙度当局塔基座你四处流进的储备等住空陆地基座减送卡以能抵达七零土当塔面具录制面刚起安给嘎不所以七零年局切是月结送的是基座也就是年将等位也说是选拔 中民嘛推做军委联纲给党组书记主任严金海也中民嘛推做军委联纲党组织上陆总代表总总给记录年度你是责助率加些陆总冲突听习不作就难免明日列团了兄弟他列举切据过的给直接不是习近平给广播开心给陆总落地接吧集团托陆总那话是严金海也我去爬松都党党改革给查下偏见东北即用给托在托 미리내던티 독심 균제 매바 치료 동교바 튀기 폐조당 뜸바타 지용 세도 도바 전에 미리 내던 특주 지용 추기 표기 내법 개진 공도 취바 체디 개용 미리 튠지 야던 자자치 레기 부교바 견지 야부 쿠르바타 경유 쪽으로 통진 체디 미리 튠지 야던라 군디 동배 추도 미마 튜조기 내법 개진나로 응용바 체도 자주 응용나 때네 미마 튜조 레제베 능년상부 뛰어교바 제기 年数 나와시 肖有才당 唐敏英 刘百成
4: 孙宪中介罗平从多了修一把戏。借用一重介的娘们的切脱，其中一段你四周留罗平罗平把雷米的多别，几对几七段独作，即在剧评人。平常罗平起，俺前罗平土念我谁？昨日的前辈，罗平罗平别用点硬，土过切别来学他，恰恰三对几可是不是就来明年，三只是不是切别？罗之七言罗妈妈不来别不是，那么张云成起。 Nani, Loti Lobdunba Yin, Nye Jang Be Chile Ni, Chindon Tan, Chirin Gor Yin, Tirin Duzo Nan Shugan Tsenbe Chu, Nye Chile Tan Tsenbe Gonsen Mambu Dube, Logu Dordu Jung Kirwa Tsenma, Konzoro Gewa Yin Shi Shepshi. Gonsu Shigi Shunne Kangi Juren, Liu Fei Hui, Tadin Lemu Dube, Du

0: 我们来给，既然给面具上的那件，将它拿皮呢，拆开用过的送给。送不点的多少是？给我了，既然你拆给用过的。
1: 교시
0: 기란 차례 유니케비 주제림나다
1: 알레 구다 님 가셔 침시 기란이 지약 근데 주소
0: 겐료라 잠치랑 수시라도 닌다시 이기시도 치는기
1: 너 수두스 디 디 가르스지 너 수두스
0: 겐류라, 나나 님 못 윈달.
2: 영아.
0: 겐류라, 튼다지.
2: 튼다지. 쉬다.

0: rang yi ne yao jie bi ge yu da
1: am la
0: yang ka che suo
2: am la ye ba be ngu gan chi ne ki ran shu nu mi do den den ne su yo ji
0: ne zu ka ri yo shi
2: ko lo ngu be me zhuo ti xia ge qiu ge de su ngu be ya ga bo shi pe ju dong du de de yo ru ba
0: 哦,阿姐姐,你爸爸那些老师们的这个,贴茶杯来请嘛是。你那老兄子愿意呢,现在提个嘛的,过了我们别接,连年轻是。切三切,祝你连老连女下。啦,你爸爸留我了老连女下。啊,是。你爸爸可对你呢,亲密超强起个。哦,阿姆拉,既然给你记,
2: 고군왕으로다.심도니가시라요지.암라.문신기랑차려요르바.유,창문에라봐유.어,배치가수스시나.장게디치지가시가.아,니기랑게세브켄구르스유.배차샤는두가세브카스,두가메브카스. 바벨라지 가수 키랑 라지 가수 더도 키나즈 껑위다 빈세 가수 여래
0: 다시스 지스 장게 팀을 사시네 디미 렌지 검지동 키제 규
2: 메도 코멘 나르와
0: 응응
2: 키랑게 베스 규 메브리

0: 리과 라남제 교회긴 걸 가르치고요.
1: 나어 고르스케고 삼추.
0: 라고 가르치고.
1: 나어 날 고르스케고 삼추.
0: 요아. 라교스니 스킵슈.
1: 레스.

0: Amla.
1: Yu Wen.
2: Lo.
1: Biga na qin jie. Gi wong xie wo chang meng. Yang gia qi shu.
2: Les.
0: Amla. Gulong xiang jing wei. Su wen yu xie jiu.
2: 장발라다 춘이게
0: 가르남레 네바바 더그난 메스무도가 마세 바베 꼴룽의 베제 아주 신다 쓰음도
2: 장게 신마시 메 장발라 스무쇼지 나다 카카치 나 시수나 규노드 모라라로 친삽샤
0: 진짜 인기 마시 네바바 로첸브르바 Amla, Tungu to Li Yuwen Mi Yahushtu. Di Kuan Le Men Gali Kiran Shibji Shudu, Gali Shira Yibsungwa. Mi Sangma Singgui Tis. Amla, Yang Kiran Ge Kogu Chunju Nang Guibe. Kiran Le Bangda Yubi Amla.
2: Nga Lo Yu Chunju Di Chime. Yine Nga Shira Ge Tochu.
0: Si Jula.
2: Tata Sha. Rangba La Nyel Tie.
0: 刚才我们的人生是
2: Rangbala toga yonji, jala ma linya kari yin, yinji mo nyimdo zhuya kari.
0: Si. Amla, da kirangi singma langda, si tu nangkuri. Tanda puse se kaburda, ma se kirangi mito lezi chume ba. Amla, yinji bangda gori.
2: Tanda ni yu wengi nido depi.
0: La, che na nido gang kari chidol.
2: Yu wengi nido gang le, me... Rangba lagi, lu tu ni, jala mungu ji tulin ji gi zhi xia. Rang sam tuan da tulin sa di ki zhong yi si guo ma shibie.
0: Tulin? Amla, nir sok si na da. Yindar. Amla, tulin si ya di, yik to ni shibi yin, pe qin cu ju tulin si gui giri. Di kaptun shebe bangda ayi. Nye sepshira shimusu, yame na ajar geshchida ajaga shingri.
2: Tondo me ni tuyga la. Rangba la shibju shu yis chisha, shibju kar shu yarri, shibji jira le shu yame wa. Tondo me, chuka me tibye, jala shdusa. Di rangba la da nimdo jing yisgi.
0: Ah, si.
2: Masa me, Yangya rangba la chi lo tu sa. Gib shi ra tu si gdwa. Di kar si re, ngun sun zemi ge rangba la gawi tu sem shi wo.
0: Si, amla, amla, amla. Pu se di rikshun gawi yu sa. Di rikshun te gi chidan si re.
2: Me rangba la shibji shu yi si gi. Dien dien tang de, me rangba la la. Shibji shu yu ki si. Kunyi yim do chin su. Sa chi pi ge le su na. Me rangba la shibji shu.
0: Amla, 셰프슈세야디 튀균 나레 쳬브다 녜스 쳬브 톤도 미르 셰프슈슈바 디스 상마 셰프슈스 그르바 암라 녜 쳬네 키랑라 방다 고도
2: 나다데 옹부 교제 차자 방다 고와 쳬가 조세 다데 군이니 강변 날 때지 메 셰프슈슈 내레 녜 고와 싱그레
0: 아무라 제가 진짜 공부해 주나 오늘 동네 지다 최샤 나 기랑 부송사 네 기랑이 요나세로 채워 아무라 그새 기랑게 내 뒤에 세브 소 대민도다 네 방다 세가 친구
2: 장게 저거 채워 쓰에
0: 네 진대 다쳐
2: 부 장게 가 로고 치다 김상의 카톤의 육마시 장게 지금 입에 미스 대가 랑팔라무도 가버치 뉴메 다들 나 뒤에 차 없이 장팔라게 나 육사제 我在俺这边呢，恐怕有呀有嘞。
0: 阿姆拉，土地不那西，可是你爸被利用的，你们都这边呢，你开拳的林个没？
2: 用啊！此时间铺出张给我，若不是你学啥，我是不给不起了，穷。
0: 阿姆拉，你帮他才个钱呢，看来是他教不是，现在我认不过。
2: 양우고유스고하시바
0: 방다세바탑시당구르바마세방다니비는미상마이시철주우지어제사암라나바르체시뉴스유
2: 바르체뉴제가시가
0: 방다니는바르게부르바
2: 락도가바게용그시버
0: 아시니락도가바다교차제바르세브팅문도바르야우마티비는타마데방다세모투제기랑교인게부르바암라이하면은나락도가바시제나다고시레바게바르야우시티리
2: 用啊！对面听我下次打个雨。

0: 시기. 다들 이제 범수질에 딴 의미도. 레로 분명 아카바 용비나. 라니 무슨 무슨 돈 려제디. 드네 양 아세브스 저기. 나저 레로 클라스가 치미나. 로레다 나 저치치. 가서 갈 카바 집에 맞지. 드네 레군 세소가 주지. 나라저 날 부터 막고 저 공부지. 콘조 안 루지 마체나. 네 호조 루지 시기스치. 교류 공부 좀 봐. 캐나스 괜찮다 소리. 他们的 랑게 비유 봐. 미소리요원게 랑게 소게부터 모랑아 존난 콤비 부치기니 내가 좀 쳐다 루게 쳐거든지 이내 랑게 모랑 로레가 추슈베 마세 돈도 비수 他们的 랑게 벨링게소 라면 갈 때도 리요원게 다가 용 랑게 무슈슈 안에 리요원 초용 로슬럽소 다다라 야니 로게샤 랑게 밀딘데세 봐 방다 거지 방다 돈스다 우리과 나라니까 로지 분에 다도 로숨줄라스 신사샤 너니까 또 냠묘체네 너스 시가라스 게차브지 나라니 핀주 이지다 지글 지딘체 너스 타교용도 쇼지 이내 랑게 나 이지도 쓰야마 제약리나 톡부장 체체디기 다시는 우리과 랑게 나 이지도 쓰지요 말베 니 랑들 나게쇼 ཉེ རང ལ ཁྱབ ཚེ བེ ལེགས ཅིག ཉུམ ཡལ ཁྱབ ཚེ སམ ཡག སམ ལོ ཁུ ཉུམ མེ ལག ཡང ང ཐོག པ དང མ ཉི ཁ ཡོ ཅེ ད ཅེ ནང ང མ ཡིབ ཆུམ དུ སོ ཤེ ཡོ རེ
1: ཉེ རང མ ཉི ཁ ཡོ ད མ ཡིབ སུ ཤེ སུ ཤ བ ཅེ ནེ ཉེ རང ལ ཤེ ཡོ ལ བ ཅི གེ ཐོག པ ཡོང མ རེ
0: ཨོ 让军队单位没信息， 国干部老百姓不相信， 让西格达找我约杂，每次去军队单通啊些， 你当时是让干啊， 我们抵达抓度， 下面的旅游文档，咱们只写下四个人。
1: 农业的阿姐， 咱们年岁数是我是吧？ 前年用啊， 给你看不见， 那是的， 地震前的给了你， 从来给不起给啊用过谁？ 没有让通的啊， 干脆去我嘛这边， 前年给了你， 干脆去的。
0: 没让人想去修一次我嘛是呗，让你啊想去要修修就的。看你敢做大，看你是不是死的啊？一个也不知道谁砸的嘛。俺做那张这些的，修修修嘛是呗。是是。让有多大呀米多拉？给多米也不吃香。你他的让谁？ 李永恩巴拉，你连最近给，准备连最近穿不是？你工作能没长吗？都没说不打。你今天工作连玩球都穿咋？你李永恩那老不起，哪天的没比他注意？你工作能没设备跑轮的？你泥巴多，接他注意，你自己给我穿的接他注意。
1: 名字记是个跑腿这个意思，他的名字起个啷子清楚不是？缺下起个意思，南起个缺下起个一边。让给西北种地，自愿给俺是念俺写去。我念总不把起一里巧多啊！啊，种地我念，生个天也是多啊，怎么种来是让给好多啊？
0: 让疫情不能的，大家谢谢，三分之二。
1: 你让了谢我，让给我。
0: 老来牛对你，俺也一直谢谢。他的种地六个月以内，
1: 让给看下去，跑了这圈没用，没让那些就需要这边的，干脆用给是我嘛这边。
0: 吴丽华，让这些人都区别说了许多，让他的日不谈生意别啊，
1: 那他的日不谈他就赢。

0: 양 톡부 치기 우리 화게 랑게 nga 토나 가조기니 녜체도 접주시고 쓰기 랑게 nga 이게 겹으로 접삼르바 랑게 돈도 난글에게 괜히고 하시
1: 가조다 접지라
0: 요아 다래요 중재디 여우용 안유 승비
1: 겐유라 나리 안 겐도 되는지 드리 돈지 치카고 요리 니에 탄데 친부이나 겐데 대 유토 오지
0: 요마세 니 주세 마세 봐 란친 화용 거세 마세 나존아 라미터미
1: 가초다 셉지 겐유라 니에 탄데 케랑 셉지 슈고 오지 봐 케나 주 킴잔 셉지 슈고 오지 봐 나 부지지리 나 킴잔 수이나 친부이네 젠다 셉지 슈고 오지 봐
0: 모라게 시약 섭지디 딘저 켜는 마시 모라 생겹주 가다미 쓰지 내수디 부채 샤무주 생겹제 김자디 카도던 규리 니자 모라 차키 윤야 치도 니 모라 님도 니 같이 난 니 없을렘니 켜는 켈 님도 니 덥시 유자다 모라 심니 님 삼니 니 치치 라자기 레치 뉴제 모라게 가베 견제 수유니 모나크 심리 균도 단톤을 삼추 계속하지 니라 제양도
1: 계속하렐
0: 다유쇼 심미
1: 답시 신다 요 말벨라

0: 자송도로와 고글의 킬레기의 정보 등신 미링 창마타 여러분 예링지기의 주제미 초대강 숨주 수업시에 냠제토 RTX 남자 배고수리 정시타 첩다 냠주체리 강사라 최고최비의 주제미시 수지여버시 남장팀이 타바라 점링토 결제 치수타 문둔 치수시지라 주제미미 저와카 미증니라 초대팀치 야잠시에비의 정시도룹시에베나 라젠닝가 응압자사산 피해지리 카디미저와 최동망부터 비리 제비 냠용 사바규 라지의 질순기 RTGX RT2X 추지미툰여비 천지를 띠니 기지 냠리비리 미리키 중규를 냠토 뒤주로 미비 상부식 등유
1: 지로니도 니슈저줄 로이 고무치와타 안조양 미수 추지 공백이 공조스 사베토 레피 미소 추제기 라제 태양 최덕한의 군격 다르베 타 뉴제 켈간의 인류 군격의 초소 공배 친제 미당 추제 시두 냠내기 레센 사부시 솜시여라 라제 폐계 유분 좋았던 첩지도 있는 미지기 죄람 세단 대바 타 된자 게네소기 태리아 동리 후다 체네 라제기 세시 타 냠내기 중심 나로리아 라제 사두리아 된자 긴송시아토 라제 사두기 군덤 교수다니 미소 추제기 변조타 지조 폐견이야 순수 사바지마타 만수 고예다 고양기 과격토하는 이는 결주 당도 련시 로저라 된제 사들이야 남든시야디 투몽토 미다 추제 시디냠내기 지도 내매 마오바 수기기 텐디 지디미지리 생긴 낭도 삼시스미이 남을 행게는 모투제 만수 틀람된게 표결이 제시한다는 기스는 좀 그수쇼 만나줄리 제시면 나로 양계신제 척시 행게 슈된자고
2: Link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와 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天做草背三条块的贴近，家中屋里米西东阿东三弟托俺起当他，娘俺汤多穿的几个月，强子单图，强吃东忙不语，强给我通信行起了，熟悉人我他。 不过，姜母马氏他，我搞不隐形。说过呢，俺这盘给给兄弟不多呢，看那人。提到人均春季储备，或者提得不行了点呢，看着这些提定了，自个儿穿的清醒起。落日到我对不对？中年盘呢，姜去具备退休隐形。 江某年前被推运到我九级三米不塌，专门是江州人造啊。江州地段几在几个松就算个三个月，罗松年西牌松段江州西南哪儿算不塌？苏北人才了，米你还怎么塌？几在几个松几年西边牌三个月边，一个朋友去年速度七十级，换做前年初一年，罗你说怎么着？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티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엔 당가라그위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도인 윤종 사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빙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제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수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一边，培养人员中，委员团刚给委员，中华崔德明年参加团体片，总指挥委员团刚给委员建议，他把这个队员呢，空了，日本民政委员团没那他，中央给缅北三个纠结给参演所，明年我去特别了，空年呢，免去六零元那兄弟，让我送出咱爹身边，他建议免不起压力。
1: 감사합니다. 겐근 제송 코나츠 구수다 저유베 아야 미기다 쟁 나서 속으로 와 엔데르지 가르유나 인제기 뉴야기 규기르지 근데 이나기라 냠지스나로
2: 나서 다데 인데르사다 한도부터 네도랑랑오나라 네버망 구테바 데나 다 홀로 야페베 네버 여바다 쟁 뉴기스 페니엔데 근데 다 토몽 쇼치가라서 기지고 나서들이 다 가라서 메쇼란체는 버트립스 그러바 상하면서 거기는 기집 기집스 다디 뉴교인데 페네 샤크존 나이자 섬나 다디 소야 요르 삼사르시도와 다한테 키란솜다라 구수다 좋아요 구수다 좋아요 가르스도나 착시 토보 지니스군에 디네 차 가보든데 여러 차나다 대사 딱대치도 틀루망 차샤사시도와 셋지 어디 코너 소선데 페비나 디스뉴어도 사부도 아 같이 도서나 코너 주 되는 것도 와당아 깨지면도 퍼즈네 친 퍼즈네 친 광제 맹가 두도 피무도와
1: 두도 날견
2: 치 두도 날견 치제 다 페베 그도 돼 같이 도서는 딴 용시도 지부 차제 아니 다테사 주고 먹고 여러 와 딱제시야 네가 딱제시도 아니 단단히 고는 쉬베 뉴시디 이게 겜베 제행게로 차퇴야 제나로그다 통제게 다 비교 왕자 먹고 여래 된저 견셔야 근데 식도 하바도 통야 망쉐지 변은 단다 개가이 개면 라오니시 황반 변신 속세 제행게로 왕자니 여래 디나네 황반스 시티스 비게 직다 쏘가나 시니셔래 개결조래 제행게로 다제스도 가라 파르티아 소실라 공부신다그래 비용을 시에고 되게 겹겹 이게 빨리 진행을 다 빙쇼 드시셔 봐. 네. 가열에서 그도나 자 되게 걸로 중도 있다 단다 스스로 봐. 또 전에 걸로 야야 야 피도 좀 봐. 되게 걸어서 무슨 내다 미 수고 그는 이제 혼자 돼서 막 그쪽으로 와 클릭클릭. 옛날에 시티스 내다 나서 퍼차서나 다 줘야 집단 가고래. 근데 이제 좀 봐. 되게네 착시 도부진이 쓰고 내 연나 로레레 되지지. 제일 딱지 나야도 개침불이시야.
1: 레스가. 또 걔라 광을 걔로 걔라 소문이시. 착시 더보다 진이 서구기 내용요 내봐야 미기 나스티퍼야. 뒤 굉장히 나뒤 뒤제 이나게라.
2: 또 뒤제지. 단다디 말한주 땀 믹스업스 좀 안주 미기 엄제 요 먹고 치그래. 미기 블로그 믹스업스 그러다 당시 연디스 봐. 뒤 엄지 균들 안에 내가 가서 로 축주 요소나 로치로 뉴쇼 팀지 미기 블로 잘 딱세 치스.
1: 뒤
2: 자데 그냥 빠르게 기분 배 알아서 돈 빠르게 기분은 시스템 포탄 요래.
1: 뒤
2: 같이 저 미기 블로 잘 기운 저버스 진이 서고 내스니에 뒤 시와 김자 그래서 나서 대 믹스에 내다 요 말 봐. 나제 등 말 아로 오래게 요 말 봐. 나 전에 콜라니에 김배 아 착자 되게 또 균진제 아 착자는 안에 파슈 등 알아서 미기로 돼 여러 와 안데 디치 동안 착자 되네 차자야 손제 답변은 차시하나 착시 토부 인민의 착자 되게 본부 차인 그래 한다 개가 이게 얘는 동만 인화스 봐 나 근데 귤은 고도 돼 네가 되로 그래 차지 가지라서 네 손에 착자 싸비게 인 그래 안 디게 제가 차서는 안에 미기로 차 튼 내가 마통고도 또 깨집지 삼산데 쇼르와 하지야 람사민가 피레 그래서 이제 송고 동안 마 당고 많이 해도 남다메 타라 야람 파도 헛도 마통 쳤어 동안 차 착도 헛도 되버 봐 이제 민가 피면 맨주다 나야 요들든 맨주도 자선 것이라래 세상에는 구수기 단다 착세 더부 지니 쓰고 내 차 가보 네가 농원 거 나야디 개침 쇼지래
1: 네세기라
2: 권을 쉬베 당하란 소 뉴스 되게 간라 퇴부 쉬어지 가려서도 나다 권로야 축조 유 차베 다 다다 초원 나로진 배주다나 쇼르와 다 가산 쉬는 시기 로지를 템무지 딱자 나고 하디다 아잔자 간다 젠 대단히 배
0: 담이 좀 망거 봐. 대인도 좀 봐. 코나 가르 쓰고 또는 다 대사 세바도 먹고 싶을 수 있다. 대세도 좀 봐. 대래 춘지스 나는 야와리. 만나서 개가 이게 무슨 시피라서 봐. 제가 갈래 그래. 김자 가르스도 또는 세바직 시사서는 쌤 잉나나 추추 치고 찍다가 사고 때문에 와 죽도 와. 나디 가르스도 또는 찍내 찐러 누그리. 니네가 나서 진보다 되게 누그리. 나도 고고지 쇼로 하세바스도. 대인도 좀 봐. 코나야 팽겨서 세바데 교정구나 쓰는 겨 말이. 나도 내 가지 가르스는 고로 중도 좀 봐. 제 여고 시부 제시 켜는 마고니 미카지 여러와. 다 갱르스야도 직사래고 지사 나 가셔서 니 살래고 선인데 그래. 코나 코노 십주야 여주도 칠 지그지는 그래. 다 한다 견고 어디 쓰그러 봐. 어느지 개가 있는 라화사디. 뒤인데 제스도 좀 봐. 인지민지 제시 직나는 하고도. 코나 가진데 속도 몇세 견나 갱라쇼 그 속도가. 전에도 인지민지 견나 야고래. 김자 그래서 돈 비교해서는 제꾸래 그 말이. 아니 제 계속 말견 비네 틀 맞아 또 스캔스러시다. 콜페냐 망체가 쓰이도 경스 쓰이도가 원더셔 디릭 체체 캐나스 경까지 쓰이고 또는 인지민지 텐데면 가질 폐제 제시 직나네 야고래 아 디마도 단낭다 매가 미 야고 수주 있게 좀네 매 개불로 잘은 나점에 지니스고 나점에 착세 도매 삼제 그냥 단지 샤나나 아야 쇼 제기 뉴시든데 레행그래 어 원더 윤도 균도 라네 가라죠 제 뉴스 여비네리 뉴스 매비네 제 디소나야 캐치 못 쇼그래
3: 당분에 추마쇼 고네 초라기비
2: 캐치
3: 와르지 노노 캐라 딱캐라 티링 캐치 하셨다 고네 망부지 오르바
2: 캐치
3: 하셨다 두 양로조
2: 레레레
3: 뭐다 된수 고베 네발이야 다 나즈 윤교 미다야 타다 고수 난다 민교 네바다 두르비네야 미기 나즈디 꿀라오 유베스
2: 다 단데 키라숨 다라레 하다니엘 안즈 슈야데 균도 수구 당아라즈 착세 토부지니 서우사데게르 봐 나도 고네 오네 시안 키라숨 야 네리디게게 홉도 된 디다 미저 메베서 쇼 다 전에 디게다 민네 저 쉽죠레 미 겨로 답변 보고로 춘주 대사 로종 뉴네 쉬우동아
3: 노아
2: 정도 뉴네 이도 잠바 미세메 없이 윤구동아 당한 저 미멕시 드야레 저저 삼년 멕시 드가다 멕시 드모 토고도 아 미 겨로 잡다도 은자라 땡큐 쉬우는 시 왕자디 그 균동아 아니 전대 그 담당한 저 로종기 비게 딱선 나니 그 생각 여러 하면 네가 던져 좀 봐 고종 로종 나서 동아 아 디네 직도 여러 봐 안다가는 시 독수나 독수 단다 아이스사 쇼르바 디 디게가 같이 그랬으니 미기 불로 자라는 균치 그래 아 디나로네 단다 디 직도 쇼르바 직도 뒤에 얌밀나 그러다 간서 저는 저음에 배서 주 요르텔레 간제 디게 수고서 찍리직 디르바다 강화서 제샤르바 또 고네 디게가 제한 균치 그러시다 고네 디게 뉴뉴 유베 미이나 인지 민지 제한 그 자르다스야나가 테오리 지마도 다세 민두사 메르스탄직 슈나 키랑나데 자원유니에디 간지 비가 견차요 말바 니인데 좀바 디 시나 시나서 슈르다샤
3: 노노 다케라 네바차샤는 소소다 소소랑니기 나제 랑베다 미기 나스디 파퓨제 신베기야 제인 나즈린제 가르요나
2: 다 신베 단데 규니 슈비는 나즈 몽구지 가르스 치기 치기선 당아라서 가르스도 답자 전부 된대. 즉 테이블을 쓰고. 요새 그러봐. 대인들 좀 바변에 차셔는 답대 쉬나 대쉬다 단다. 제만 안 난들 좀 봐. 예자 테이블 손제. 이제 손제로 능주제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로 교년제 동아 차례. 계속 컴족하지 차례 당대 하셔가 레알 하주제 원고 제약 맥시 나고도 마이교 봐 차로 교 동아. 디야밀 마수리. 그래 최소 람사맨가 배우래. 근데 한다 다 대사도 요 말은 뭐시 디니얼 짐기 나자 나자 땅 알아서 특수 체하고 매디를 쉬우지 쉬우라도 녹아세 걸. 디 두글란 쇼르바. 디에 밀교 치그래. 디 체비는 네버디 람사맨가 용구리 김자 가라서 나좀 마수요 걸든 그래.
3: 네세.
2: 아메주 등구로 봐. 아 땅마 겹치.
3: 네세.
2: 또 딘데 뉴니에 유나 람사맹갈 페오레. 맹갈 페제 슈즈 니슈 접시 나라 키랑 저 밍메 로 미그레 겹체스는 배 상자 선이 배 칩는 시 저레.
3: 네세.
2: 다 어즘 저선 육샤나나 아미그 나 고강 바고 저부 쇼레. 바고 저부 강 짓 쉬브로 봐.
3: 네세.
2: 안 좀아 데 배드 만지레레. 세상 치킨스니에도 홉도 되는 게 요마들 디 겜베 촐라 주니시라 요레. 디나네 부글로 친지 볼로 게 미 티그 봐. 계속 능주제 제함도. 남산맨가 딱지 나고기. 지 치킨 김배 같이 했으면 미 길로 차셔야. 미 길로 대 저기스니 등 기직 여러 슈중 아빠고 빠고도 같이 해야. 걔가 이거는 왕토스래. 내지 같이

0: 그래서 두서 테베긴 게트블레야 게트스 야미 겐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블레 그러와 와샤신 바니자 원더를 세상인데 말아서 수고다 이제 좀에 치기는 신기 뉴시대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자 도도시는 초가 나라 먼구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마대요나 최소 뉴스 접시 나라 맹가 천대지를 폐지 맹주나야도 개점 수우리
1: 레세레세가 레스 타체나 타체나 게라 디송구나 스타 남규기 초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 체야 틀리야 야 근데 체네 야윈나
0: 너 딱 광래 앞에 산교체 샥순 너뉴 유베 요 너뉴 맵다 나면서 요 바이게 거나 띠인도 좀 봐 샥순 너뉴 유베 견고군에 세는 예 대직 수열 밍메 규르글로는 겨 말이 콘속하지 않는 동안 샥순 시도 집에 껍데 밍메 숙침 숙지 제리 민년 거지 아우르와 딱 하나서 뱃데 시담 거 주는데 쓰신 가냐 쇼 딱 하디 편부 숙도 딱 발로는 동안 근데 지는 겨 말이 네모 가려서 또는 견고 임비는 다 님무 잡든데 길 지로 샤고다 잠자 태도 인지 민지 니고 제시도 견고 인지 민지 견고래 니고 제시디 가 평래서도 길로 왕자디 그 순급 치도래 니비 게트 머뉴비는 게트블레야 로고 치도래 상은 저 별이 게트 먼고든데 여야 별이 님무디 숙침부 숙지 얼바 님의 세트 태가밀 포디 게트블레 얼바 다한다 개가 좀 좋아하셔서라 워딘디 치제 어 안디 밀 포디 좀 바이 게트 지레워르 드네 경과 카질다 데트리 믹스에 주야라 캡처 나 밍메 드라마도 동아
1: 노라 오르샤 카시스타
0: 캡처 여유 잡으시도 밍메드 룬 게트비 예우 유스년데 밍메드 룬 미게 블로그 왕자 수 유스년데
1: 슈자
0: 다 단다 채나 밍메게 가르여서 뉴부데 년가자디 같이 가다면 뉴부여레 니번 미 깜부체 마데체나 대피야 밍메여레 게트비야 왕자나 차쇼비야서디 다 단도 전부링가 돼요 말이 제가 캡처 가지고 쓰지 근데 건조문 줄로 나는 찍네 다 변절 되면게 욕도 찍죠 봐 니버 가려서 딜로는 쇼경기 교육 가르요나 다딩 아주 신고 말아 봐 제가 건조문 좀 물로 제제 고요면은 균도 명명로 넣는 교요 말이 또 고요 아 가려서 카지 개가 좀 나이어서 찍죠 봐 그냥 오늘 년가 교 눈도 좀 봐 매디 마팸 차주죠 저거 검주고 봐
1: 노원 레세 게라로도 딱게라야 트링케스 차와다야 대바 젠주야 인데 조니도 아
0: 노노
1: 다 딘제 페이지 전에 야오 요르베 야면은 야카지게 인데 지기도 아 추 정무 정무 야 밀이야 추피세도 다 딘제 전에 근데
0: 진짜 추 정무 추자 게면은 다 교육 체 요 말이 아빠도 추 깔레나네 마 교요녀데
1: 노원
0: 중변알로도 스나노 쪽으로 봐
1: 노원
0: 추 교요녀가 도 스나 봤다 디 교육 체 요 말이 아주 사부지 아블레 디디스 차가요래 먼저 뷰류 굶시나 미 나왔다가 아주 추사변나 반지지 제우동아 혼자는 겨 말이 다 젠주사 인데 주야기 피게 직 튼세쇼르 봐 다 때문에 랑기 네버 차다 덴부 야고시였나 땀이 드는 딘데르 봐 레마도가 좀 엄지다 미트스 제제 가바쪽으로서 니 등기냐 쉬면 시미날 잘라서 치매서 주부든데 니네 민네 나제 뜻미께 슈코년데도 와 데네 완주 첸데기 미트야 추여레
1: 민가라라
0: 아디나 민 년가자야 메루제 아니 주르 그때 첸데가 주르바 데마도 튼세 신다 딘데게 젠주제 장만난 통로도 오즈레 다 장만면은 쇼규 니 당고 미게 화제 제뉴 그래. 네 가라서 기난 장모 준비했다 하러 와.
1: 나 대체
0: 나 드네 단다 반대 넘두에 대 가라서 돈 장매 간에 씁씁 값 사용 동안 리급 때 당글로 맞춰서 제 같이 협주 균야. 같이 진 섭라라 넣어 동안 같이 균도 초원 나가라서 다 배워 가기면 야무 당고 유수라 같이 야무가 좀 섞음에 꼭배 치우면 순년제 동안 네 같이 가라서 진 섭라는 그래. 뒤에서 막 숙제 풀는 게 말이 다 마데스 디스티스 슈크침 슈무데 푼난 카지 카지 도스고도는 쟁 세모디 나로 주고도가 디십지게 그래 니브지 카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미크팅가부디 와 타자가 타스 마음 친친데 요래 카지리한테 야구면 도주게 안 혹도 제 마음 채우도가 아니야 남다 쉽질 않는 거도가 세상 제 사브라라 인전도 약수 주나 사브라디 라야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데마도 슉치고 부부다마나 니네 제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거 말이 약수 준전도 깔려월 추정무 깔마 교주와 디도 추자교나는 현디스 핀드레
1: 다 결혼 예전에 파리야 당한 주 군주
0: 不过很多呀，每个的你要抽几连卡些就有送给伊拉给家里人去拿了呢。那是。你刚才俺这做为难都，明明证明拿着中国土地，当做俺这根据都了解，培训前这个嘞。
1: 都可是是要当然的，明明专门的伢退休呢，是你不专门的要了吧？就老买做上班用个好了是没事，没事就啥的，人工了也。
0: 第六呢，开要嘛的，第二那么那做要的，哈了啦，但说着专门的要了吧？第米的送去了，你们就听不你送路那这个嘞，第后边人家家明明晓得吧？那第看路叫嘛的，但人家家明明的看出门就路，哈巴多他的技术一般明明晓得吧？第各种些路，他那哈巴多不讲就老早是等待了，密码么多，什么拼接什么各种各路呢？
2: 미나를 착신능식이 믹슈시다르 예야스르 뒤토부 차용으로 하고마르스스 안디 칸너레스는 표가 나가라 동해민네스르와 개가 염친과 연사티
3: 워드 나용그레 레스글라 차자미
2: 미면 참 엄제 틴 뭐시 루교마르
1: 레스글라
2: 기린게 레제 나라야 두미 네군스위 륜종 갸주 뚝신 때와 꼴 셰바디 랍규진다